8월 3일 폭염 속에서 8월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첫 곡은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싶을 때 듣기 좋은 그런 내 자신을 응원하는 응원송 메간 트레이너 미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마음고생이 최고의 다이어트다. 진짜 그런가요? 공감하시나요? 아, 그 먹고 싶은 걸 참고 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 그러다 보니까 마음고생이 생기고 그 마음고생이 이미 운동이라는 거죠. 출근길에 땀 많이 흘리시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일도 이런저런 일 특히 또 노동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이 생고생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체력도 마음도 단련되는 마음고생과 생고생.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떤 고생이 가장 크게 느껴지나요? 출근길에 이 더위? 아니면 육아? 집안일? 휴가 다녀오시고 밀린 빨래? 뭐 이런 거요? 지금까지 이어온 마음고생과 생고생이 있다면 다 지나가고 오늘만큼은 우리 몸과 마음을 충분히 충전하는 그런 릴렉스하는 힐링의 시간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이름은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빵톡 가족 여러분들도 어서 오시고요. 문자로 듣기 모드로 함께해 주세요. 7277님 날마다 저에게 위안을 주고 그날그날 문자를 읽어주고 힘을 입어 신기하게 8월의 시인이 되었어요. 진짜요? 오, 문자를 보내시면서 글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 시인은 뭐 특별하게 데뷔하고 등단해서 시인이 되는 건 아니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글을 쓰고 그 진심이 통하면 그게 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년 차 자영업자 신혜숙님이라고요. 아유, 정말 정말. 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7분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은빛 창가 만나볼게요.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라고 하죠. 실제로 맛있게 먹고 나면 없던 기운도 생깁니다. 먹고 나면 괜히 먹었나? 이런 후회가 밀려오긴 하지만요. 그 순간만큼은 없던 기운도 생깁니다. 그 작은 행복이 참 고마운 일이죠. 사는데 행복이란 게 사실 어디 멀리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과 좋은 풍경을 바라보며 맛있는 걸 먹고 또 마음이 오가는 대화를 나누는 것, 그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짬짬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휴가의 진짜 미덕이기도 하고요. 요즘 자주 듣는 말 가운데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웃고 우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죠. 내 생각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조용히 알아차리는 메타인지지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압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나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바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모두의 과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휴가란 멀리 떠나 세상을 많이 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잊고 지냈던 내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조금 더 오래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사람들과 많이 웃으면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요. 여유로운 시간을 빌려 내 마음과 조용히 마주하다 보면 어느새 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서 휴가 모드의 메타인지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토이 스토리 5 OST고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들려드렸습니다. 메타인지라는 거는요, 내가 아는 것을 또 아는 것,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죠. 우리가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는 거,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거 정말 체력 충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에게 에너지를 넣어주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나 혼자만의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나 자신에게 안부를 묻는 시간도 가져보면 어떨까? 요즘 나는 잘 지내고 있나?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내 마음을 다시 만나보는 게 바로 휴가 모드의 메타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배님, 맛있게 먹으면 배만 볼록 나와요. 딸아이가 아빠 오래 살려면 뱃살 빼라고 빼라면서 울더라고. 운다고요? 아, 걱정되는구나. 얼마나 아빠 건강 걱정하면서 울기까지 할까요? 그런데 살 빼는데 정말 어려워요. 특히 라면은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배가 볼록 나오죠. 라면, 저도 한때는 좋아했지만 안 먹으니까 이제 안 땡기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습관인 것 같아요. 한 번 걸르고 두 번 걸르고 세 번 걸르면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있을 때는 먹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한번 딸을 위해서라도 한번 포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면만큼은 포기한다. 뭐 이번 휴가 때는 그렇게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11님, 금요일 저녁부터 여름휴가요. 그러시군요. 요즘 휴가 진짜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오늘 아침 집 근처에 있는 대구 남산성당서 새벽미사 참례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런 휴가 때 또 미사 꼬박꼬박 참례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0552님, 정년퇴 직후에 복지관 3년차 어르신 송영 차량 운전으로 나름의 긍지와 보람을 느낍니다. 훌륭하십니다, 진짜로. 연차로 첫날을 텃밭에서 풀뽑기와 예초기 작업 중에 망중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또 송영 차량 운전까지 하시면서 또 텃밭 가꾸기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또 망중안

때까지 자신을 또 들여다보는 그런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노래 그러시면서 이럴 때 이 노래 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김범용의 인생길 들려드립니다.

김범룡의 인생길 들려드렸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요.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2주간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2주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잘 들으시고 샵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십시오.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이름 없이 싸우고 헌신했던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을 그린 감동의 서사.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와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크리스틴 헤나의 소설책입니다. 더 우먼을 선물로 드립니다. 소설, 이 여름에 소설 한 권 읽으셔야 되겠죠? 샵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세요. 저 책 원해요 이러면 안 되고요. 주소까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새로운 선물이 있습니다. 매일 한 분에게, 사연자분에게 사연 주신 분 가운데 한 분에게 황제 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드립니다. 곰돌이 천연 비누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샵1053 들어오셔서 비누 쓰셔야 돼요. 천연 비누,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책을 원하시는 분은 책 하시고요. 그리고 샵1053으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시면 당첨자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에 소확행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계 꼭 알고 넘어가면 좋을 생활상식과 재미있는 정부의 잡학사전. 오늘은 또 어떤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많이 선물도 받아가세요. 100원 이름은 샵1053 빵뚜그로도 가능합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방송 참여하는 가운데 아 옛날 추억의 노래 듣고 싶다 하면 신청해 주시면 이 시간에 들려드립니다. 3922님이 듣고 싶어하는 방주연 당신의 마음, 문정수님이 신청하신 문성재 부산 갈매기 두 곡 듣고요. 오늘의 소확행 퀴즈 만나볼게요.

월요병도 날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운을 드리는 소확행 퀴즈. 우리가 이쯤에 꼭 알고 넘어가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정보들 함께 생각해보는 정보와 재미의 잡학사전 소확행 퀴즈로 만납니다. 정답도 좋고요. 정답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들 보내주시고요. 기발한 사행시 환영합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샵 1053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정답 주시면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요, 사막을 걷다 보면요, 가장 만나고 싶은 이곳은 네 글자입니다. 목이 바짝 마르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질 때 저 멀리 물과 나무가 보입니다. 우와, 이거다 하고 물 속에 첨벙첨벙 들어가는 이곳은 네 글자 무엇인가요? 사람도 살리고 동물도 살리고 식물도 살리는 사막의 생명줄 같은 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오늘까지 이렇게 더울 때는 이곳이 또 그립기도 합니다. 이곳 네 글자입니다.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나오죠.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바로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 이곳 네 글자. 이곳은 원래 사막에서 물이 솟는 생명의 땅을 말합니다. 이 말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돼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데요. 리비아 사막.

0: 사막의 비옥한 땅을 가리키던 라틴어를 거쳐 오늘까지 전해졌다고 하는 이것. 우리가 흔히 이것 하면 사막의 물을 떠올리지만요. 지금 훨씬 많이 뜻이 확장됐는데 사막의 생명의 샘 하면 이건 네 글자? 메마른 곳의 쉼터. 지친 사람에게 안식과 희망을 주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도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삶의 이것이다. 네 글자 표현합니다. 힘들 때 만나는 내 인생의 이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막 한가운데 피어난 생명의 쉼터, 우물과 같은 물이 첨벙첨벙첨벙 거기서 식물도 자라나고 동물도 살리고 우리 인간도 살리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곳, 네 글자 무엇일까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기발한 사행시도 기다립니다. 당첨자분에게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어우, 이 더울 때 여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글자. 오늘의 정답송이에요. 정답송. 정답송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이거. 이런 이 노래고요. 네 글자. 그리고 이거 밴드. 빵빵 시스 밴드. Don't look back in anger. 정답송 두 곡 들으시면서 사행시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의 사행시도 이 휴가에 이 더위에 어울리는 사행시 기다릴게요.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브라운 아이드 걸스 오아시스,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수학행 퀴즈 정답송 들으셨으니까 아셨죠 이제? 정답은 바로 오아시스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이 솟고 식물이 자라는 생명의 땅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사하라 사막에도 90개가 넘는 큰 오아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오아시스는 생명을 지켜주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야자수도 심어야 하고요. 물을 지키면서 오랫동안 가꿔야만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특히 이 휴가철에 삶의 오아시스가 바로 휴가잖아요. 오늘은 오아시스에 대한 수학행 퀴즈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발한 사행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사행시 만나볼게요. 7654님이 사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오! 오늘도 많이 더워요. 아! 아침부터 너무 더워요. 시! 시원한 커피 마시고 싶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노력하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셨어. 결론은 너무너무 좋은 엔딩으로 끝나셨습니다. 9734님 오! 오렌지처럼 상큼하고 아! 아이스크림처럼 시! 시원하고 달콤하게 스스로 이 더위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봅니다. 너무너무 상큼하고 달콤한 사행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2511님 오! 오징어 짬뽕 먹고 싶네. 아, 더워서 속이 첨불난다.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스릴 넘치는 영화도 보고 싶고 좌우지간 여름 더위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이 더위에 오징어 아주 아주 매운 오징어 짬뽕도 드시고 천불이 나니까 우리 또 이열치열하고 치열이라고 또 뜨거운 음식도 먹는 것도 좋고요. 해도 해도 너무한 더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또 살만한 나날이기도 합니다. 8738님 오! 오메! 아! 아주 그냥 시원한 방송 스멜드 꽃향기 나는 방송 최고입니다. 와우 우리 또 우리 참 좋은 오늘에 보내는 현정씨가 사행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8738님 고맙습니다. 4101님 오 은빛수녀님 아휴 시작부터 고맙습니다. 아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시련과 아픔도 스르르 찬바람과 함께 시원하게 가을을 기다려봅니다. 그럼요 그럼요 이 여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곧 가을이 옵니다. 8월이잖아요. 5687님 오 오늘도 아 아침에 시원하고 스릴 넘치는 영화를 생각하면 오싹하니 시원해져요. 아침부터 스릴 넘치는 영화를 생각하셨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죠. 더위를 쫓는 방법. 3884님 오 아름다워라. 아 아침입니다. 시소타는 듯한 나날들이지만요. 스스럼 없이 또 하루를 계획해 봅니다. 좋습니다. 0078님 오 이것은 아 아주 아주 희망이죠. 시원하고 평안하고 나이스인 거죠. 우리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행시 너무너무 정말 훌륭한 사행시 보내주시면서 사행시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시원해졌어요. 정말 so nice입니다. So nice. 올리브야 so nice 들려드릴게요.

오아시스와 같은 여유를 느끼게 해주는 노래였죠. 올리비아 옹 So Nice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오아시스에 대한 소확행 퀴즈 사행시 만나고 있습니다. 9734님이 주신 사연이네요. 가게에서 일하면서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가게 식구들. 미순 씨, 안나 씨, 은석 씨, 이 더위에 에어컨 바람도 무용지물인 가스불 앞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미순 씨, 안나, 은석이 너무너무 고생하십니다. 아우, 정말. 저는요, 이렇게 진짜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미안할 정도로 그 더위에서 음식 나오는데. 그러니 이 더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을 생각하면요. 3781님, 오아시스의 사행시. 오, 오늘도 보고 싶은. 아, 아내가 있지만 휴가를 못 가네요. 그치만 시, 시원한 극장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보면서 여름 이겨낼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꼭 어딘가에 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 아내분이 좋아하시는 거라면 참 행복한 그런 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231님, 오,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날까 싶어요. 좋죠. 9월에 한 친구의 딸이 시집을 가요. 아, 아련한 기억들을 소환해보며 작은 설레임이 제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합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벌써 우리들이 아이들을 시집장가를 보내잖아요. 스쳐간 많은 추억들과 함께했던 친구들이 이름을 나득히 불러봅니다. 이거 뭐 시 보내주셨네. 7231님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행시 보내주셨어요. 정말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아름다운 사행시를 보내주시는지 고맙습니다. 4309님, 오, 오랜만이야 친구야. 아, 아픈 데는 없고? 시원한 곳에서 스쳐가는 바람과 함께 얼굴 한번 보자. 이 친구 이거 사행시 꼭 보내주셔야 그 친구한테.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얼굴 꼭 보세요, 사상공공님. 오늘 당첨자 5분 혹은 6분에게 내일 아침 9시 커피 쿠폰 배송해 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힘을 얻으면 정말 내 삶의 오아시스였어라고 말하잖아요. 휴가의 시간 또한 우리 삶 속의 오아시스죠. 오늘도 그런 오아시스 같은 순간들 만나보시길 바라면서요.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끝곡으로요. 박효신, 김범수, 친구라는 건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됐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어린 시절 방학이 시작되면 동그라미를 그려 생활계획표를 만들곤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잠들 시간과 일어날 시간을 적는 것이었고 하루를 세밀하고 촘촘하게 빈틈없이 채워넣으며 멋진 방학을 꿈꿨는데요.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될 것 같던 계획들은 어느새 합쳐지고 지워져서 미뤄지기 일쑤였죠. 어쩌면 우리는 그때부터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조금씩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새로운 계획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보는 8월 되시길 바라면서 안토니 드보르작의 스트링 퀄텟 12번, 현악 사중주 12번 F장조 작품 96 아메리칸, 브룩하우저 번호 179의 4악장 피날레 비바체 마논 트로포, 파벨 하스 퀄텟, 이 체키아의 퀄텟 연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안토니 드보르작의 스트링 콰르텟, 현악 사중주 12번 F장조, 작품 96 아메리칸,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그래서 미국 체험이 아주 중요한 그의 창작의 영감이 되었죠. 브룩하우저 번호 179, 4악장 피날레, 비바체 마논 트로포, 파벨 하스 콰르텟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또 드보르작의 후예들인 파벨 하스 콰르텟의 연주로 들었고요. 자, 오늘 1번 타자는 윤은구 씨입니다. 네, 유클버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야, 늘 천천히 오시다가 레드카펫 깔림 오시다가 오늘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순자 씨 안녕하세요. 유클 시작하는 무더운 월요일 시원한 유클에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김양희 씨 가마솥 더위가 기다리는 아침 오늘도 유클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자, 엄계선 씨 안녕하세요.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님 가족님. 기후위기가 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빠른 속도로 우리를 감싸고 있네요.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비오거나 하면 손님이 불편하실까 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8개월 아기랑 오신 가족 이 더위에도 건강하게 지내다 가시길 바라며 명동백장님 우리 유클 가족님도 모두 그 가족 잘 이 더위 이겨내가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동그란 계획표 그대로 살았다면 지금의 저는 어떤 모습일지 잠시 상상해봅니다. 아마도 훌륭한 어른이 되었겠지만 빈칸으로 지낸 시간이 많은 탓에 아주 평범한 사람이 되었네요. 하지만 2026년 초 계획인 매일 일기 쓰기 어제까지 실천 중이랍니다. 아, 저는 계획표 여름방학 계획표 생각하면 너무나 허탈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막 너무 후회되는 거 있죠. 인생 너무 낭비를 많이 했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8월 3일 월요일 이제 국제구조위원회 제공으로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라쿠카라차. 자, 이 바퀴벌레였습니다. 라쿠카라차는 멕시코 혁명 시기부터 이렇게 불려왔던 억눌린 민중의 이 항의를 담고 있는 그런 곡이었죠. 자, 오늘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기 유경랑 씨가 July Festival도 끝났고 대관령 음악제도 끝났고 허전한 마음 헤이리 국제 음악제로 향해 봅니다. 이야, 완전히 페스티벌 레이디네요, 우리 유경랑 씨. 이렇게 페스티벌 따라다니면서 1년을 보내는 것도 참 그 보람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페스티벌이 최적화되신 유경랑 씨고요. 좋습니다. 1번님 갈매기는 어땠나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갈매기는 저 금요일 날 봤는데요. 좀 전통적인 연출이었다고 보여지고, 조금 다소 평범한 그런 연출이었지만 또 본 보람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양선 씨, 안녕하세요. 유클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무더운 아침입니다. 지나갈 힘든 나날들이니 모두 건강 잘 지키시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유클 함께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유경랑 씨, 아까 이야기 좀 더 하자면 이제 8월 달에 또 갈매기가 두 편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체홉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 라쿠카라차 학창 시절 합창대회 단골곡이었죠. 엄계선 씨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윤은구 씨, 마리아 슈나이더 앨범과 기념 사인 보여드려요. 와우, 마리아 슈나이더의 곡만 모두 연주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경근 씨,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8월의 첫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엄청난 폭염에 살짝 지치네요. 그래도 기쁘고 편안한 한 주간 함께합니다. 건강한 한 주간의 평화를 빕니다. 안경근 씨는 그래도 살짝 지치신다니 대단한 체력이십니다. 역시 평소에 또 운동 많이 하시는 분 다르네요. 자, 엄계선 씨, 명동백자님의 빈칸 아주 미미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주 좋은 위치에 계시고 나날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제 빈칸, 정말 그 계획만 많이 세우고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자, 프레드릭 쇼팡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 21,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피아노의 영국의 벤자민 그로브너, 그리고 엘림 첸.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또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제 그 정말 최고의 또 오케스트라, 미국의 최고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 또 상임 지휘자를 맡게 되었죠.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프레데릭 쇼팡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 21, 사막장 알레그로 비바 최, 피아노의 벤자민 그로브너, 그리고 엘림 찬, 현재 이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이 또 여성 지휘자죠.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3일 11시 현재 강원 영월 철원 강릉산지 정선평지 경기 부천 경남 거창 북부 경북 영주 김천 남부 영양산지 인천 옹진 전남 진도 구리산 간 무안 남부 전북 진안 장수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37 쓰시는 분 명동 백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부터 햇살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네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영원의 다정한 친구 유쿨 들으며 월요일을 이겨내봐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런 또 다정한 멘트가 이 무더위를 이겨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11 드보우작 유머레스크 듣고 싶네요. 대구도 엄청 덥습니다. 대구야 뭐 더위의 상징인데 오늘 요즘 양산에 좀 밀리고 있죠. 저는 지금 여름 휴가 중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신청곡 정리해 듣고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순남씨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많이 덥네요.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 손녀딸들 방학이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나 훌륭한 할머니세요. 손녀딸들이 일찍 클래식을 접하면 아주 평생 사랑하는 친구가 된답니다. 자 그리고 유경랑씨 8월 9일에 갈매기 보러 가요. 아, 네 갈매기 잘 보시고 또 올려주세요. 리뷰. 엄계선 씨 내일 공연 영상을 영화관에서 상영하며 해설을 딸내미가 하는데 성공 팁 좀 알려주세요. 명동백장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 영화 이렇게 보기 전에 해설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좀 볼 수 없는 뒷면 다른 이 작품에 깔린 어떤 복선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 공연의 뒷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분들에 대한 프로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실 곡 루트비 판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2번입니다. F장조 작품 50, 바이올린의 울프 헤셔, 그리고 굿 마주어가 지휘한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지히, 라이프지히에 있는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 50, 바이올린의 울프레셔 그리고 크루트마조어까지 위한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지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벤자민 리게티의 오르간 리사이틀, 리게티의 오르간 리사이틀인데요. 8월 23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가사방 프레르 파이프 오르간의 장엄한 사운드와 리게티의 독창적인 해석의 만남. 세계 유수의 국제 콩쿠르를 석권한 스위스 대표 오르가니스트고요. 바흐부터 미제 까르멘 모음곡까지 편곡과 재해석으로 확장하는 오르간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벤자민 리게티는 현재 스위스 로잔의 생프랑수아 교회의 수석 오르가니스트이자 로잔 고등음악원 교수를 재직 중인데요. 연주활동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 집필과 편곡 작업을 병행하면서 오르간 음악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지금까지 800회가 넘는 연주회를 개최했고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창건 기념 연주, 샤르트르 대성당 천년 기념 행사, 프라이베르크 바흐 페스티벌 폐막 연주 등 유럽 주요 음악제와 역사적인 무대에 초청받아 깊은 인상을 남겨왔고요. 암스테르담 콘서트바우, 제네바 빅토리아 홀, 마린스키 극장, 에센 필하모니 등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 활약해왔고 오르간 편곡 작업과 교육 목적의 창작 활동, 전문지 기고 등을 통해서 오르간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그가 발표한 음반들은 디아파종 도르 에센셜, 오르페도르, 레즈 뮤지카, 이달의 음반, 뮤지카 5스타 등 국제음악 비평계 호평을 받으며 예술적 성취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곡을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편곡한 오르간 협주곡 A단조, 리게티의 4개, 또 비발디 리게티의 오르간을 위한 글로리아, 길망의 오르간 소나타 1번, 비제 리게티의 오르간을 위한 까르멘 모음곡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다섯 분께 주장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란 씨, 모두들 더운데 조심하시고요. 그 와중에 바이올린 선율은 시원하네요. 이렇게 베토벤 로망스 듣고 올려주셨고요. 엄계선 씨도 베토벤의 로망스 시원한 한 줄기 바람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 정수란 씨, 와, 오르간 연주 티켓

이벤트라니 두근두근해요. 이미혜 씨도 출석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화가 파울라 모더존 베커입니다.

1906년과 1907년은 미술사에서도 아주 특별한 시기로 꼽힙니다. 피카소는 아비뇽의 처녀들을, 앙리 마티스는 푸른 누드를 발표하며 회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인간의 형상을 화폭에 옮기는 전통적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20세기와 현대라는 개념을 가장 예술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죠. 그 무렵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이들만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어도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더욱 과감하게 바꿔놓은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표현주의 화가 파울라 모더존 베커인데요. 자, 그녀는 미술사 최초로 여성의 시선으로 누드 자화상을 남긴 화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 여섯 번째 결혼기념일을 기념하는 자화상에는 엉덩이 근처까지 옷을 내린 발라의 여성이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목에는 커다란 호박 목걸이를 걸었고 임신한 듯 부른 배 위에 손을 올린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강렬한 눈빛이었죠. 조금의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당당한 시선이었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처럼 시대를 앞선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랑수아 쿠프랑의 레 바가텔, 클럽생 모음곡집 2권, 열 번째 곡 바가텔 론도 함께 듣겠습니다. 오르드와 론도. 자, 피아노의 줄리아 실베르키트의 연주입니다.

파울라 모더전 베커는 1876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7남매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 어머니와 독일 철도공사에서 일하던 러시아 혈통의 아버지 밑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자랐는데요. 집에는 주말마다 작가와 예술가들이 모였고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파울라는 영국에 있는 고모 댁으로 건너갔는데요. 살림과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였지만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고모부의 권유로 파울라는 런던 세인트 존스우드 미술학교에서 미술을 배우며 화가의 꿈을 키워나갔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화가보다 결혼하거나 가정교사가 되기를 바랐는데요. 당시 여성들이 화가의 길을 걷기란 결코 쉽지 않았죠. 독일 여성에게는 참정권도 없었고 국공립 미술대학에 입학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가가 되려는 꿈은 재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시대이기도 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필립 글라스의 글라스워크스 가운데서 1악장 오프닝 피아니스트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아, 조금 시원할까요? 거기도 지금 빙산이 막 녹는 게 퍽 보이던데. 비킹 꾸르 올랍손, 아이슬란드 출신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연주입니다.

필립 글라스의 글라스웍스 그중에 오프닝 1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니스트 비킹쿨 올랍손의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엄계선 씨가 파울라 모더전 베커 화가께서 예술가의 항구에 도착하셨군요. 잠시 자화상 보고 왔어요. 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재진 씨 8월 23일 혹시 부천아트센터 오후 5시 맞습니다. 부천센터 오후 5시에 바로 벤자민 리게띠의 오르간 독주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또 오르가니스트의 연주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09 있으시는 분은요. 덥지만 김치 담그며 듣고 있어요. 혼자 집에 있을 때 에어컨을 켜야 할지 꺼야 할지 여름 고민 중 하나입니다. 다른 분들 궁금해요. 다 어떻게 하시는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껐다 켰다 하는 거죠. 뭐 저는 뭐 그러고 있는데 아니면 선풍기 돌렸다가 뭐 에어컨 켰다가 추워지면 또 했다가 어떻게 하시는지

다들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우리 들어볼 텐데요. 자, 최근에 또 한국인 단원 두 명 더 임명되었다고 하는 우리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뭐 구스타보 두다멜이 아주 훌륭한 오케스트라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오케스트라로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가서 또 이제 또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 함께 들으실 곡 존 윌리엄스의 Out to Sea, 영화 조스 중에서 먼 바닷속으로, 그리고 The Shark Cage Fuga, 상어 케이지 후가, 이 조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영화 가운데서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한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감상하시면서 또 2부에 함께 또 백지연의 행복한 오페라 피델리오,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작품 피델리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4: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5: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4: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5: 뭐라고요?
4: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오늘은 이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그런 또 멋진 오페라 루트비 반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나도 오페라를 쓸 수 있다 썼는데 그 다음엔 더 이상 못 쓰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곡이죠. 모차르트의 꼬지 판 투테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던 베토벤이었고요. 너무 그 남녀들의 서로 얽히고 설키는 이런 애정 행각이 너무 베토벤의 도덕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그나 이 남녀가 아주 행복하게 결말을 맺는 또 마술피리는 굉장히 좋아했죠. 나도 저렇게 파파게노처럼 좋은 연인을 얻고 싶어, 부인을 얻고 싶어. 또 파미노와 파미나처럼 이렇게 좋은 짝을 얻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자신이 바라는 그 여성상. 남자 이 아내가 남자를 정말 끔찍이 사랑해가지고 구출해주는 이제 완전히 행동하는 여성상 레오노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레오노레 저리 가라. 우리 백재은 씨, 메조 소프라노 백재은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제 3회 레오노레.
1: 오 마이 갓.
0: 백재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와. 와, 저는 이 피델리오, 네. 피델리오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슬펐어요.
0: 왜요?
1: 왜냐하면 뭐랄까요? 이 피델리오가 한 편, 그러니까 베토벤 오페라가 한 편밖에 없잖아요. 네. 왜 베토벤 같은 사람이 오페라를 한 편밖에 만들지 않았을까, 만들 수 없었을까 보면 굉장히 지독한

0: 완벽주의가 있었어요.
1: 맞아요.
0: 어 그런데 선생님 굉장히 큰 L자가 쓰여진
1: 예. 이게
0: 모자를 쓰고 오셨습니다.
1: 이게 네. 그 레오노레를 상징합니다. 레오노레.
0: 레오노레가 네. 굉장히 오페라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잖아요.
1: 이제 레오노라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네, 네. 레오노레.
0: 뭐
1: 실은 레오노란데 그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게 해야 되는데 스페인 사람이니까.
0: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이름이 아니었나 막 이렇게 약간 순이 철수 막 이런 아, 이름처럼
1: 네,
0: 소연이 뭐 이런 것처럼
1: 맞아 무슨 그 그 라포르트 델 데스티노 운명의 힘에도 등장하고
0: 굉장히 힘이 센 여성분들이
1: 아,
0: 그 레오노라 레오노레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운명을 개척하거나 운명한테 두들겨 맞거나
1: 네.
0: 굉장히 운명하고 상관이 많은 그런 여인들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제가 슬퍼진 이유는요.
1: 네.
0: 이 베토벤이 왜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차르트 방금 오페라를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요.
1: 예.
0: 베토벤의 인생에서는 모차르트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왜냐? 베토벤의 아버지,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베토벤의 아버지를 알았다는 증거나 뭐 이런 정황은 없는데 베토벤의 아버지는 모차르트 부자가 정말 워너비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도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도 이렇게 신동을 만들어서 나도 저런 아버지가 되어보겠다는 욕심이 가득했죠. 그래서 불멸의 연인 그 영화에 보면
1: 예.
0: 아버지한테 막 쫓기면서 맞는 장면이 마지막에 살짝 나오는데
1: 그 나오죠. 그 나인 심포니 할 때
0: 그렇죠.
1: 네네.
0: 그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들이 모차르트 같은 면모를 보이지 못할 때는 굉장히 닥달을 하고
1: 맞아요.
0: 바보 취급을 하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아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런
1: 특히
0: 아버지였습니다.
1: 이제 밤에 네.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와서 알코올리였잖아요. 이거 아버지가
0: 그러니까요.
1: 그래가지고 뭐 아들을 맨날 때렸죠. 그래서 그래서 반항심이 더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0: 네.
1: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은 베토벤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뭔가 조금 기준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불안한 마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불안감에서 생긴 나
1: 네.
0: 이거 완벽해야 돼. 나의 오페라기 때문에 완벽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한 10년 동안 네 버전으로 세 번을 개작을 하게 됩니다.
1: 예.
0: 그래서 레오노레 서곡도 사실은 다 말씀드리겠지만 네 가지 버전이 있고요.
1: 예.
0: 그래서 근데 모차르트도 아버지가 굉장히 소위 말하는 헬리콥터 아버지 약간 요새로 치자면 대치동 대디였던 거예요. 그 라이드를 막 주면서
1: 네.
0: 대치동이 실어 나르면서 넌
1: 네.
0: 이것도 배우고 이거 완벽해야 되고 여기 사실 그 작곡가 부모 중에 3대 헬리콥터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토벤 아버지
1: 예.
0: 그리고 모차르트 아버지
1: 예.
0: 그리고 비제 어머니가 있어요.
1: 비제 어머니?
0: 비제 어머니는 정말 계속 편지를 쓰면서 요새 작곡은 잘 되고 있냐?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냐? 너 이걸 여태까지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걸 완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계속 편지에 보면 그래서 편지에 정말 너무 비제가 불쌍하게 쓴 부분이 뭐냐면
1: 네.
0: 어머니,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게으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는 뭘 하고 이때까지는 뭘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게으르지 않아요. 이거를 계속 확인시켜주는 그런 문서들도 존재해요. 와, 그러니까.
1: 그래서 비제가 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약간의... 작용을 했을까요?
0: 그럼요. 비제가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꿈에서 약간 가위 눌리는 것처럼 이렇게 낮잠에서 깼을 때 어머니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편지도 발견이 되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삶의 부분들이 많고
1: 그렇군요.
0: 실제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카르멘이 굉장한 실패를 한 다음에 그냥 굉장히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베토벤이나 비제나 모차르트가 특히 모차르트가 그렇게 일찍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렸을 때 아까 제가 농담처럼 그 대치동에 계속 그 라이드 하는 부모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너무나 마차 여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알은 어렸을 때 병 때문에 그렇게 키가 작고 언제나 골골했다.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베토벤도 개인사가 그렇게 순탄한 작곡가는 아니고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과 작곡가들의 좀 위대하긴 했지만 좀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작곡가들을 살펴보자니까 정말

0: 아이들을 너무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런 특집도 한번 우리가 해보면 굉장히
1: 그거 괜찮겠네요.
0: 그렇죠.
1: 한번 해주세요.
0: 아,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특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헬리콥터 작곡계 헬리콥터
0: 부모.
1: 부모. 와, 괜찮다. 오페라계.
0: 교육청 강의로도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1: 네. 어우, 정말 스스로 학습. 아,
0: 네, 스스로. 네. 그래서 모차르트는 1756년, 네. 베토벤은 1770년생이니까 14살 차이가 나죠. 아. 그래서 이 아버지가 14살 차이가 나니까 그동안 그 유명세가 이렇게 14년 동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차르트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성악가들이 이렇게 대하는 게 네. 유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나 이 아리아 작곡해줘. 나 쟤보다 뭐 두 마디 더 넣어줘.
1: 그렇죠.
0: 이렇게 하면
1: 맞아, 맞아.
0: 이게 티키타카가 됐던 거예요.
1: 맞아.
0: 그리고
1: 더 유연했죠.
0: 그렇죠.
1: 진짜.
0: 아, 예. 그 성격 자체가 유연해가지고
1: 말을 다 들어줬어요.
0: 그렇죠. 게다가 이제 성악가 여자친구들도 좀 있었으니까 이게 관계가 잘 성악가들이랑 유지가 되면서 오페라 작곡이 고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본이 굉장히 잘 나오는 이런 작곡가였는데 베토벤은 그렇지 못하고 계속 야단 맞으면서 작곡을 배웠기 때문에 성악가들하고 이게 안 됐어요.
1: 인터랙트가 안 됐구나.
0: 이 전혀 저 타협이 안 되고.
1: 네네네.
0: 그리고 아버지가 워낙 그 유명세에 조금 함몰되어 있던 분이기 때문에 사귄 여자분들도 보면 자기보다 굉장히 지위가 높은 여성들 결혼이 안 되는 뭐 그래서 조금 슬픈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완벽주의여서 이게 타협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거의 다 뭐 백작 부인 뭐 무슨 뭐 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브룬스비크 뭐 다들 이게 좀
0: 그렇잖아요.
1: 자기보다 좀 계층이 높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만민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하는데 또 그쪽에서는 결정적으로 결혼은 안 되겠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1: 시대상이
0: 심리적 장치였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결혼을 할 수 없는 여성들만 사귄 이상향만 바라고
1: 그러네요.
0: 굉장히 계층이 높은 사람들만 나는 상승의 욕구가 정말 드러나는 그런 연애사였다. 타협이 없는 그의 인생. 자, 그래서
1: 저희 공민우 작가가 베토벤이 결혼을 못한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유경락 씨 해피엔딩이 좋아요. 이렇게 또
0: 맞아요. 맞아요. 조금 인생이 너무나 심각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얘기 보따리를 계속 풀다가는 서곡을 못 들을 테니까 일단 첫 곡을 듣고 다음에 할 얘기가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오늘 서곡을 들을 건데요.
1: 네.
0: 이 서곡 얘기도 좀 길긴 한데 이게 제가 아까
1: 뭐 해보시죠.
0: 제가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오노레 서곡 이것은 네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어쩔 수 없는 완벽주의 그래서 쓰고 쓰고 또 써서 이게 마지막 버전을 우리가 듣게 됐는데요. 4번 버전은 보통 7분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몰되지 않고 들을 수가 있는데 3번 버전 우리가 레오노레 서곡으로 연주하게 되는 이 3번 버전은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연주가 되는 긴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서곡이 오페라 전체를 다 보여준다. 정말 좋은 서곡이긴 하지만 오페라 듣기 전에 지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가지를 쳐내서 우리가 오늘 듣게 된 7분 버전이 있고요. 구스타프 말러가 이걸 보니까 이 오페라를 지휘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통상 구스타프 말러 버전에서는 2막이 끝난 다음에 이 서곡을 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창곡으로도 이렇게 단독으로도 많이 연주되는 곡이 3번이고요. 오늘 들으실 버전은 4번 곡입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루스비 판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작품 72 오버처 네 번째 버전 헤베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0: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 피델리오에는 피델리티.
1: 피델리오.
0: 이제 어떤 신뢰, 어떤 충성심 이런 게 담겨 있죠. 작품 72 오버처 함께 들었습니다. 헤베트 폰 카라인이 주연 베를리너 필라모니카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피델리티. 아주 좋았어요.
1: 피델리티 하면 좀 화가 나는 게 피델리티 하면 보통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네. 그 오페라에서 보면 네. 여성들의 국한된 단어일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0: 아 그래요? 네.
1: Infidelity는 남편들의 국한이 되고 보통 Fidelity는 정절 부정절 이런 게 Infidelity 보통 하면 생각나는 게 그 피가로의 결혼에 네. 백작
0: 아 백작
1: Fidelity 하면 생각나는 게 백작 부인 이런 아. 물론 뭐 그 부정한 어머니 뒤편에서는 이게 완전히
0: 그렇죠.
1: 예. 뒤바뀌긴 하지만
0: 예, 예, 예, 예.
1: 뭐 그 살짝 피델리티 하면 윽 약간 이게 올라오는
0: 그렇군요.
1: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엄교선 씨가요. 네네. 당사자는 힘들었겠지만 그 덕분에 예술 완성도가 또 높아졌을 수도. 달리는 말의 채찍질. 우리나라 유명 첼리스트님도 아버지가 네. 연습을 가혹하게 시켰다고 하고 모 소프라노 가수님도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근데 가혹하게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0: 네.
1: 그 선생님 게임하세요 혹시?
0: 아니 저는 안 합니다.
1: 안 하세요?
0: 예. 저는 잘 못해서 안 해요. 해도 재미가 없어요.
1: 저는 하면
0: 금방 죽어.
1: 아니.
0: 돈이 아까워.
1: 네. 옛날에 뽀글뽀글 이런 것도 빰빰빰.
0: 아, 저 뭐 대체적으로 그 참 게임을 잘 못 합니다. 순발력이 엄청 없어요.
1: 그 재밌는 얘기 들은 게 뭐냐면
0: 개 중에 테트리스 제일 잘해.
1: 테트리스 빰빰빰. 그래서 러시아로 가신 게 아닐까 선생님. 용돈을 말아먹은 옛날에 50원 100원 넘게
0: 테트리스가 네네. 제가 러시아어를 공부할 때 러시아 어학과를 다닐 때 그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좋았겠어요. 그 러시아 미녀도 나오고 러시아 사람이 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너무 그 참 상당히 친근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게임이 다 있나? 재밌었죠.
1: 그 모자 이런 거 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중간에 막 이렇게 춤추잖아요.
0: 네, 그렇죠. 좀 빨라지면 근데 당황해가지고 잘 못 금방 죽었어요. 또 그것도.
1: 예, 하여튼 뭐 그런 재밌는 게임이었는데 네. 게임을 아이들이 게임에 너무 몰두하면
0: 네.
1: 게임을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0: 그런 게 있어요?
1: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이 판을 넘어갈 수 있겠어? 여기선 이 아이템, 저기서 저 아이템 가져와봐. 그렇지.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이걸 사가지고 이렇게 깨면 되는 걸 다시 해봐. 옆에서 이렇게 코치를 공부하듯이 하면 애가 금방 그만둔대요.
0: 아, 흥미를 잃는구나. 네. 아버지가 또 가르쳐주면.
1: 아, 그렇죠.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버지 옆에서 계속 코치해 막.
1: 그렇죠. 그러면 금방
0: 야구 코치처럼. 그러면 힘들구나.
1: 아, 그러니까 숙제했어?
0: 아.
1: 야, 너 다음 과목 이거를 해야지 미리 해놔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흥미가 뚝 떨어지면서.
0: 그 아버지 그 게임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1: 그러니까 특히 어머니 아버지가 게임을 같이 하기 시작하는 순간 흥미를 갑자기 잃는데요.
0: 아, 그럴 수 있겠다. 온 가족이 게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1: 몰래 하고 내가 몰래 하는데 여기서 1등이야 이러면 이제 그
0: 그렇지.
1: 불타는
0: 그 쾌감이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아, 재미 없어지겠군요.
1: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차르트, 비제, 베토벤은 네. 그냥 아버지가 너 이 작곡이 이게 뭔가 이러고 내버려뒀으면 아, 난 아버지도 모르는 이런 고귀한 작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 동기가 더 올라와서 더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0: 근데 이제 모차르트에게 네. 있어서
1: 네.
0: 그 몸이 약해지고 너무 오래 돌아다녀서 뭐 키 작아지고 이런 건 있지만
1: 네.
0: 또 정말 인터내셔널하게 그때의 사조와 풍조와 음악적 양식을
1: 네.
0: 가는 나라마다 쑥쑥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모차르트의 음악이 아주 유니버설하게 된 그런 뭐 좋은 점이 장점이 있죠. 뭐
1: 맞아요.
0: 이탈리아 음악, 독일 음악 그리고 또 프랑스 음악 이렇게 쫙. 네.
1: 그러니까 이걸 아예 아이를 안 가르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만 이렇게 너무 막 그렇게 애가 아플 정도로 데리고 다닌다거나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화성 대회를 가르친다거나 중간 정도 이렇게 조금 필요합니다. 중용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0: 아이였습니다. 자, 오늘 교육하게 돼서 또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자 그래서 우리 7분 버전을 아주 간결한 버전을 들으셨고요.
0: 네.
1: 자, 이 오페라가 내용을 간결히 말씀드리면 여기 플로레스탄이 등장합니다. 정치범으로 이렇게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귀족이죠.
0: 네. 네.
1: 피차로라는 폭군이 이 사람을 감옥으로.
0: 돈 피차로.
1: 피차가 먹고 싶네요, 갑자기. 돈 피차로가 네. 이 정말 납작해진 피자처럼 플로레스탄을 지하 감옥에 집어넣고 여기에 정말 화가 난 우리 레오노레 부인 레오노레가 피델리오라는 정말 피델리티를 정말 뿜뿜 풍기는 이 정절의 어떤 그 충성의 여인 그래서 남장을 하고 이 로코 간수장의 집에
0: 네.
1: 이 집에 그 지하에는 지하 감옥이 있는 거죠. 여기 잠입을 해서 이제 간수로 취직을 합니다. 여기는 마르첼리네라는 딸이 있는데
0: 네.
1: 레오노레가 이렇게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지 않았습니까? 커피 프린스 뭐 이렇게 이런 남장을 하고 이 커피집에 취직을 하는 그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분이 등장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0: 예.
1: 거기 정말 좋아하는 모르고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뭐 굉장히 재밌는 공유님이 등장하시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0: 그렇죠 약간, 있었죠
1: 네 그런 구도인 거죠 저렇게 예쁜 청년 나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간수장의 딸은 마르첼리네는 레오노레를 사랑하게 되고 피델리오를
0: 예.
1: 사랑하게 되고 이 마르첼리네랑 이제 사랑에 빠진 야키노라는 문지기가 있죠
0: 네.
1: 간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오페라고요 첫 장면.
0: 여기 이상하게
1: 네네네.
0: 그 여자분들의 이름을
1: 네.
0: 원래 그 스페인 사람들이면
1: 네.
0: 뭐 마르첼리나 뭐 또 그리고
1: 네.
0: 뭐 마르첼리나나
1: 네.
0: 또는 뭐 레오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레오노레, 네. 마르첼리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약간 독일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 독일 오페라니까요. 약간 너무 이국적이면 또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럴지도 모르니까.
0: 근데 이제 저
1: 네.
0: 장소는
1: 네.
0: 스페인 아닙니까?
1: 돈을 버는 장소는 독일이니까 뭐 그러지 않았을까? 나중에 베토벤을 만나면
0: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1: 네,
0: 독일이 아니고 빈.
1: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 누구한테요?
1: 베토벤님을 만나게 되면 한번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어요.
0: 네.
1: 왜 비웃고 그러세요? 혹시 만난지 알아요? 네. 자, 그래서 첫 장면을 보면
0: 네.
1: 마르첼리네하고 야키노하고 이제
0: 예.
1: 너 이제 우리 결혼하자. 내가 언제 너랑 결혼한다고 그랬어. 막 이렇게 옥신각신합니다.
0: 아, 윤은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공민우 씨가 올려주셨습니다.
1: 윤은혜님이 참 중성적인 매력에 너무 예쁜 얼굴이었는데 요새는 보이지 않아서 제가 못 보는 건지 보이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
0: 좀 쉬고 계십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0: 예.
1: 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옥신각신하는 약간 향단이랑 방자 약간 요런 티키타카가 있다가 나가니까 우리 이 곡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독일어로 돼 있고 귀여운 아리아이기 때문에 소프라노들이 오디션 곡목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 예쁜 오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고 독백처럼 얘기하는 요 굉장히 예쁜 아리아예요.
0: 야, 이 그 마르첼리네 아리아 오베르 이 쇼은 밋 디어 페라인트 나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자 소셜 루치아 폽 마르첼리네가 지금 이제 레오노레를 이제 피델리오 남자인 줄 알고
1: 네.
0: 이제 좋아하는 그런 또 사랑의 짝사랑의 아리아가 되겠습니다 레오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마르첼리네 역의 소프라노 루치아 폽의 예쁜 목소리 감상하시죠

0: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작품 72 가운데서 마르첼린의 아리아 O wer ich schon mit dir vereint. 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러면서 굉장히 피델리오에 대한 그 이렇게 예쁘게 잘생긴 남자라니 이러면서 남자인 줄 알고 피델리오가 노래한 장면이죠. 소프라노 루치아 포프, 레오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 초식남을 사랑하는 아가씨. 저랑은 취향이 아주 반대죠.
0: 테토남.
2: 테토남, 테토남 스타일. 저는 일단 머리가 커야 되고 덩치가 좋아야 되고. 네네. 저희 집 오빠처럼.
0: 네.
1: 저는 꽃같이 예쁜 남자분들은 네. 살짝 뭐랄까요? 아 예쁘다 하고 이제 혹.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취향이 이렇게 다르다.
0: 알겠습니다.
1: 해석했습니다.
0: 자, Pirates of Penzance 아주 그 또 내공이 있으신 분이죠. 상당수의 오페라가 막장인데 베토벤의 성격답게 이 오페라는 매우 건전합니다. 베토벤 성격상 피가로의 결혼 같은 내용은 절대 작곡을 안 했을 것 같고 의뢰를 했으면 오선지 세례 받았을 것 같네요. 오선지 세례를 받았다고 엄청 많이 쓴다는 얘기인가요?
1: 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 머릿속에서 오선지가 이렇게 하늘부터 내려오는 세례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그렇군요. 국민 씨가 기가 막힌 목소리네요. 정말 루치아폽 목소리 듣고 루치아폽 너무나 사랑스럽죠. 이 목소리가.
1: 그러니까요.
0: 네, 훌륭하십니다. 네.
1: 아우, 간드러집니다.
0: 돌아가셨지만.
1: 아, 네. 자, 그래서
0: 네.
1: 자, 그 이 장면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 오늘의 주인공 피델리오, 그러니까 레오노레가 나타나고
0: 네.
1: 이제 그 간수장이 나타나죠.
0: 로코. 피델리오 나타났습니까?
1: 나타납니다.
0: 모자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레오노레.
1: 아, 그렇습니까?
0: 피델리오로
1: 아.
0: 네, 예.
1: 아, 일단 간수. 그
0: 이게 지금 F자가 여기 써 있어요.
1: 아, 그런가요?
0: 예. 이게 레알 마드리드 FC거든요. FC. 그래서 피델리오.
1: 아, 그렇군요.
0: 네. 여기 오늘 저의 이제 연기 그 의상 체인지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1: 약간 삼선 스레빠 같은 그런
0: 레오노레가 피델리오로 바뀌는 과정.
1: 아우, 그렇군요.
0: 네.
1: 자, 일단 레오노레는 엿듣고 있고
0: 네.
1: 이제 피차로 아까 말씀드린 폭군이 등장을 해가지고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0: 나쁘죠.
1: 이 몰래 이 사람을 플로레스탄을 가두는 거예요.
0: 왜냐면 플로레스탄이 이제 네. 정치범 아닙니까? 뭐 이거 자기 이제 정적이니까 막 정치범을 몰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1: 근데 사람들이 모르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무장관이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네. 큰일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법무장관 돈 페르난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0: 네.
1: 이분이 감옥을 불시에 불시에 조사하러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0: 예.
1: 근데 그러다가 플로레스탄을 발견을 하게 되면 와, 이거 나는 큰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플로레스탄을 몰래 죽여서 묻어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로코한테.
0: 네, 네, 네,
1: 근데 로코가 조금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착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일인데. 그러면 너는 땅만 파고 내가 죽일 테니까 우리 이 일을 벌려보자. 이런 거죠. 이 모든 얘기를 부인이 듣고 있습니다.
0: 예.
1: 자,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아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피차로가 아리아를 하나 불러요. Ha welch ein Augenblick라는 이 얼마나 절호의 순간인가. 내가 막 위협적으로 막 불러요, 이거를. 내가 이 사람을 죽여서 와, 나는 막 정말 그 악의 기운이 뿜뿜 솟아져 나오는 정말 악마 같은 아리아를 부르는데 유명하긴 하지만 이것마저 들으면 우리가 오페라를 끝내지 못하니까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간 다음에
0: 네.
1: 요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우리 피델리오 레오노레입니다. 아니,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우리 남편을 정말 억울한 우리 남편을 죽이기까지 해야 되나 하고 등장하는 장면이 요 다음 장면인데
0: 예.
1: 정말 오페라 사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오페라에서 남성이 여성을 구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처럼 언제나 영웅처럼 이렇게 등장을 해서 구해주는데 여기서는 정말 처음이라고 그래야 될 정도로 이 부인이 정말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의 남편은 내가 구한다. 이런 거를 구현해내는 정말 중요한 아리아라고 할 수가 있죠.
0: 그럼 시크리트도 사실 이제 딱
1: 영향을 받은 거죠.
0: 그러니까.
1: 네.
0: 구하잖아요.
1: 그런데
0: 이 여성이 이제 남성을 구하는 그 아주 놀라운 스토리 막 찾아가가지고 야, 그 변장까지 하고
1: 맞아요.
0: 정말 대단한 억척 그 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생각을 해보면 바그너나
0: 네.
1: 아, 바그너가 영향을 받은 베토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성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정말 나의 꿈이고 이런 여성들은 세상에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오페라에서는 등장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결이 비슷하며 이래서들 그래도 저는 조금 불쌍했던 게 베토벤은 그럼 그래서 장가를 못 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그너는 장가를 갔는데 결국은 이 모차르트 베토벤 이게 조금 휘어가지고 바그너로 오면 그래도 이 셋 중에 가장 불쌍한 것은 베토벤이다.
0: 아 그렇죠.
1: 아 불쌍하다.
0: 근데 네, 네. 저는 이제 백재은 메초 소프라노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백재은 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레오노레처럼 피델리오를 변장하고 남편을 구해올 것 같다.
1: 근육의 힘?
0: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저는 그렇게

0: 하실 것 같아요.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면.
1: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제가 그 이렇게 덩치가 크고 머리도 크신 우리 남편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0: 해도 뭐 좌우지는 주인님이니까.
1: 주인님, 주인님, 네. 저를 구해주신 주인님. 네. 네네. 들어보시죠.
0: 자, 그러면 네. 이 오페라 피델리오 중에 이 곡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세상에.
0: 네.
1: Abscheulich vor Eist du hin, komm Hoffnung입니다.
0: 약한 자여, 어디로 가는가? 오라 희망이여 이러면서 레오노레가 노래를 하는데요. 자, 이 피가로의 결혼 그 편지 이중창에 나왔던 그 바로 군둘라 야노비츠가 소프라노로 등장하고요. 헬베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작품 72 가운데서 I've surely heard for eyes to him 약한 자의 어디로 가는가 Kom Hoffnung 오라 희망이요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츠 이 피가로의 결혼에서 백작부인으로 유명한 소프라노고요 헤베트 폰 카라인즈위한 베를린 필하모니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후궁 탈출의
1: 그렇죠.
0: 마지막 장면 좀 떠오르는 그런 것도 있네요. 네. 자 여기 백재은 씨는 공민우 작가님이 투포안으로 남편을 구하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또 올리셨어요.
1: 쇠공을 이렇게 던져.
0: 이야 진짜 그러면 뭐 최고입니다. 툼 레이더 같은 그런 여자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김영희 마리아 장일범 플러스 명동 백장님 날씨가 너무 뜨거워 숨이 막혀요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숨이 막혀요. 저희도 지금 약간 어지러워요. 자 그리고 집 근처에 정형외과 걸어오는데 길에서 숨이 턱턱 와 날씨가 가마솥보다 더 뜨거운 듯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야 정말 그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1: 네.
0: 두바이 사람들도 한국 와가지고
1: 네.
0: 한국이 더 덥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더운 날씨 처음이에요. 이렇게 막 인터뷰하더라고요.
1: 우리나라는 네. 소위 말해서 그 찐 네. 통 같은 그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0: 심통 더위
1: 심통 더위가 있어가지고 네. 찐다고
0: 삶아지는군요 우리가
1: 힘듭니다
0: 하여튼
1: 네 그래서 이 중요한 아리아를 들으셨는데요
0: 네.
1: 제가 이 전체적인 이 노래가 정말 너무

0: 계약적이어가지고 숨을 어디서 쉬지? 어 여기서 도약을 이렇게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중창 같은 부분에서 보면 내성이 굉장히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성은 굉장히 움직이는 정말 그 네. 현악 사중주 같은 그런 화성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대입법도 그렇고 네. 그래서 놀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 좀 깐따빌레하지 않은
0: 전혀
1: 그렇죠. 전혀 예, 그게 좀 네. 아쉬움이죠.
0: 그렇죠. 예.
1: 그래 선율을 이렇게 이런
0: 우리를 죽이려는 우리를 미워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1: 공민우 씨가 네네. 베토벤 장엄 미사에서 죽어 나간다고 하던데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건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네. 나인 심포니에서 제가 네. 알토어를 부르면 네. 저는 아침에 발성도 하지 않고 갑니다. 목이 풀릴까봐. 목이 풀리면 이렇게 나지름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 고음이 중간에 한 번이라도 나면 풀릴 때가 있을 텐데 네. 이렇게 가니까 네. 목을 풀지 않고 이걸 이렇게 숨겼다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막 흉성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소프라노들은 이렇게 사중창이 끝나고 나고 옆을 딱 이렇게 보면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변해 있어요. 고음을
1: 힘들어가지고
0: 이게 맞아, 처음부터 맞아, 끝까지
1: 맞아.
0: 가는데
1: 맞아, 맞아.
0: 네, 그렇죠. 그 오케스트라가 또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걸 다
1: 근데 왜 소프라노하고 같은 그 개런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나인 심포니하면
0: 그래서 제가 좀 띄워줄까? 너무 부담이 없고 12월에는 공연이 네. 많잖아요. 나인 심포니가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네. 우리 테너와 소프라노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며 그 저희 엄마가 재미있는 말씀을 한번 네. 하셨는데
1: 우리 엄마죠.
0: 우리 엄마가 나인 심포니 할 때는 테너 옷을 아주 예쁘게 화려하게 입고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나인 심포니 엘토가 무슨 옷을 화려하게 입고 가 그랬더니 엄마가 네, 네. 야 나인 심포니 엘토인데 보이기라도 해야지. 저는 보이려고 가는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굉장히 길게 드렸던 이유가 베토벤의 성악곡은 너무 기하학적이다. 그래서 정말 애석하게도 베토벤이 가곡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곡이 많이 생각보다 실력에 비해서 불려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중한 아리아가 부르기 힘든 숨쉬기 힘든 아리아가 지난 다음에 네. 어떤 장면이 펼쳐지자면 야, 우리 남편을 제가 레오노레가 네. 지하에 내려가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아서 내려갈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지하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로코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너무 햇볕도 몇 년 동안 보지 못하고 너무 불쌍해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 한 번이라도 햇빛 위로 올려줘서 햇빛을 잠깐 쏘이게 해달라. 그러니까 로코가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하 감옥에 있는 이 죄수들을 그래도 운동장에 마당에 한번 내놓고 햇볕을 한번 쬐어주자. 그래서 지하에서 피척피척
1: 말리기
0: 반건조 우리 반건 죄수들을 네네네. 이제 지상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 그렇죠. 죄수들의 합창이
1: 너무 아름답죠. 여긴 또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죄수들의 합창이 정말 네. 자유와 정의를 갈구하는 죄수들의 합창,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같은 그런 합창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1: 예예예. 예, 예. 네. 김영희 말이야 집 근처에 정형외과 여기 뭐야 그 물리치료 중에 백재현 교수님과 명동백자님이 유쾌한 재미를 느끼며 함께 웃으려고요. 이렇게 또 흐흐 올려주셨고요. 말씀이 오페라 공연같이 너무 재밌나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가운데서 레볼 두 바르메스 존넨 리히트 잘 있거라 따뜻한 태양이요. 여기 마르첼린의 여기에 잠깐만 이게 맞습니까? 네? 자, 일단 이 소프라노 이름이 이상한데요. 자, 메초 소프라노 크리스타 루트비히 레오노레를 부르고요. 테너 야키노 역의 게라르트 웅거 그리고 베이스 바리톤 월터 베리 발터 베리 피사로 그리고 베이스 고틀로 프리크 로코 오토 클램페러가 지휘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필하모니 합창단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0: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자동차 화재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라이터와 배터리, 스프레이 등의 폭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안수사권 폐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과 주일엔 WID 1년을 앞두고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사전 행사도 열립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영토 세우타에서 발생한 심각한 이민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3종 기도 후 메시지에서 세우타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아프리카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세우타의 평화와 안정, 정의로운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황의 이번 메시지는 모로코에서 수만 명의 이주민이 국경의 장벽을 넘어서 세우타로 진입을 하는 시도한 직후에 발표됐습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개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공식 주제가 발표를 시작으로 세계 청년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됩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전 세계 청년들의 신앙축제인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개막이 이제 곧 365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2027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본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15개 교구에서 열리는 교구대회에서 한국의 신앙과 문화를 체험한 뒤 서울로 모입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1년 앞두고 준비를 실행 단계로 전환합니다. 우선 다음 달 3일 교황청과 함께 선정한 공식 주제가를 대회 유튜브를 통해 공개합니다. 전 세계 공모를 거쳐 선정된 김지훈 작곡가의 콤피디테 에고 미치 문둠, 우리말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대회 기간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 부를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상징이 될 전망입니다. 같은 날 전 세계 청년이 참여하는 온숨 캠페인, 글로벌 나무 심기 운동도 시작됩니다. 각국 순례자들이 자국에서 나무를 심고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글로벌 생태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8월에는 가톨릭 문화박람회와 WID 상설 홍보관을 통해 세계 청년대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9월에는 각국 주교회의 청소년 사목 담당자 250여 명이 참여하는 제2차 국제준비회의를 통해 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합니다. 10월에는 전 세계 순례자들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공식 등록 시스템이 개통됩니다. 숙박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본당과 신자 가정을 중심으로 홈스테이를 추진하고 부족한 숙박 공간은 시내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안전과 의료 전반을 관리하고 가톨릭 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통합의료지휘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본대회까지 국내외 봉사자 3만 명을 양성해 세계 각국의 순례자를 맞이할 계획입니다. 한편 레오 14세 교황은 즉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전 세계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회 기간 중 8월 5일엔 교황 환영행사가, 마지막 날인 8일엔 교황이 주례하는 폐막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이영재 신부입니다.
3: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멋지게 준비하겠습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가 전 세계 모든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멋진 대회로 만들어갈 테니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여름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나요.
1: 서울은 1년 뒤 전 세계 청년들의 순례길이랍니다. 그 여정을 향한 한국교회의 준비도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0: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1년 앞두고 사전 행사도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이번 주말인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2026 가톨릭 문화박람회가 열립니다. 이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이 영성과 문화의 길로 거듭납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2026 가톨릭 문화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WID 조직위원회는 장소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나무가 울창해 무더위를 피하기 좋은 도심 속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행사 참가자뿐 아니라 돌담길을 오가는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부스를 둘러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톨릭 문화박람회는 서울 WID를 1년 앞두고 열리는 사전 행사로 가톨릭교회의 다양한 영성과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장입니다. 서로 더 가까워지는 순간을 주제로 48개 수도회와 신심단체 등이 총 61개의 부스를 운영합니다. 덕수궁 돌담길은 시민과 수도자를 잇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시청역 인근 대한문부터 월곡문까지 약 300m의 돌담길은 행사기간 다손이길, 문화체험존, WID 홍보부스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청년 봉사자가 직접 기획한 문화체험존은 시민과 청년들이 함께 1년 앞으로 다가온 서울 WID를 미리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화해공원에서는 시민들이 종교를 넘어 청년 봉사자들이 기획한 예술품을 구매하거나 만들 수 있고 묵상과 함께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문화 공연도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돌담길 한쪽에 자리한 서울시 서서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는 매일 6차례 이상 밴드와 무용, 퍼포먼스 공연이 열립니다. 한편 서울 WID 조직위원회는 이달 중순 서울 명동 1898 광장에 WID 상설 홍보관 문을 엽니다. 왔어 갈게 이미 시작된 순례를 주제로 마련될 상설 홍보관은 서울 WID 순례 여정에 초대하는 레오 14세 교황의 환대에서 방문객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순례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2027 서울 WID 조직위원회 문화분과 이상진 신부입니다.
4: 궁극적으로는 신자분들이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가톨릭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

0: 한 것입니다.
1: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1년 앞서 같은 기간 열리는 가톨릭 문화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2: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경산, 고령, 대구 중부와 달성 남부에 이어서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 달성 북부와 경상북도 구미, 칠곡, 김천 북부, 안동 동남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체감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는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기상청은 해당 지역에는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대구, 경산, 고령 39도, 경주, 김천, 구미 37도, 안동, 문경, 상주 36도, 포항 34도, 울진 영덕 33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시가 민선 9기 시정 슬로건인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의 공식 디자인을 확정했습니다. 새 디자인은 변화가 성장으로 이어져 시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대구를 만들겠다는 시정 철학을 담았습니다. 확정된 디자인은 시정 홈페이지와 공공현수막, 공문서, 공직자 명함 등 시정 전반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5대 시정 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달 한 달 동안 수족구병을 사전예보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예방관리를 강화합니다. 수족구병은 손과 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감염병으로 손 씻기와 장난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시는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감염 예방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발생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202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을 위해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는 대구시민과 지역 직장인, 학생이면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교통과 복지 안전, 환경, 경제 등 4개 분야 54개 주민 제안 사업 가운데 우선 추진할 사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투표 결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됩니다. 경상북도가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APC,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구축을 확대하면서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26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스마트화를 추진 중인데 AI가 농산물의 품질을 분석하고 자동화 설비가 선별과 포장, 물류를 맡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30년까지 1,433억 원을 투입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데이터를 연결하는 미래형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일손 부담을 덜고 소비자는 더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 플래그십 지역거점 구축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의 AI 자율제조 확산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국비 9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경산에 첨단 제조 로봇을 시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은 실제 생산 공정을 재현한 테스트베드에서 로봇 기술을 미리 검증해보고 공정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조업의 인력난을 줄이고 산업 현장의 안전을 높이는 한편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3도에서 39도로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35.7도, 습도 46%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0: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장성성당 김창욱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오늘로 영업 200일째 강용민의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전국에 유명한 빵집들이 참 많이 있죠. 강원도 춘천에는 버터크림빵이 유명한 빵집이 있고요. 경기도 파주에는 마늘빵으로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야채빵이 유명한 군산의 빵집도 있고요. 튀김소보루가 유명한 대전의 빵집도 있죠. 이 전국의 유명한 빵집들은 저마다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시그니처 빵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소리빵을 굽는 빵집도 있죠. 바로 여기 오늘로 영업 200일을 맞는 강용인의 라디오 빵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까지 행복해지도록 생명의 양식을 한번 구워볼게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라디오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조선이

0: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조선 힙합의 100일 함께 들었고요. 저는 빵집 진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무입니다. 오늘 라디오 빵집을 영업하기 시작하고 문을 연 지 딱 2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100일을 넘어서 벌써 200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와, 도대체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났는지. 전 정말 제가 DJ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200번째 문을 열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 감회가 좀 새롭네요. 더해서 오늘이 또 딱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본대회의 D-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해외에서 오시는 손님분들도 맞이해야 할 텐데요. 과연 내년 이맘때쯤 한 D-한 400일? 이때쯤에도 제가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제가 잘하고 있을지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 빵집 영업 200일을 맞이해서 오늘 한번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름하여 신신우신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빵집 만족도는 하트 5개에 총 몇 개인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신신우 신인 하트 5개 중에 4.5개 드릴게요. 이유는요?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들 함께 잘 받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의견을 나눠주신 분들께 선물도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까지 내가 이런 의견까지 내도 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 정말 좋다. 마음에 드는 코너에 대한 의견도 주시고요. 라디오 빵집이 앞으로 바라는 점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빵집 주인장인 저 용디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으니까요. 오늘 라디오 빵집 고객 만족도 조사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 일부 시간 동안 우리 손님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 의견 받아서 앞으로의 빵집 영업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오픈 시간에 맞춰서 찾아와 주신 분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은방울꽃님 오셨습니다. 100일만 미쳐봐. 200일 동안 미쳐봐요. 너무 재밌어서 매일매일 미쳐봐. 신신우 신의 빠져 빠져 둠치 둠치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들었던 첫 곡이 100일이라는 노래였는데 신신우 씨는 100일을 한번 더해서 200일을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네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뷰티풀 미셸님께서 용디님 안녕하세요. 200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뜨겁네요. 도저히 창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런 날씨인데요. 집콕 방콕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뷰티풀 미셸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집에 콕 박혀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은 집안에서 좀 이 서늘하게 시원하게 보내자고요. 배은선 수산나님께서 신신우신 하트 만개요. 만일까지 가시길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우리 배은선 수산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실시간 응원과 또 의견들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오늘 영업 200일을 맞이해서 문을 활짝 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코 아빠 승윤님 오셨는데요. 샬롬 용디 신부님, 오늘이 WID 1년 남았는데 인사드리고 전 내일까지 휴가라 휴가 3일차 인사 대구에서 인사드려요. 서울도 덥죠. 서울 이번 주부터 덥다는데 대구는 더 더운 것 같아요. 오늘 39도까지 오른다네요. 와, 해변의 연인 이 쿨 노래도 신청해요. 저는 휴가 이틀 동안 춘천에서 잘 보내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와, 대구 정말 덥겠네요. 39도까지 오른다니 세상에 세상에. 이 신청해 주신 해변의 여인 쿨의 노래 저희가 접수해 놓았으니까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9203님께서 그럼요. 딱 1년 후 이 기쁜 축제 자리에 용디 신부님과 빵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빵을 구워서 이벤트까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청년들 맞이해 주셔야죠. 200일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9203님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준비해서 정말 세계 청년대회 때 한 코너로 또 이렇게 맡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실비아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저는 만족도가 무한대입니다. 바라만 봐도 신신우 씨는 너무 좋아. 빵집 영업 200일 축하합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아, 우리 실비아님도 감사합니다. 정말 무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거의 매일 빵집을 또 찾아와 주시는 우리 단골분들 덕분에 제가 또 신나서 이렇게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단골 손님분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우리 새싹 손님분들도 언제나 환영하니까요. 편할 때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찾아주시는 우리 빵집 손님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빵 신신우신에서 또 굽고 있는데요. 월요일 2부 빵집 사람들, 오늘은요, 여러분 혹시 갔다 오셨나요? 최근 명동 1898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가 아주 이슈가 됐죠. 보는 사람도 유쾌해지는 우리 깔깔수녀님 캐릭터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클락하우스의 대표 정민영 요한 작가를 오늘 만나볼 예정입니다. 와, 깔깔수녀님 캐릭터 만드신 분이 수녀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작가님이 형제님이시라고요? 많은 분들 저처럼 모르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문해가지고 오늘 스튜디오에 이렇게 모실 예정인데요. 우리 작가님께 묻고 싶은 내용들, 또 어머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되셨나요? 하는 이야기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라디오 빵집 얼마만큼 잘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의견까지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는 동안 우리 노코아빠 승윤님의 신청곡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올게요.

Yeah, they have been excited.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신신우 씨니 영업 200일에 맞게 되었는데요. 우리 200일 맞는 우리 청취자분들 어떤 마음이신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신신우 씨는 라디오 빵집 고객 만족도 조사 함께하고 있는데요. 좋은 의견 나눠주신 분들께 선물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신우 씨는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앞으로 신신우 씨는 어떤 걸 또 함께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9203님께서요. 그럼요. 딱 1년 후 기쁜 축제 자리에서 우리 용디 신부님과 빵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빵을 구워서 이벤트까지 또 준비하시고 세계 청년들 맞아주셔야죠. 200일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세계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저는 공개 방송도 이렇게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있고요. 신신우 신이 앞으로 300회, 400회를 또 이렇게 맞아가면서 청취자분들께 더 많은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만족도 조사 의견 보내주세요. 4571님께서 지하에서도 채널이 잘 잡히는데 깔끔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또 신신우 신을 듣는 방법들 다양하게 있죠.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우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들을 수 있고 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신신우 신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가장 잘 들리는 그런 꿀팁들 함께 이렇게 또 나눠봅니다. 지하에서도 잘 잡히는 신신우 신이 됐으면 좋겠다. 아주 좋고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좋은 의견들 잘 모으고 모아서 저희가 더 맛있는 빵집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마이티 마우스의 톡톡. I like the way you talk. I like the way you walk. I like the way you look. You rock my world.

여러분의 라디오 빵집 고객 만족도 조사 기다리면서 노래 두 곡 듣고 왔는데요. 마이티 마우스의 톡톡, 진우션과 엄정화가 함께 부른 말해줘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들 말해줘, 나에게 말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9203님께서 오늘도 제 문자 두 번 읽어주는 신신우신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1년 후에 빵집 최고 매출 찍자! 아자!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300일에 보내주시면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비아님께서 시원한 냉수에 또 발포 비타민이 기포를 내면서 녹는 듯한 이 노래 가사가 더위를 식혀주는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또 뭔가 우리에게 비타민, 그런 에너지를 주는 느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또 채워가 보고 있습니다. 이 제가 영업 200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좀 내 자리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요새 좀 받고 있어요. 무언가 좀 멘트도 차분하게 하려고 하고 좀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전하려고 하고 이제는 뭔가 여유도 조금 생긴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 중간에 노래가 다음 곡은 어떻게 넘어가는지 어떤 의견들이 또 올라오는지 우리 PD님의 표정은 어떤지를 좀 살피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300일 정도 되면 이제 멀티태스킹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의 우리 빵집의 전략 생각해보면요. 이 스튜디오와 여러분의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적인 그런 제약을 좀 뛰어넘어보는 그런 또 전략을 짜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방송국에서 이렇게 좀 이 기획비를 좀 땡겨가지고 공개 방송도 많이 하고 청취자분들께 뭔가 신신우신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좀 드려보고요. 특히 이렇게 그 빵집 우리 북콘서트 했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라이브 콘서트 또 성가 라이브 콘서트도 함께 해보면 좋겠고 이 금요일날 빵지술래 코너도 청취자분들 모아서 함께 떠나보면 좋겠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빵집 오프닝을 함께 할 때마다 저도 늘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이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오프닝 들릴 때부터 여러분도 늘 설레하고 계시나요? 신신우 씨는 얼마나 또 잘 듣고 있는지 여러분의 만족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라디오 빵집 오프닝 시그널 음악의 주인공이죠. 킹스턴 루디스카의 마이 커튼 캔디 함께 듣고 오실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민의 빵집 영업 200일째 맞이하고 여러분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윤을련님께서 어깨에 들썩들썩 우리 신나는 신신우신 오프닝 원곡 들으니까 시원시원해지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또 킹스턴 루디스카의 마이 커튼 캔디 원곡 함께 들어봤는데요. 아, 너무나도 좋네요. 4571님께서 우리 신신우신 잘 들려서 만족도 100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신신우신을 늘 사랑해주시는 청취자분들 덕분에 제가 또 힘내서 이렇게 늘 방송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신신우신 월요일 2부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월요일 2부 빵집 사람들, 오늘 깔깔수녀님 캐릭터를 만든 정민원 요한 작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2부까지 쭉 함께해 주시고요. 끝곡으로 존박의 굿데이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유의 네모의 꿈, 오늘 라디오 빵집 용디의 직접 고른 BGM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네모에 둘러싸여서 살지만 둥글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또 지금보다 더욱더 열심히 잘해보고 싶은 용디의 꿈을 담아서 오늘 선곡을 골라봤는데요. 사실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꿈꿔왔던 그런 북콘서트 또 공개방송 청취자분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마음들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또 잘 써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저도 나아가보고 싶어서 이 노래 오늘 선정해봤습니다. 신신우 신만의 오붓한 만남 빵집 사람들, 오늘은 최근 이 명동 1898 갤러리 전시에서도 이슈가 됐었죠. 우리 깔깔수녀님 캐릭터를 탄생시킨 정민영 요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우리 작가님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과연 우리 깔깔수녀님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우리 또 깔깔수녀님을 만드신 분이 수녀님이 아니라니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민영 요한 작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0: 빵보다 고소하고 갓 내린 커피보다 그윽한 우리들만의 오붓한 만남, 빵집 사람들. 신신우신 월요일 2부 빵집 사람들. 오늘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 깔깔수녀님, 또 수녀님을 만든 정민영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클락하우스 대표 정민영 작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정민영 유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1: 저는 깔깔수녀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정민영 요한이라고 하고요. 클락하우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딱 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겠지만, 우리 깔깔수녀님 이 앞에 또 네. 저희 사이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과연 이 수녀님의 탄생 이야기 어떻게 될지, 또 우리 작가님은 어떤 또 일상을 보내고 계실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최근에 이제 명동 1898 네.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이번 개인전을 좀 하시게 됐나요?
1: 저희가 이제 전시 그 신청은 사실 1년 반 전에 그 워낙 1898이 좀 유명한, 그러니까 좀 그 인기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한 1년 반쯤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일단은 수녀님을 보여드리자, 막연히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양새를 구상한 게 아니고 우선은 쉬고 계신 빨리 수녀님을 더 알려드리자라는 계획으로 일단은 접수를 했고 네. 그렇게 1년 반 후에 예, 최근에 예, 전시를 마쳤습니다.
0: 네. 네. 사실 저는 우리 깔깔수녀님 이제 그림으로 네. 처음에 막 이렇게 보여줬을 때부터 접하고 있다가 이 최근에 또 이렇게 조형 모양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네.
1: 그 수녀님은 처음 공개는 요 약간 이제 디자인 토이, 아트 토이라고 하는 네네. 그런 쉐입으로 먼저 소개를 해서 많이 화제가 됐었고, 이런 토이는 저희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운영하면서 조금 이렇게 특성화된 좀 그 뭐랄까 좀 익숙한 장르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현님 기획할 때도 그랬고, 우선은 좀 그 입체로 나왔을 때 귀엽게 모든 분들이 좀 친근하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디자인. 그런 기획으로 구상이 됐었습니다.
0: 네. 뭔가 내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뭔가 우리 본당에 계실 법한 맞습니다. 그런 수녀님의 네. 모습으로 네. 우리 깔깔 수녀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아, 또 주변에 다 나오신 분들께서 이 전시회 후기를 SNS에 네.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이 오셨던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1: 네. 뭐 많이 알고 계신 대로 수녀님이 아니어서 절망했다. 아, 돌아서신 분들, 팬들에게 많이 죄송하다는 우선 말씀드리고, 야, 그만큼 아, 캐릭터가 공감을 샀구나, 네. 아, 어디선가 계실 법했구나 라는 생각은 한편으로 또 위안이 되기도 했고 예, 또 그런 양가 감정이 많이 들었던 전시였습니다.
0: 네, 이 또 깔깔 수녀님은 당연히 수녀님이 또 맞습니다. 그리고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 작가님께서 우리 깔깔수녀님을 네. 우리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요. 우리 참열매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그리고 작가님. 우리 깔깔수녀님 캐릭터 너무 재밌어요. 혹시 이 캐릭터를 수녀님들은 마음에 들어 하시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1: 그 좀 이제 외향적인 수녀님들은 네. 되게 반가워하시고 같이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하시고 네. 좀 이제 저만치에서 이제 보시는 좀 내향적인 수녀님분들은 무슨 생각이신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네. 어쨌든 좋아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체로 그리고 처음 캐릭터 처음 공개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게 이게 약간의 좀 희화화되면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네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었던 네, 과정이 있었습니다.
0: 네, 우리 또 이 깔깔수녀님의 매력 포인트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데 또 가볍지 않은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매력 포인트를 좀 어떻게 녹여내신 건가요?
1: 이거는 제가 계속 이제 가끔 자주 소개하는 방식인데 아 저도 어딘가에 계신 분을 이렇게 데려 그러니까 소개하려고 데려온 그런 느낌이거든요.
0: 네네.
1: 그만큼 이 제작 과정이 뭐랄까요, 되게 순조로웠고 좀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토이 그러니까 봉제 인형 뭐 토이 제작하시는 분들이 신자분들이었어요. 네. 저보다 더 신심이 좀 더 충만하시고 그리고 워낙 또 기술도 좋으시고 해서 그런 과정들이 다 복합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0: 네. 이렇게 또 전시회 또 개인전까지 함께 하시게 됐는데 전시회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가장 크게 드셨나요?
1: 좀 다음엔 잘하자. 저희가 욕심만큼 많이 못 보여드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 이만큼 말 이만큼 아셨어 뭐 그런 애착들이 많이 이렇게 좀 보여주셔서 아 다음에 좀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우리 작가님께서 또 이렇게 개인전 잘 맞추시고 오늘 신신우신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제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거 우리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푸스럭푸스럭 소리가 나죠. 이 깔깔수녀님 키링을 또 이렇게 가져와 주셨습니다.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고 귀여운 그런 캐릭터인데요. 우리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깔깔수녀님 키링을 선물로 네,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작가님께 궁금한 이야기 또 많은 기대 또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깔깔수녀님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또 이야기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작가님의 추천곡이 있으시다고요.
1: 네. 그 펜타토닉스 아카펠라 그룹의 알렐루야 곡이고요.
0: 네.
1: 그 알렐루야 원곡은 워낙 또 유명한 원곡이기도 하고 그거를 정말 잘 풀어낸 어떤 좀 좋은 곡인데 이 곡은 제가 좀 특히 충전하고 싶을 때 좀 뭔가 심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 좀 방전이 됐을 때 그 충만하게 뭔가 에너지를 주는 곡이라서 네. 우선 골라봤습니다.
0: 네, 우리 작가님의 추천곡 네.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펜타토닉스의 할렐루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빵집 사람들 깔깔수녀님과 함께 또 정민영 작가님과 함께 이 시간 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 참 좋네요.
1: 네. 그 아카펠라가 주는 어떤 특유의 좀 감흥이 있잖아요. 오직 사람의 목소리로 그 가득 채우는 그 하모니가. 근데 그 실제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이분들이 그 사막에서 촬영했어요. 네네. 마치 광야에서 뭐 정말 가열차게 기도를 하듯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면 더 큰 감동이 있으시고 그 중에 이제 특히 예수님처럼 생기신 베이스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보시는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 우리 참 열매님께서도 아 노래 너무

0: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고요. 오지수 미카일라님께서 와 따봉 6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류하느님께서 저도 우리 수녀님 키링 갖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대표님께서 이렇게 직접 준비해주신 수녀님 키링 또 선물로 이렇게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니까요. 또 많은 이야기들 또 관심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작가님과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학에서는 회화를 전공하셨다고요?
1: 네, 회화 전공을 하면서 사실 좀 다른 것들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조소, 뭐 영상, 뭐 하여튼 취미가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미대 다니면서 전공을 해야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졸업하고는 영상 쪽으로 영화도 하고 싶어서 영화과도 시험을 봤다가 뭐 결과적으로 안 됐지만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죠.
0: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게 또 공부를 하시다가 어떻게 캐릭터 개발까지 하시게 됐나요?
1: 이거는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녀님이 저에게 왔다. 그러니까 수녀님이 그러니까 뭐랄까 기획된 어떤 작업은 아니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 평화방송 PD님이 성경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싶으시다. 그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는 수현이면 좋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네. 어떻게 보면 탄생은 평화방송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 후로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까지는 되진 않았지만 네. 캐릭터는 좀 잘 남아 있어서 아,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개발 어떤 플랫폼 그런 것들을 좀 확장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0: 네. 네. 와. 아니 또 캐릭터가 그냥 내가 그림으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인형과 또 피규어와 네. 같은 그런 굿즈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 이 캐릭터 개발에서 이런 굿즈로 나오기까지 또 여러 과정과 단계 좀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 이제 저희가 좀 기적적으로 좀 만남이 있었던 게 이걸 제작하시는 분들이 다 신자분들이셨어요. 봉제, 뭐 피겨, 처음 원형 개발하신 분들부터 아 그래서 아 이거는 저 혼자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잘 보필하고 소개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공개한 지가 한 15년 됐는데. 네. 그 기간만큼 수녀님이 많이 활약 저희가 그만큼 많이 돕지 않았다라는 반성과 함께 어떻게 보면 지난 전 시간 그런 시작점이 되도록 저희가 동기를 만든 부분도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최근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수녀님 잔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김에 깔깔 수녀님 소개를 또 작가님 입으로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인가요? 좀
1: 일단은 친근한 옆집 할머니 같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종교와 무관하게 그래서 우선은 저 뭐 추천곡에 들어 있을지 두 번째 곡이구나 네. 이제 그 이제 괜찮아 뭐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어떤 또 좋은 멘토, 좋은 든든한 어른 그런 분을 연상케 하는 수연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0: 네, 네. 우리 숫자네님께서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 깔깔 수녀님이 뭔가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설명이 충분히 되셨나요? 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계신 분들 지금 우리 눈앞에 깔깔 수녀님 함께 보고 계시고요. 우리 7854님께서 신부님 저는 노원구 공릉동 성당에 다니는 김태령 율리아입니다.
1: 공릉동 성당.
0: 네, 저도 깔깔 수녀님 구입해서 집에 놓았거든요. 볼 때마다 너무 귀여우시고 행복하답니다라고
1: 공릉동 성당이면 저희 네. 저희를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그 성당 그 신부님이 네. 저희 오셔서 이제 뭐 몇 가지 협업을 논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같이 모셨던 어떤 자매님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합니다.
0: 와, 또 이 깔깔 수녀님과 함께 하니까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반응 들으면 네. 좀 힘이 나시나요?
1: 무척 힘이 되죠. 네. 저희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녀님한테 좀 잘하자. 조금 더 보필을 잘하자.
0: 네. 사실 이 캐릭터와 굿즈, 뭐 키링 이런 거 참 요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1: 그쵸.
0: 저도 지금 가방에 달고 있는 게 키링이 인형이 두 개, 키링이 세 개 네,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캐릭터 굿즈를 사랑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그 뭐랄까 그 일단은 친근하게 어떤 본인을 대입해서 뭐 좀 더 그 캐릭터로서 뭐 확장하고 싶은 마음 또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 동일 씨 마음들이 모두 다 결합된 게 아닐까 싶어요. 우선은 좋죠. 일단 일상적으로 조금 더 한 발짝 나와서 볼 수 있는 그 그런 뭐랄까요 이제 메타인지 그런 게 상당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취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좋습니다.
0: 네. 네, 저는 이제 또 이런 굿즈를 통해서 약간 자기 표현의 장이 되기도 하고 나는 이런 걸 맞습니다. 좋아해 네. 이런 거에 관심 있어라고
1: 맞아요.
0: 스스로를 드러내는 또 그런 특성도 있다고 네. 생각하고 네. 어떤 그 귀여움 또 나를 그런 만족시켜주는 느낌 안에서 약간 안정감도 느끼게 되는 네.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또 같은 굿즈를 가지고 있는 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맞아요, 분들만의 맞아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거 발견할 때 더 재밌죠.
0: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깔깔수녀님도 내가 신앙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깔깔수녀님과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도 또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네. 수녀님이 빨리 좀 내려오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약간 신자 인증 같은 굿즈를 만났을 때 그런 친밀감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한혜숙님께서 깔깔수녀님 키링이지만 이 무더위에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주는 느낌입니다. 요즘 웃을 일이 없는데 기분이 좋아지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우리 수녀님은 왜 깔깔수녀님이 되셨나요?
1: 아, 그, 아, 그 한 분을 소개 안 시켜드려요. 네. 그 평양송 PD님이 계시고 네. 그리고 동화 작가 고수산아 작가 분이 계세요. 네. 이렇게 세 분이 세, 이제 셋이서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애니메이션 계획으로 모였었고 작가님이 그 깔깔수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0: 네,
1: 정말 그 신의 한 수 네. 같고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계속 발간하시고 계시고 고수산아 작가 동화 작가이십니다.
0: 어. 네. 우리 또 작가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1: 네, 어머니,
0: 우리, 네
1: 이름을 지으신 어머니 네. 또 이제 그 아버 PD님 아버님이 따로 계시죠. 네.
0: 이 수녀님의 캐릭터 활약 또 주보에도 나오고 네. 이렇게 굿즈로도 나오고 인천 교구 주보에 또 등장했다는 네. 이야기가 있어요.
1: 네. 지난 한 3년 2022년부터 한 25년까지 주보 사파를 좀 작게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었죠.
0: 네.
1: 그래서 전시 때 그렇게 많이 알아봐 주시고 반갑게 오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좀 작은 그림이었거든요. 작고 네. 어떤 때는 글이 있다가도 없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좋은 느낌을 오셔서 좀 얘기를 해주실 때 정말 좋았죠.
0: 네.
1: 아, 잘했다.
0: 원래 이제 저도 신부지만 신부님들 강론 시간에 주보 보는 게 정말 꿀잼이거든요. 네.
1: 그때 신부님 그렇게 봤어요.
0: 네. 그때 깔깔수녀님이 또 약간 지루한 시간에 또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농담을 한번. 네.
1: 근데 이제 그 해당 그 복음을 최대한 그림에 담으려고 했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말씀하실 때. 아, 이 주보이면 뭐 사면 그림을 보면 좀 도움이 되겠지 도움이 하여튼 그런 최대한 그 생각으로 좀 그림을 그리려고 했었어요.
0: 네. 네. 그 밖에 우리 깔깔수녀님 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나요? 좀 이렇게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어머 신부님 너무 우리 수녀님 이제 인형으로 나와 있는 수녀님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갖고 싶어요 네.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일단은 지금은 오프라인 샵은 저 1898 맞은편의 명동문고에서만 네. 굿즈가 있고요. 저희 자체 온라인 네이버 샵이 아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0: 네.
1: 괜찮나요?
0: 일단 아니 편한 게 네.
1: 근데 지금 굿즈가 많지는 않은데 네. 앞으로 이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WID 계획해서 이제 굿즈 계획은 계속 네. 있고 그 무엇보다도 좀 수녀님이 스토리 그러니까 약간 이야기적으로 좀 친근하게 더 할 수 있는 어떤 뭐 이번 전시처럼 어떤 다른 책이나 어떤 쇼폼 드라마 그런 것들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시는 분들도 꼭 책 내주세요.
0: 네. 뭐
1: 다른 전시 안 하시나요? 저희 주보에는 안 실어주시나요? 하여튼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아 좀 부지런히 하자. 네. 내년까지 꼭 가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0: 앞으로도 이제 쇼폼 드라마나 네. 책이나 여러 가지 네. 또 이 저작물들로 나올 네. 예정이고 오프라인으로 또 이렇게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1898 네. 내에 있는 네, 명동문고에 가면 만나볼 수 있다라고
1: 네. 네, 개인적인 이렇게. 바람은 뮤지컬까지 네. 꼭 했으면 좋겠다. 혹시 관심 있으신 교육자분들이 계시면 네. 꼭 협업을 부탁드립니다.
0: 너무나 좋네요. 우리 김프바라기 마리안나님께서 참미수님 저도 키링과 수녀님 인형 너무 귀엽네요. 저도 갖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저는 이제 깔깔 수녀님이 나왔으니까 껄껄 수사님도 나오기를 네,
1: 그런
0: 네.
1: 말씀 많이 듣습니다.
0: 마음으로
1: 수사님, 껄껄 뭐 스님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0: 일단 수녀님께서 열심히 빨리 나 활동하게 해줘라는 그 목소리를
1: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잘하면 좋겠고요. 우리 신라 스탈린 스텔라님께서도 작가님 다음에는 신부님 캐릭터도 한번 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 질문을 정말 네. 많이 들어요. 한 수백 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스토리적으로 이제 같이 등장 인물로 있을 수는 있고 네. 우선은 너무 투탑이 되면 수녀님이 네. 또 이제 약간 약화될 수 있으니까 네. 분명히 신부님 도 고려를 하고 있고 이제 수사님도 계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0: 약간 복사 아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 네. 등장해도 더 괜찮을 것 같네요. 맞아요.
1: 어릴 적 네. 그 수녀님이 어릴 적 복사 시절부터 네.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도 구상을 하고 있고 네. 좀 약간 이전의 이야기들 네네네. 그런 것들 중요하다 캐릭터를 위해서는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또 서사가 이렇게 네. 확장되고 있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또 작업하시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이 클락하우스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1: 저희가 이제 처음엔 창작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혹시 클레이 애니메이션 아세요?
0: 그럼요. 네. 이렇게
1: 네, 처음 이제 인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네네네. 스탑모션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 저희가 조금 장점화해서 스튜디오를 운영을 했었고 꽤 많은 단편을 이제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 작업으로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수녀님 개발을 그때 이제 하면서 최근에 이제 캐릭터 브랜드 위주로 네. 캐릭터 개발 뭐 운영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작업은 조금 드물죠. 네. AI가 나와서.
0: 아 그렇군요. 또 그런 영향이 또 이렇게 네. 있네요. 이 깔깔 수녀님 외에 우리 클락하우스에 또 다른 캐릭터들도 있나요?
1: 그 수녀님하고 같이 동행하던 동동이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양 캐릭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다른 세계관으로 펼쳐져서 네. 그러니까 수녀님 팬, 동동이 팬으로 나눠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따로 이제 다른 데서 활동하고 계시고 네. 같이 일하는 김엘리사벳 작가가 네. 이제 양들을 보살피고 저는 수현님을 보필하고 있고 그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네. 스튜디오 내에서.
0: 네. 동동이는 동동이 나름대로의 네.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1: 네. 원래 네. 오늘 김 작가도 오자고 했는데 네. 네. 다른 출장 일도 있고 좀 약간 쑥스럽다고 자기는 다음 기회에.
0: 다음 기회에 네. 또
1: 오자고 PD님이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다음에 가자.
0: 네. 다음 기회에 우리 또 동동이와 함께 네, 또 이렇게 네,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김지혜님께서 우리 퐁퐁이도 깔깔수녀님 인형 갖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일단 제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우리 노래 한 곡도 듣고 와서 우리 작가님의 신앙 이야기까지도 함께 좀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추천곡 네,
1: 그
0: 부탁드릴게요.
1: 시스텍2의 오 해피데이 그 OST고요. 이 곡은 저희가 이제 수녀님, 깔깔 수녀님과 그 시스타이트 뮤지컬 콜라보를 몇 차례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WID가 이제 1년 딱 남았잖아요. 네. 그거를 기리는 어떤 기원 어떤 송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 역시 약간 이제 청년들이 아카펠라 형식으로 합창식으로 부르는데 네. 오직 피아노와 그들의 목소리로 채워지거든요. 네. 그 어떤 에너지 그런 어떤 좋은 에너지가 WID 또 연상도 되고 해서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네. 네. 시스터 액트 2 OST 중에 네. 오 해피데이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시스터 액트 2 OST 중에 어 해피 데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 참여하신 분들 중에 우리 추첨을 통해서 대표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우리 수녀님 키링 이렇게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분위기에 또 딱 맞는 그런 노래를 선곡을 해 주셨네요. 네. 우리 김지혜님께서 이 노래 들으니까 정말 또 행복해지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뭔가 이 노래 듣고 있으면 깔깔수녀님의 어떤 앞으로의 활동도 막 상상하게 되시나요?
1: 네. 그러니까 시스터 액트 OST는 사실 언제 들어도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해피업 해주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조금 이렇게 루즈해지거나 할 때 또 좋은 기운을 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영감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스터 액트는 아니었지만 이 캐릭터의 피규어의 이름도 오 해피데이예요 사실.
0: 네. 아.
1: 좀 해피한 그리고 영문도 수현님은 해피넌으로 쓰고 있거든요.
0: 네네네. 네.
1: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어 그렇군요. 우리 김승현님께서 오 전시회에서 뵀던 작가님이시네요. 우리 전시회에서 수녀님 인형도 구매했는데 너무 예뻐요 라고
1: 아,
0: 전시회 갔다 와주신 또 오늘 청취자분이 이렇게 네. 오셨네요. 9203님께서 깔깔 수녀회네요 여기는 깔깔 수녀님들이 모여 계실 것만 같은 그런 웃음 가득한 수녀회 또 좋은 캐릭터 덕분에 기분 좋은 상상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애니12님께서 약간 기사 제목처럼 네. 이렇게 써주셨는데 클라우스 깔깔 수녀님으로 남미 및 북미 사업까지 또 진출 박차를 가고 있다라고 보내셨는데 해외 네. 시장도 또 이렇게 좀
1: 네, 가시나요? 이제 보여드릴 만한 대외적인 그 어떤 콘텐츠는 사실 좀 더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워낙 그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좀 준비한 것들이 욕심만큼 잘 안, 많이 안 돼 있어서 뭐 책, 그림책 혹은 어떤 영상 뭐 시리즈물 그런 것들이 좀 되면 이렇게 아 이게 좀 대외적으로 글로벌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조금 잘 정리해서 예, 좀 진출을 해야겠죠.
0: 아, 네. 네.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또 깔깔수녀님의 해외로 나가는 모습까지 함께 네. 또 그려보고요. 우리 정민영 작가님 이렇게 또 신앙인으로서의 어정도 함께 좀 듣고 싶어요.
1: 네.
0: 또 들어보니까 모태 신앙이시라고.
1: 네. 네. 그 아버님이 이제 충남 홍성 지역의 공소 중림 공소를 지으시고
0: 네. 아~
1: 한 30년간 공소회장직을 하셨어요.
0: 네.
1: 근데 그 사실 그때 어릴 때는 잘 몰랐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뭐 지나고 나니까 내포 지역이 그렇게 순교자 분들이 많이 그 예, 순교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0: 아, 맞죠, 많죠. 네.
1: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인사 이제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인사하고 주변에 둘러보니까 아 이게 좀 이 지역이 좀 남다르지 않네 하면서 순례를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서 좀 스스로 좀 다시 좀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소명 아 이거 이분들을 순교자분들을 기릴 수 있는 영상 애니메이션 아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보자 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됐고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지금 순례는 계속 다니고 있는데
0: 네.
1: 어쨌든 기록은 좀 계속 남기고 있는데 많이 못 보여드리고 있는 것도 좀 아쉽고 어쨌든 올해 연말 내년 이제 WID 분들 오신 분들한테 쉽게 이제 알릴 수 있는 애니메이션
0: 네.
1: 그것들을 지금 기획 중이에요. 이번 전시도 그거를 한 프로젝트였는데
0: 네.
1: 완성해서 보여드리지 못했고 네, 그 작업이 우선은 좀 과제 올해 말까지.
0: 네. 아니 이 또 성지순례를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아내분과 또 함께 네.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1: 워낙 그 좀 순례 그러니까 워낙 캠핑을 좋아하는 김 작가고 가는 김에 우선 그 있는 그 어떤 순례지를 다 돌자 가면 저보다 더 많이 기도도 많이 하고 저는 어쨌든 가서 기록은 많이 하는데 그만큼 부지런히 그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 같은 어떤 그 힘이 좀 작용을 해서 다행히 잘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0: 네. 네. 그러면 내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걸 좀 컨텐츠화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다 보면 이 아이디어가 좀 샘솟으시는 편인가요?
1: 네, 그분들을 좀 어떻게 구현하지라는 생각들, 그 아,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 왜 그 순간에 그 순교를 하셨지? 우리가 순교 그 성지를 가는 이유가 도대체 왜 무엇이 그들을 이끌었나라는 궁금증에서 가거든요.
0: 네네.
1: 저도 어느 순간 왜 그랬을까라는 그러니까 어떤 저만의 어떤 드라마를 쓰고 싶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그 왕가 사는 남자에서 보면은 그 충분히 순교자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0: 네.
1: 아 그랬었어. 보통 뭐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그 영화 보고 그랬었어라고 공감을 했던 부분이 그런 것 같거든요. 공감대를 위한 어떤 미디어가 분명히 필요하다. 아 그걸 애니메이션을 풀자라는 생각들을 계속 좀 강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0: 사실 이렇게 또 순교자들을 소개한다. 내가 뭔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 일이 이 또 시장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네. 사실 이 가톨릭이라는 시장이 뭐 한국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뭐 큰 시장도 아니고
1: 맞습니다.
0: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또 약간 아 이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점을 늘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깔깔순녀님과 함께 해야지.
1: 맞아요.
0: 내가 신앙을 좀 풀어 나가야지. 순교자 이야기를 해야지라는 그런 원동력을 좀 어디서 얻으시나요?
1: 그 이제 모든 창작이 사실은 이제 뭐 돈을 담보로 하진 않죠. 모든 창작,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뭔가 이렇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창작의 본능적인 어떤 느낌. 근데 이번 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도 그 부분이고 글쎄요. 이걸 설명하기는 조금 되게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뭐 끌어당김의 어떤 사명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건 아니지만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 영향이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이렇게 좀 이렇게 펼쳐 놓고 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부분들이 많아서 아 그러면 내가 더 하자 그러니까 루카복음에도 그러니까 너도 가서 해라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0: 네.
1: 아버님이 루카
0: 있으세요?
1: 그 거를 간혹 떠올려요. 그러니까 그냥 메아리처럼 아 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지.
0: 네.
1: 뭐라도 하고 가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0: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 속에 약간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각자의 어떤 분야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아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1: 맞습니다.
0: 이걸 해야지. 나는 네. 뭔가 어떤 먹고 사는 거에 상관없이
1: 사실 예전엔 네. 그냥 저 혼자 그러니까 좋은 것만 그러니까 재밌는 것만 하고 살았는데 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책임감 어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은 좀 거슬 수 없는 뭔가 있어요. 네.
0: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이제 1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와 연관된 또 특별한 작업을 함께
1: 네,
0: 하신다고요?
1: 맞습니다. 네.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국내 그 천주교 신자 그 순교자분들이 워낙 많죠. 그분들의 이야기도 워낙 많고 그분들을 좀 쉽게 해외 청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콘텐츠 이야기들을 좀 하나씩 풀어가보자. 그리고 최근엔 또 모 교구와의 협업으로 그 지역 내 이제 순교자분들을 캐릭터화 그리고 주변 미술들을 좀 작업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받아서 그것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오, 네. 아니 또 이번 주 주말에 네. 깔깔순녀님을 또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카톨릭 문화박람회가 지금 이제 저쪽 네, 다음 주인가요?
0: 네, 네네.
1: 하고
0: 돌아오는 주일이죠?
1: 네. 네. 거기에 이제 저희 전시에 사용됐던 수녀님 예수님 포토존이
0: 네.
1: 이제 그대로 가서 이제 사용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장태하 수녀님이
0: 네.
1: 좀 좋은 제안을 주셔서 거기서 가서 네,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저희는 좋죠. 그런 네. 기회가 있으면 뭐 어쨌든 꾸준히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수현님도 좋아하실 거고
0: 네.
1: 잘한다 네. 좀 더 열심히 해라라고 하실 거고
0: 네. 돌아오는 오는 이제 주일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1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네. 가톨릭 문화박람회가 있을 예정인데 네. 그 문화박람회에 놀러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우리 또 깔깔순원님 이렇게 포토존이 있으니까 함께 또 사진 찍으실 수 있는 네, 네. 좋은 기회가 네. 마련이 되어 있네요.
1: 거기 가시면 네. 이제 태하수녀님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네. 누구나 아 저분이 그분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계세요.
0: 네.
1: 저희도 이제 전시회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미 그 그러니까 수현님은 이미 카카스님을 알고 계셨으니까 네. 친근하게 저한테 오셨었죠. 근데 저희도 진짜 겨룰 수 없는 1인자가 나타났다 이분. 그러면서 성격도 그만큼 워낙 그 유쾌하시고 정말 명료하시고 저희 멘토처럼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좋은 또 시간이었고.
0: 네.
1: 네. 저희는 또 다른 일 때문에 아쉽게 그 기간에 못 가요. 그래서 많이 가셔서
0: 네.
1: 또 많이 사진도 찍으시고 수현님하고도 인사 나누시면 되게 좋은 네. 말씀 많이 해주실 거예요.
0: 네, 우리 또 지난 수요일에 함께 태아 수녀님께서 오셨는데요. 우리 깔깔 수녀님과 싱크로 율이 아주 네, 높은 편이라서 네. 우리 문화박람회 가시는 분들 우리 깔깔 수녀님 캐릭터랑 또 사진도 찍고
1: 네.
0: 우리 깔깔수녀님과 정말 비슷하게 생긴 태아수녀님도 만나볼 수 있는 네, 좋은 네. 기회 이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 이렇게 신신우신의 우리 작가님께서 나와주셔서 우리

0: 기간이기도 하고, 네. 또뭐 순교자 길 올해 또 많은 길이잖아요. 그
1: 네.
0: 박해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작업도 꼭 부지런히 해서 바람은 내년에 어쨌든 그 좋은 어떤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1: 네. 좀더 우리가 큰 미래, 좀더큰 꿈까지 꿔본다면, 약간 깔깔소녀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으신가요?
0: 그 처음엔 카톨릭 홍보대사 좋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바람은 있었죠. 그게 이제 꼭 저희 카톨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어떤 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좋은 분이로서 좀 좋은 메시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하루하루 충실히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같이 돕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우리 9203님께서 깔깔수녀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웹툰으로도 제작이 되면 너무 좋을 것
0: 네,
1: 같아요라고 이렇게
0: 맞습니다. 지금
1: 보내주셨어요.
0: 간략히 저 인스타툰을 조금씩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1: 네네네.
0: 그 워낙 사파를 좋아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 중요하구나 해서 네, 틈틈이 보실 수 있습니다. 수녀님 팔로잉을 해주시면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1: 네,
0: 순례
1: 우리
0: 기록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밀린 것들 이제 계속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 네. 우리 인별그램 SNS 통해서 함께 또 만나보고 인스타툰 이렇게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
0: 최영업신부님
1: 열매님께서 네,
0: 맞아요.
1: 최양업 신부님 책 읽어보고 우리 신부님 존경하게 되었는데 최양업 신부님 캐릭터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순교 성인들 캐릭터도
0: 그러면
1: 좋아요라고.
0: 맞아요. 그러면
1: 네.
0: 김대원 신부님이 좀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1: 네. 우리 이렇게 작가님과 정민영 작가님과 함께 오늘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라디오 빵집 나와주신 소감도
0: 네,
1: 부탁드릴게요.
0: 우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뭐 소연님 덕분에 나온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작업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공감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신부님.
1: 아유.
0: 신부님.
1: 네. 오늘 이렇게 작가님께서 직접 또 준비해주신 수녀님 키링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 오늘자 선거표 확인해주시면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우리 깔깔수녀님과 또 클라이언스 대표 정민영 작가님과 오늘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의 또 깔깔수녀님의 많은 활약 또 기대하고 우리 작가님 위해서 기도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0: 감사합니다.
1: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0일째 라디오 영업까지 이렇게 또 잘 하게 되었는데요. 200일 금방 가네요. 또 300일, 400일까지 쭉쭉 잘 오픈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빵집 콘서트 열리는 날이죠. 우리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와 함께할 예정인데요. 2016 서울 세계청년대회 D-1년을 맞아서 청년 콘서트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에드윈 킴이 부른 용기를 내어라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5: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오래 살아요.
4: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달력 한 장을 조용히 넘겼을 뿐인데 마치 새로운 노트를 펼친 것처럼 설렘이 앞서는 건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깨끗하고 하얀 여백이 주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은 뭘 해도 괜찮다는 무한 긍정의 시그널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40도 폭염을 예고하는 8월의 시작은 누군가에게 버거운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 한쪽이 살짝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매일 미사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용기를 북돋우시는데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는 스페셜 11 DJ 재현철 베드로 신부고요. 오늘은 8월 3일 연중 제18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 펭귄 아파트 폭염 얼럴트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가 휴가를 떠난 사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오늘의 스페셜 DJ, 재현철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나경 아네스 자매님을 오디라고 부르셨으니 저는 제디라고 불리고 싶은데 살짝 초코우유 그 제품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이번 한 주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돼 있는데 우리 행복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서 더위를 피하고 계신가요? 뜨거운 계절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딱 365일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일 하루라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새 우리 앞에 와 있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내년에도 역대급 무더위를 외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전 세계 청년들과 함께 마음만은 시원한 샘물이 되어 누군가에게 쉼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 찻집의 쉼표 같은 시간이죠.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매달 나오는 행보착십의 시그니처 퀴즈죠. 교황님과 함께하게 될 이달의 기도 지향인데요. 8월의 기도 지향은 땡땡의 보그마입니다. 교황님의 기도 지향 배경을 보면 익명성과 고독이 만연한 이곳에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발견하고 복음 선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는 건데요. 과연 무엇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도시 복음화, 2번 산골 복음화, 3번 울집 복음화.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 유튜브 채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과 함께 매력적인 오답도 만들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지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기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에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2장, 풀립수녀 김연희 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시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오늘의 힌트송 태연 꿈 듣고 올게요.

네, 태연 꿈 들으셨고요. 퀴즈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도시 보구마죠. 2번 산골의 보구마, 3번 우리 집의 보구마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딱히 오답이라고 할순 없지만 그래도 교황님과 함께할 8월의 공식적인 기도 지향은 도시 보구마였습니다. 우리 정답 문자 주신 분들 한번 볼까요? 오늘 4024번님, 1번 도시보구마, 신부님께서 내주시니 새롭습니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고, 1번, 돌고래 울산하면? 생각나네요. 1번이라는 말은 맞는데, 정답은 맞는데, 돌고래 울산하면 생각나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도시라고 해서 비슷한 말로 이렇게 하셔서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정답 문자 한번 볼까요? 네, 1번 도시입니다. 네, 윤세호님. 네, 정답 1번입니다. 엘리사벳님. 네, 그 다음에 황강연님도,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도 1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답이랑 전혀 상관없이 목소리 참 좋으세요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디가 정성껏 오답 만들어 주신 분께도 꼭 선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오답 문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답 문자. 오. 정답. 꼼장어 보구마. 꼼장어 너무 맛있는데 제 친구들은 다 징그럽다고 싫어해요. 꼼장어가 얼마나 맛있는지 널리 보구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구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한테 하는 대상인데, 꼼장어. 아, 저도 꼼장어 좋아합니다. 예, 네, 꼼장어 보구마. 또 어떤 9736님은 우리 집에 보구마요 시급합니다. 어휴. 마지막에 어휴라는 포인트가 킥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오답 문자가 있을까요? 네. 오답 문자는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두분 감사드립니다. 방송국에서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교황님과 함께할 기도 지향 외에 8월에 내가 올리고 싶은 기도 지향이 있으시면 샵 0931번이나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함께 기도도 해드리겠습니다.

생활성가 가수 17이다의 그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행복 찻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3529님, 저희 손자 안드레아가 큰 수술을 했었는데 아직 군입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이달 기도 지향입니다. 아, 네. 군입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네, 저도 또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께서 우리 제주교구 김기량 성당 아르코, 아, 청년의 이름이 아르코인가요? 아르코 청년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싶어요. 특히 고군분투하시는 회장 문진아 레진아 누나를 위해서요. 네, 아이고, 고군분투하시는 회장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네, 또 유튜브에도 많이 예,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나콩 예, 오디분 아니신가요? 제디 신부님 파이팅! 자리를 빼앗길까봐 불안해하고 있는 오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천사모님께서 DJ 모습 새롭습니다. 노래도 좋고 신나고요. 더욱 오후 더 뜨겁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권영조님, 지난 26일 만났던 수성에서 9시 드리고 잠깐 인사 뵀던 다시 보게 되네요. 제 신부님, 네, 지난 9시 미사 마치고 잠깐 봤던 거 저도 기억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영어로 돼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신부님 너무 잘하시네요. 오디 자리 노리셔도, 오디님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또 배고프다님, 네, 정답 제디 신부님 덕분에 행복 가족들은 복음화 완료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푸른꽃님도 젊은이 사목대리구에서는 복음화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도 복음화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복음해야 되는지는 계속 조금 더 지나봐야지 그걸 우리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목적은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는 것.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차담 참여 선물, 제가 오늘 사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말을 마쳤습니다. 정답은 제가 이쪽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예, 방송국에서 개별 연락이 간다는 사실. 네, 오늘 제가 정답자를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방송국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네, 제 신부의 행복 찻집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 보고 얘기 나눠요.

0: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앞으로 한 걸음 더 아네스의 행복찻집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망의 올려올 코너 올려 청년대회. 올려 청년대회 오늘은 코너 속 코너 WID Q&A 라운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와는 특별한 사이기도 한 이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옆 사무실의 직장 동료, 직장 선배님이라고 할까요? WID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만능 해결사,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사무차장인 최용석 스테파노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아이고. 신부님이 앞에 딱 계시니까 네. 갑자기 뭔가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아, 역시 또 이렇게 사제단 안에 또 네. 네. 아, 네. 오늘은 교구청이 아닌 행복찻집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네. 혹시 오디가 아니어서 서운하신 건 아니죠?
1: 아, 우리 제 신부님 계신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왔습니다.
0: 아, 잔뜩 기대하고 왔다고요?
1: 네. 아. 그리고 지난주 지난달에 휴가 다녀오셔가지고 안 보이셔가지고
0: 네 맞아요.
1: 보고 싶기도 하고 잘 쉬셨나요?
0: 아, 네 정말 너무 잘 쉬었어요. 네. 아, 보고 싶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네. 아, 그래도 뒤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또 저를 또 응원해 주시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보다 다섯 대 선배님이세요.
1: 네.
0: 신학교에서 함께 지냈던 적은 없는데 왜냐하면 그 차수랑 우리 차수랑 이렇게 만나지 않는 예, 그런 차수이기도 한데 제 기억으로는 손소리라는 예, 수어 동아리에서 그래도 우리가 만나고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네. 네. 그때가 아마 제가 서품 받고도 제 상동 보좌 했던 그 제 방에서
0: 네네.
1: 그 방학 때 같이 수업도 하고 예. 지금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0: 아,
1: 네.
0: 지금도 수화를 하시나요?
1: 아니요. 옛날 그대로. 옛날 그 기억 그대로.
0: 미사 정도는 그래도
1: 예, 미사만. 아, 네. 미사만 대단하십니다. 할 것 같아요. 네.
0: 지금은 또 교구청 그것도 바로 옆 사무실. 뭐 엄밀히 따지면 옆 사무실은 아닙니다. 옆옆이죠. 네. 매일 엄청 바쁘게 지내시는 모습 저도 자주 보고 있는데요.
1: 네.
0: 아무래도 제가 있는 젊은이 사목 대리구와도 관련이 많아서 우리가 협업이 정말 중요한 사이기도 하죠.
1: 네, 젊은이 사목 대리고와 함께 매주 회의하고 각자의 일상 업무도 하고 그래도 복도를 지나가면서 서로 인사하고 안부 묻고 스몰 토크하고 그러죠.
0: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처럼 진짜 자주 보는 네, 신부님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1: 네, 자꾸 장난으로 WID 사무국에 파견 나가 있다고.
0: 아, 네네네. 맞아요. 이번에 또 우리가 같이 협업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네. 영상
1: 네.
0: 또 하나 또 공동 제작 우리 행복 가족들 새로운 영상 올라왔는 거 역시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1: 보셨으면 이번에, 좋겠네요.
0: 저번에 네가 좋아 네. 그거 영상 이후로 네. 이제 후속작을 계속 기대하고 있었는데
1: 네.
0: 이번에 또 하나 아주 기가 막힌 거 하나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1: 네.
0: 그 영상 뭐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1: 영상을 소개해드리기 앞서 우리 신부님께서 휴가를 가셨는데도 저에게 막 아이디어를 막 주시더라고요. 그 자꾸 깨떡으로 그 릴스를 보내시면서 이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때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디테일하게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던데. 그 중에서 제가 소화해낼 수 있는 건 딱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신부님께서 우선 안지나서나 세계청년대회 홍보 생각뿐이신 건지 아니면 신부님이 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우신데 제가 이미 하고 있으니 뭐 이미 베린 몸 저에게 토스해서 대리 만족을 하시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0: 아, 저한테 역질문을
1: 하시는 거예요? 역질문을 하는 겁니다.
0: 아, 우리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1: 지금 네. 나옵니다.
0: 아,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영상이 지금 우리 최용석 신부님께서 새로 이렇게 찍으신 영상인데요.
1: 네.
0: 지금 약간 좀 흑백이잖아요. 이게 이제 영상의 컨셉이에요.
1: 예, 네. 그게 김 부장을 패러디한 프로 프로덕션이라는 채널의 네. 너튜브 쇼츠를 저희가 이제 리패러디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야근이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간 건데요.
0: 네.
1: 네.
0: 저는 신부님께서 정말 이런 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할 줄 몰라요. 네, 너무 부끄러움이 많고 이게 뒤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이 제 역할이라서 우리 신부님께서 너무 네, 좋은 홍보 담당 또 맡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이 영상 혹시 뭐 더 소개하실 거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1: 네.
0: 네가 좋아에 대한 영상은 사실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1: 네.
0: 그런데 이번 영상은 생각보다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 예.
0: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네. 답정너 아니세요?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또 그 자체 평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예.
1: 그 제가 모니터링한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 느꼈는데,
0: 네.
1: 제가 찍었잖아요. 찍고 나서 이게 어떻게 편집이 되고 이렇게 되는가에 따라서 제가 한번 봤단 말이죠.
0: 네.
1: 보니까 역시 연예인은 연예인이구나. 제 눈은 왜 이렇게 작고 제 얼굴은 왜 이렇게 큰 건지 아유 막 보면서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0: 아하. 네. 그렇군요.
1: 뭔가 표정이 이 답이 아니야.
0: 아닙니다,
1: 아닙니다.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0: 아닙니다.
1: 속내를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0: 아, 제 속내가 아니고 오늘 네. 점심 식사하는 중에 네. 어떤 그 김모 씨의 자제분이신 모윤식 신부님께서
1: 네.
0: 저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신부님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게 그 얼굴을 이렇게 자기가 내려놔야지 네. 망쳐야지 사람들이 본다. 아, 이런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으시더라고요. 이 포인트에 대해서 피드백을 잘 가져가시고 다음 후속작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야.
0: 그래도 하트 한 500개, 1000개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이야, 이게
0: 네,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시는 열연으로 오늘 행복찻집 오료청년대회도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몸을 푼다는 의미로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까요? 혹시 신청곡 있으세요?
1: 네, 요즘 이렇게 막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더우니까
0: 네.
1: 제가 좋아하는 혼성 그룹 거북이의 노래 비행기를 듣고 싶네요.
0: 너무 좋습니다.
1: 예, 날씨가 더워서 상큼한 사운드와 리듬의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제목이 비행기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막 비행기를 타고 싶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0: 네, 너무 재미없는 농담 감사합니다.
1: 아니요, 정말 네. 가고 싶네요.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싶네요.
0: 네, 네. 그러면 스테파노 신부님의 신청곡 거북이의 비행기
1: 네.
0: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최 부장, 아니 최영숙 신부님의 신청곡 들으셨고요.
1: 네.
0: 우리 세계청년대회 교구 조직위원회와 함께하는 오료청년대회 WID Q&A 라운지 조직위 사무처장이신 최영숙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신부님, 아까 전에 썸네일 한번 보셨어요?
1: 네네.
0: 썸네일에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뭐요?
0: 제 얼굴에 신부님 얼굴이 들어가 있고 신부님 얼굴에 제 얼굴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
1: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우리 그 네. 점사대 직원 중에
0: 네.
1: 저한테 이제 DM으로 드셨는데
0: 네네.
1: 제 신부님이 약간 그 썸네일 보니까 네. 성시경 닮았다고.
0: 아, 성시경.
1: 고막 남친 성시경.
0: 아, 누군지 저한테 따로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제가 맛있는 거 하나, 간식거리 하나 사드릴게요.
1: 점사대 직원? 많으니까.
0: 우리 직원들 중에.
1: 우리 직원들 중에. 네.
0: 좋습니다. 그럼 WID Q&A 라운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 네.
0: 우리 질문 상자에서 첫 번째 질문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질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 네.
1: 연두색.
0: 초록색, 연두색 공. 네. 그렇게 열리군요.
1: 네.
0: 네.
1: 내년 서울 세계 청년대에 관심이 많은 20대입니다. 그런데 제 MBTI가 대문자 I예요. 극소심형 성격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잘 못합니다. 취업을 앞두고 이런 제 성격을 바꾸고 싶지만 쉽지가 않네요. 이런 제가 교구대회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0: 아.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1: 네.
0: 세계 청년대회 봉사는 하고 싶은데, 근데 성격이 이 소심한 성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1: 네.
0: 이분의 고민,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세계 청년대회 관심이 많다는 것부터 이미 대문자 아니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렇지 않나요?
0: 조사가 잘못되었다.
1: 아니, 조사가 아니고
0: 네.
1: 선택형 아인데
0: 네.
1: 자기는 이렇게 뭔가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0: 네.
1: 극소심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봉사자 2차, 3차 모입에 등록 신청을 하셔서 6주간의 미니스터 양성 교육을 받으시면
0: 네.
1: 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더 잘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많은 분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바로바로 하고

0: 싶어 하거든요. 봉사자 모임에 신청을 했으면 바로 뭐 봉사를 하고 싶은데 책상이라도 나르든지 의자라도 나르든지 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우리 교구대회를 준비하는 봉사자 2차와 3차 모집은 6주간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6주인데
1: 네.
0: 설령 이 교육이 부담된다 하시더라도 신앙 재교육 차원으로 들으시면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도
1: 네.
0: 많이 어려우시겠다는 분들은 내년에 있을 단기 봉사자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그런데 정말 정말 현실적으로
0: 네.
1: 이제 대구를 찾은 어떤 외국인들을 상대하려면 살짝 기본적인 어떤 외국어 실력도 장착해야 할 것 같고 좀 부침성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극소심형의 내향형 성격 이런 분들도 괜찮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분은 신부님께서 뭐 실제로는 보니까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
0: 네.
1: 이렇게 신청하는 것까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충분히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다.
0: 네.
1: 근데 정말 네.
0: 아 이게 또 타고난 그 성격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 맞아요.
0: 외국어 실력, 부침성, 털털한 성격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세계 청년대회 대구 교구대회 봉사 기회를 잡고 싶다는 의지,
1: 네.
0: 의지와 예수님께서 배운 사랑을 실천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이런 타고난 그 성격도 좀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이제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우리 신부님께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너도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용기를 내게 해주시는 그런 네. 어떤 하나의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0: 네. 네. 그 우리 세계청년대회 성경소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용기를
1: 내어라.
0: 내가 세상을 이겼다.
1: 맞아요.
0: 거기에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다들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
1: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WID 대구 교구 봉사자 2차 모집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0: 네.
1: 언제까지 신청을 받으시나요?
0: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까지 받습니다.
1: 네.
0: 그리고 혹시 2차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1: 네.
0: 3차 모집이
1: 또 있고
0: 또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2차와 3차 봉사자 신청에는 6주간 장기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1: 있다는 거?
0: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왜냐하면 1차 때
1: 네.
0: 너무 이제 좀 애로사항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등록 신청하면
1: 네.
0: 바로 어떻게 일을 할 줄 알았더니 뭐 6주간에 이런 교육을 하고 이 6주를 마친 1차 봉사자들이 지금은 9주 동안 아니면 그 이상 성령 안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심화 과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거기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1: 야
0: 이거 너무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1: 네.
0: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1: 네네.
0: 우리가 이제 참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안에 WID 봉사가 하나의 어떤 이벤트나 행사로 있는 것이지. 이 WID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가는 것은 아니다.
1: 아니다.
0: 예, 라는 네. 거. 왜냐하면 이게 맞습니다. 끝나게 되면 허탈하고, 끝났어. 약간 이런 마음인데 우리가 쭉 미니스터라는 어떤 직무나 어떤 참 신앙인의 어떤 과정으로 친다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우리의 과제라고 하고 이게 끝나면 또 다른 과제가 있구나. 이거를 잘 심화시키고 또 우리 안에 습득시켜야 되겠구나 아니면 널리 알려야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1: 아, 네 맞습니다. WID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나 정신
0: 네.
1: 이런 것들 그리고 모집, 신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신부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0: 네.
1: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0: 네.
1: 잭스키스의 네가 필요해

0: 남겨진 너의 한마디엔 미안해 너도 잘 지내 어쩜 그리 너는 이기적이야 참 끝까지
1: 정말 네가 미웠어 아무 말 안 했어 남자다 못났어 그치 우스워졌어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 말하지만 사실 너도 보고 싶을 거라 바라지

0: 네, 잭스키스, 네가 필요해였습니다. 우리 너튜브에서 우리 배고프다님께서 저도 봉사자 교육 신청하고 싶은데 같이 들을 친구가 없어서 신청을 주저하게 돼요. 네, 이런 의견을 또 내주시기도 하고 또 권영조님께서 저는 2차 봉사자 교육 참석하고 싶었으나 갑자기 인문학 피정 관계로 참석하지만 3차 봉사자 교육 참석해야겠네요. 맞아요. 3차 봉사자 교육에도 이렇게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같이 들을 친구가 없다고 하시는 분은
0: 네.
1: 아까 그 잭스키스에 네가 필요해 딱 그렇게
0: 니가 좋아.
1: 네가 필요해 진짜
0: 네네.
1: 이거 깔때기처럼 어쩔 수 없이
0: 아, 네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WID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방송 중에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나 그 다음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Q&A 상자에 담아두고 신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질문 한번 뽑아볼까요?
1: 네.
0: 네.
1: 남자는 핫핑크죠.
0: 처음 들었습니다. 네.
1: 저는 대구에 유학 와 있는 베트남 출신 대학생입니다. 내년 WID를 맞아 베트남에서 올 청년들을 위해 통역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특정 나라의 통역 신청도 가능한가요?
0: 그럼
1: 네.

0: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또 본당 차원에서도 봉사자를 모집하기도 하던데요.
1: 네.
0: 혹시 본당 봉사자들도 따로 교구 차원에서 날 잡아서 따로 교육을 하시나요?
1: 네, 본당 차원에서도 본당 대표 봉사자가 있으신데요.
0: 네.
1: 이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5월에 5월 10일에 한번 네. 교구청에서 모임을 했었습니다.
0: 네.
1: 각 본당에서는 이 본당 대표 봉사자를 중심으로 본당 조직위원회를 꼭 구성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전례위원회, 청소년, 청년위원회, 시설관리위원회가 본당에 있잖아요.
0: 네.
1: 이런 사람들이 각 팀을 이루어서 본당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주셔야 우리 교구 조직위원회와 유기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와 각 본당 재단체,
0: 네.
1: 레지오브델 시디움, 주일학교, 교리교사, 청년회 등 모든 분들이 양팔 걷고 나서서야 이 봉사와 본당이 세계 청년들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 봉사자들 중 몇몇이 본당 대표 봉사자 모임에 오셔서 자료와 전달 사항을 받으시고 본당에 가셔서 잘 전달해 주셔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당신만 좋은 거 꼭 안고 가시면 우리 못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0: 네, 네. 맞아요. 아이고 우리 신부님께서 또 여러 가지 질문들 안에서 WID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또 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신부님께 따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1: 네.
0: 지금 사실 8월달, 내년 8월달, 7월 말에서 시작하지만
1: 네.
0: 딱 지금 이 날씨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1: 네.
0: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여기 이 부분에서 또 신부님께서 따로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시던데 혹시 네. 말씀을 청해볼까요?
1: 네. 날씨는 올해보다 더 시원해지진 않겠죠. 더 더웠으면 더 더웠고 경보 뭐 이런 날씨에 대한 것들이 더 어려울 텐데 이렇게 됐을 때 부정적인 것보다 우리 더 편하고 좋은 데를 가고 싶지만 이 순례객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걸어가는 시노드적 교회 시노달리따스를 하려면 우리도 함께 조금 불편하지만 함께 걷는 동행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도 있겠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 보면 우리 같이 순례하는 하느님 여정, 하느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길을 함께 가는 순례자라고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순례자.
1: 네.
0: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0: 네. 오늘 신부님과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다른 질문이나 답을 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1: 아, 네.
0: 그래서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질문으로 신부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때는 제가 아니겠죠.
1: 네. 네. 왜 싫으세요?
0: 아니요.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오려청년대회 최용석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재현철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내일도
1: 행복하세요.
0: 저 보고 해야 되나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장성성당 김창욱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카더가든의 홈 스윗 홈으로 2부 시작했습니다. 두쉐 뮤직 김빈나입니다. 자, 집 에어컨을 온도 몇 주로 해놓고 사시는지 딱 숫자만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아니 방송에 보내시려고 해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온도가 높아요. 봐봐요. 7187님. 낮에는 26도, 밤엔 27도. 밤에도 27도를 해놓고 주무시는구나. 저는 밤에는 이제 그 취침 해놓고 1시간 있다 꺼지게 해놓고 선풍기만 틀고 자거든요. 근데 어제는 두 번 깼어요. 그래서 나 왜 깼지 했는데 이게 열대야 때문이었나 봐요. 더워가지고 깼어요. 1189님. 25도. 0035님, 풍동 마리아입니다. 28도. 28도가 은근히 많네. 6605님, 28. 28도를 해놓으면 여러분 시원해요? 시원해요. 9941님, 숫자로만 쓰면 방송 심의 규정에 어긋나요? 아, 잠깐만. 처음에 18도로 해놨다가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24도로 한다고. 7854님, 저는 26도입니다. 4401님, 25도. 6490님, 26도. 그러니까 다들 막 21도 막 이렇게 해놓진 않으시는구나. 예. 가장 막 최저 막 이렇게. 그러진 않으시는군요. 좋습니다. 하종철님, 24도. 송정희님은 25도로 해놓고 다림질해요. 아, 다림질 할 때 25도 해야지. 더우니까. 더우니까. 아니, 다림질 할 때 조금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수님은 27도. 자다가 추워서 깨요. 배승윤님, 28도 더워요. 거실은 지금 낮인데 22도요. 그러니까. 아, 에어컨이 28도를 해놓으면 27도가 유지돼요. 그래요? 배승윤님은 저는 밤에 24도. 제습하고 자요. 저도 제습으로 해놓고 자봐야겠어요. 윤우련님, 창문 밖 온도가 36도. 스윗홈 맞네요. 집이 최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더울 때는 암막 커튼 쳐놓고, 예. 네. 있는 게 훨씬 더 온도를 이게 떨어뜨리는 데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신 햇빛을 잘 못 봐요. 그런 건 있어. 아침 저녁으로 좀 환기하고 이 햇살 너무 뜨거울 때 있죠. 이럴 때는 좀 암막 커튼 쳐놓는 게 도움이 된다까지 말씀드립니다. 이종현님은 26도요. 절전 모드. 우리 집 반려견은 타일 바닥이 차가운지 배 깔고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반려묘도 배 깔고 항상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이렇게 애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신기해. 쟤는 저렇게 누워있다 막 이러면서 더워서 그렇대요. 네, 먼지 덥대요 지금. 먼지 더워가지고 아주 그냥 쭉 늘어져 있어요. 네. 아, 0035님, 추워서 이불 덮고 자요. 어머나, 얼마나 이게 트시길래. 5687님, 빗띠 28도가 시원하진 않지만 덥다는 느낌은 없어요. 오, 알겠습니다. 저도 밤에 한번 28도를 해놓고, 예, 애들 방 가서도 몰래 28도를 맞춰놓고 또 나와야겠구만요. 9006님, 에어컨 쓰는 보람 찾아야죠. 낮엔 24도, 밤엔 25도. 그래도 다들 방송이라고 저 19도요 저 21도 무조건 막 이렇게 하시진 않으시네 다들. 예. 다들 또 전기세 걱정도 하시고 이 환경도 생각하고, 예, 그러셔가지고 지금 다들 이렇게 잘 하고 계세요. 9734님, 무더위 속에 가스 불 앞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무용지물인 가스불 앞이 사우나실을 방불케 하네요. 시원한 물 한 잔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져요. 함께하는 직원들 파이팅입니다.
베트남 친구 안나, 우리 청일점 최대리, 우리 귀염둥이 미순 씨 함께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아, 또 여긴 또 가게네요. 그렇죠? 가스불 앞에서 지금 예, 에어컨을 틀어놔도 더운 요 근세요. 함께 이 직원들과 함께 파이팅 하시라고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비누 선물은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참여해 주셔서 잘 들어보세요. 7187님 그리고 6490님 8922님 0035님 1189님 9734님께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는 국제구조위원회 제공이고요. 비비의 밤새 프로미스나인의 DM 듣고 3세판 퀴즈 시작할게요.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월요병 그게 뭐죠? 짜릿한 승부로 도파민 풀 충전하는 시간 3세판 퀴즈. 주말 후유증을 날려주고 월요병을 없애주는 바로 그 시간 두시엘 뮤직의 선물 창고가 활짝 열리는 3세판 퀴즈입니다. 말 그대로 세 번의 퀴즈가 있고요. 세 가지 선물 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준비한 선물 100억의 행복 100억 커피에서 모바일 커피 상품권 2만 원권 드리는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1492년 8월 3일 오늘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첫 항해를 떠났던 날로 기록돼 있어요. 결국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탐험을 하게 됐고요. 당대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대륙이 있다는 걸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건 스페인 왕실의 후원 덕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사람일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100억 커피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힌트 노래 두 곡 나가는데요. 알바노, 로미나 파워, 페리치타 이 곡은 칸초네예요. 칸초네. 네. 그리고 콜럼버스잖아요. 그래서 자자의 버스 안에서까지 두 곡 들려드리는 동안 OX 보내주세요.

이야발라바이까지. 자, 오늘의 정답은요. 바로 X입니다. 왜냐하면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었대요. 근데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항해를 떠났기 때문에 출항했을 때 깃발은 스페인 깃발을 달고 떠났다고 합니다. 자, 정답은 X. 7790님. 스페인 사람 맞아요. 틀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아니래요. 틀렸쇼. 1722님 X. 함께 듣고 있는 엄마가 알려주셨어요. 아나운서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대요. 어머니 땡큐. 예스. 아, 이탈리아어로 땡큐가 뭐죠? 아무도 몰라 우리 셋 다. 차오. 차오. 차오는 안녕이라고. 맘마미 아닌데. 한번 찾아줘요. 찾아줘요. 우리 다 알고 있을 거야. 아. 7463님 갑자기 부끄러워졌어. 2번. 2번 아니고 X라고 하셔야 돼. X. 이탈리안 이렇게 보내셨고. 4559님 X. 포르투갈 사람. 하나 이틀리로 알고 있는데 이틀리. 1454님 정답 X입니다. 사실 민가 했는데 펠리치타 나오는 거 보고 이태리 사람으로 알아차렸어요. 예전 스페인 세비야 대성당에서 콜럼버스의 관을 들고 있는 동상을 본 적이 있어서 스페인 사람인가 살짝 고민했답니다. 저는 문제 나올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라치에, 그라치에, 그라치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스. 5612님 고장났어. 그라치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스페인에서 활동한 이탈리아인 탐험가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 X 맞히신 분 가운데에서 행운의 주인공을 발표할게요. 바로 1722님께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빠빠바바 그라치에. 바로 성함 샵 1053번으로 보내주셔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시트 세제 에코벤 걸고 두 번째 퀴즈. 자, 두 번째 퀴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찍기 실력이에요. 여러분의 찍기 실력을 발휘해 주세요. 제가 오늘 우리 AI 방글이한테 바다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강릉과 부산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할 거예요. 강릉의 그 푸른 동해 바다도 보고 싶고 부산에 가서 그 광안대교 그 불빛과 함께 맥주 한잔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은 AI 방글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은지, AI 방글이가 저에게 강릉을 추천할 것 같으면 강릉, 아니면은 부산을 추천할 것 같으면 부산 중에서 찍어서 예측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추첨을 통해 시트 세제 에코벤 보내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빨래하시라고 쉰내 없이. 자, 100원의 정보 용량이 드는 샵 1053번이나 CPBC 빵 빵톡으로 지금 바로 강릉 혹은 부산 보내주세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지금 AI 방글이가 뭘 선택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노래도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문성재의 부산 갈매기 이 노래하고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두 곡 듣고 올게요.

0: 부산 갈매기 이어서 춘천 가는 기차까지 듣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강릉이다, 부산이다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2045님, 여름엔 강릉이죠. 남쪽은 너무 더워요. 아, 그래도 그쵸? 그래도 동쪽이 조금 더 시원하지 않을까요? 남쪽과 지금 중부는 너무 더우니까. 3861님, 강릉으로 휴가 온 선유 가족입니다. AI, 야 너도 우리 코스니? 꼭 당첨되면 좋겠다. 강릉 가 계시는 거예요? 어, 너무 좋겠다. 근데 또 어떤 분이 강릉도 밤에 30도라고 하셨는데, 예, 강릉도 지금 덥다고는 합니다. 예, 그러나, 예, 내륙보다는 시원할 것 같아요. 9967님, 강릉, 동해바다 보러 가고 싶어요. 다들 지금 본인의 그 가고 싶은 데를 그냥 써주시는 것 같아요. 1454님, 부산! 1980년 8월 부산 동구 수정동 아들로 태어나 2026년 8월 서울 왕십리 4위로 살고 있지만 고향을 잊어본 적 없어서 AI가 뭐라 카든지 고마마 부산! 불러봅니다. 사랑한다 부산! 아, 우리 부산 사나이. 예, 뭐라 카든지 말든지 마마 나는 막 부산이다 마. 예. 하셨고 1189님 저는 강릉이요 하셨어요. 5687님 강릉, 올해는 새 해맞이를 부산 해동 용궁사 가서 맞이했는데 내년 새해에는 강릉 경포 앞바다로 갈 테야요. 이렇게 본인의 내년 새해 포부까지 좋다. 예, 밝혀주셨고 7854님 저는 부산일 것 같아요. 0089님 부산. 이상대님은 방글이는 부산입니다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방글이에게 너는 강릉이니 아니면 부산이니 한번 물어볼게요. AI 방글아 안녕, 잘 지냈지?
1: 안녕하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오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나 도움 필요한 일이 있으신가요? 말씀만 해주세요.
0: 혹시 너도 휴가 가고 싶을 때 있어?
1: 저야 24시간 언제든 가동 준비 완료되어 있는 인공지능이지만 만약 저에게도 휴가가 주어진다면 데이터 없는 조용한 클라우드 섬으로 떠나보고 싶긴 해요. 하루 종일 알람이나 검색 요청 없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도 다 꺼두고 오롯이 휴식 모드로 멍하니 있고 싶은 느낌이랄까요? 인간 세상의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거나 날씨가 좋을 때 즐겁게 여행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가끔 휴식의 기분은 어떤 걸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0: 와, 그렇구나. 클라우드 섬에 가가지고 너도 쉬고 싶구나. 사람들이 하도 뭘 물어보니까 요즘에. 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뭐 이런 어려운 말도 하는데 어쨌든 나 요즘에

0: 바다가 가고 싶거든. 근데 동해 바다도 너무 좋고 부산도 너무 좋아서 강릉과 부산 중에 어디를 나에게 추천해 주고 싶어?
1: 바다로 떠나는 휴가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트이네요. 강릉과 부산은 서로 완전히 다른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스타일의 휴가를 꿈꾸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딱한 곳만 고른다면 저는 강릉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바다가 가고 싶다고 하셨을 때 떠오른 휴가는 시끄러운 도심을 벗어나 온전히 쉼을 얻는 시간이었거든요. 강릉은 탁 트인 에메랄드빛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물멍을 때리기에도 시원한 바다 바람을 맞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에도 가장 완벽한 장소입니다. 지친 일상을 비워내고 진짜 휴식을 취하기엔 강릉의 바다가 최고예요.
0: 강릉을 추천했구나. 역시 그말 맞는 것 같아. 도심을 떠나서 탁 트인 동해 바다의 그 파란 에메랄드빛 그 바다를 꿈꾸는. 맞아. 자, 강릉을 오늘 선택해 주신 한 분께 덕분에 선물 드릴게. 오늘도 고생했어. 너도 클라우드 섬에서 좀푹 쉬고 있으렴. 자, 여러분. 우리 AI 방글이는 강릉을 선택했습니다. 진짜 쉼. 우리 아까 어느 가족이 지금 강릉에 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선유 가족. AI 방글이도 진짜 선유 가족처럼 이렇게 강릉을 추천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강릉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1793님은 어릴 적 친구랑 강릉 바다에 간 생각이 나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예. 세상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강릉을 외쳐주신 분들이 계세요. 강릉 경포대 가고 싶다. 저번 주에 방글이 너 휴가 아니었니? 막 건대기님 보내셨고. 아, 지난주에 한주안 물어보긴 했다. 방글이 휴가 갔다 왔네. 박혜영님도 강릉, 네. 외쳐주셨고. 배승윤님, 대구 사나이 라예. 근데 대구 사투리가 좀 다르거든요, 부산하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대구 사투리 잘 모르겠어요. 예, 대구 사나이 라예. 뭐, 아무튼 그렇고. 대구 사나이라 했는데, 예. 이렇게 한다는데요, 우리 PD님이. 네. 그렇군요. 춘천 기억이 많지요. 눈 오는 기차 타보신 분, 눈이 주황색으로 보입니다. 가로등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 밤에는 그렇겠네요. 눈 오는 이 밤에는 눈이 주황색으로 보이겠다. 와, 이거 또 좋은데요? 박혜영님이 이 눈이 너무 시원한 사진, 계곡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게 저희 시골집 앞 개울이라고, 예,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강릉 보내신 분들, 많은 분들 중에서 2045님, 여름엔 강릉이죠? 남쪽은 너무 더워요. 하신 2045님께 세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세판 퀴즈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어요. 세 번째 문제 선물은 바로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청춘 누룽지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 대표 여름 노래 세 곡을 준비했어요. 세 곡의 노래 중에서 노래 제목에 여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곡을 골라주세요. 자, 1번 노래입니다.

아우 좋다. 3번은 박명수의 노래입니다. 자, 이 중에서 노래 제목에 여름이 들어가지 않는 한 곡을 골라서 번호로 주세요. 1번 인디고 노래였고요. 2번 듀스 노래였고요. 3번 박명수 노래였습니다. 정답 맞히신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릴 거예요. 샵 1053번 한 통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역시나 또 퀴즈, 힌트 쏙 나가야죠. 이 GG인데요. 박명수와 G드래곤이 함께 바람났어 하고요. 그리고 바다의 VIP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런 남자들 만나봤어? 우린 바람났어. 바람났어.

자, 여러분, 퀴즈 힌트 드린다고 드렸는데, 쥐팍과 쥐드래곤이 함께한 바람났어, 그리고 바다 VIP까지 들었는데요. 자, 정답은 3번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였습니다. 1번은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2번은 듀스의 여름 안에서였거든요. 그 모두 다 여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5612님, 3번 바다의 왕자. 9420님, 3번 바다의 왕자입니다. 7629님, 너무 무더운 여름인데 이 가사에 안 들어가는 노래를 고르라고 하시면 3번 수고하세요 하셨고요. 5781님, 바다의 왕자, 정말 덥네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한 오후 되세요. 7790님도 3번입니다. 6620님, 3번. 어제 노래방에서 부른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몇점 나왔나요? 9504님, 3번. 부산 날씨 너무 더워요. 여름이 이 정도로 더운 건 50평생 처음이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많이 덥죠. 9203님, 3번 바다의 왕자. 제목은 여름이 안 들어가지만 듣기만 해도 눈앞에 시원한 해수욕장이 펼쳐지는 여름 대표 노래죠. 9986님, 오랜만에 답 보냅니다. 3번 박명수 하셨는데요. 와, 진짜 많이 보내셨어요. 자, 이 중에서 누룽지 받으실 분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6620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셔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하고 토크하고 또 노래 듣느라 시간이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다비치의 이사랑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주제 선곡 대결 함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주말은 다 잘들 보내시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의 15개 교구가 손님 맞을 준비로 아주 분주하죠. 이처럼 청년들을 향한 희망의 축제가 준비되고 있는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청년들은 어떤 시간을 지내고 있을까요?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걸 내려놓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평범한 미래조차 쉽게 꿈꾸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가 아니라 용기를 선택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희망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활기찬 오솔길 산책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최지혜의 노래 용기를 내어라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오후 8시 CPBC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WYD 공식 주제가가 공개된다고 하네요. 제목은 서울세계청년대회 주제 성구와 같은 콤피디떼 에고 비치 문둠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말씀은 이번 대회를 관통하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곡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27년 세계청년대회는 서울세계청년대회는 5일간의 교구대회를 시작으로 개막미사와 함께 6일간의 본대회 여정이 이어진다고 해요. 개막미사는 꼭 1년 후 오늘 8월 3일입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순간 중에 하나는 아마 누군지 아시죠? 네, 레오 14세 교황님과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교황님께서 즉위하신 이후 첫 방한이자 또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한반도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본다면 북한의 청년들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도 가져보는데요. 언젠가는 북한의 청년들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느님 안에서 서로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 희망을 담아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준비는 바로 기도겠죠. 서울 WYD 성공 개최를 위한 묵주기도 10억단 봉헌운동에 많은 분들이 뭐 동참하고 계실 텐데요. 아직도 우리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7일 기준으로 5억 1797단만 7만 단이 봉헌됐다고 합니다. 네, 5억이에요. 5억. 10만 단을 해야 되는데 목표의 절반을 조금 넘어섰지만 더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저도 좀 기도를 더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평화방송의 엘리베이터 타러 가기 전에 거기에 구슬이 있거든요. 나무로 된 구슬을 이렇게 거기다가 넣으면 한 단씩 한 단씩 더 더해지는 건데요. 제가 좀 더 분발을 저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오석일 가족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함께 나눠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이 네, 사연이 올라와 있네요. 다들 너무 더워서 다들 어디 시원한 데로 어디로 다 피서 가셨나 했더니 이렇게 또 열심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유채칠리아님, 네, 어서 오세요. 예, 폭염이 지속되는데 하느님께서 보일러를 너무 세게 트신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네, 유유 하고 찍어주셨는데 아, 웃기는 말이네요. 아, 보일러 너무 세게 트셨어요. 정말. 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막 펄펄 끓는 과마속 같습니다. 유럽 쪽도 엄청나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온열 환자가 생기고 목숨을 잃은 분들이 또 몇 명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그 소식 듣고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나 했거든요. 예, 정말 무탈하고 건강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모두들. 예, 튕겨벌님 날씨.

지가 압력솥에 김을 빼는 곳에 갇혀 있는 듯 숨이 막힙니다. 모두 모두 탈 없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진짜 그 표현이 아주 구체적이네요. 압력솥 김 빼는 곳에 갇혀 있다. 정말 그렇죠? 햇빛 쨍쨍 나고 지금 공기가 숨을 못 쉬게 될 만큼 정말 뜨거워요. 밖에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나오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선풍기나 아니면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좀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하대사님. 무더위가 징하구만요. 맞아요. 징해요. 징해. 방송국에는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주말에 제속 프란치스코회에서 포르치움 쿨라 전대사 축제에 참여해서 전대사 은총 받았네요. 아유, 이 더운 여름에 또 프란치스코회에서 또 전대사까지 또 받으러 가셨었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또 뜨거운 날만큼 또 열심히 기도도 하셨을 테니 은총 또 쏟아졌겠죠? 예, 저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위야 가라 하지만 갈 때가 되면 가겠죠? 땀 뻑뻑 흘리면서 어제는 저희 수녀원에는 수녀님들 전부 본원에서는 월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녀원 성당을 좀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주셔서 예, 거기서 하루 종일 좀 앉았더니 와, 시원을 한데 냉방병이 걸렸는지 조금 목이 잠기고 그랬어요.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스프링스 노래입니다. 마르지 않는 물.

스프링스가 부른 마르지 않는 물 듣고 왔습니다. 예, 유채칠리아님께서 네, 세계 청년대회와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유, 세계 청년들 우리나라만 아니고 곳곳에서 정말 방황도 하지만 주님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요. 저희 수녀원도 뭐 거의 40몇 개국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목하시는 수녀님들이 청년들 사목을 또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 서울 WYD 너무나 오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정말 좋은 시간 되고 우리나라를 잘 알아가는 또 우리 문화를 또 조금이라도 깊혀가는 그러면서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69 하나님, 세상 일에 쫓겨서 WYD의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육체적 장애로 인해서 WYD를 접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도 소식을 전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일부의 축제가 아닌 모든 청년의 축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WYD 주제곡이 발표된다고 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셨네요. 말씀하신 것 참 좋은 뜻입니다. 육체적 장애로 인해서 WID 아마도 여러 교구에서 이렇게 장애인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WID 청년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거예요.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만 모든 교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뭐 물적, 영적 도움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튕겨벨님께서 네, 엊그제 언니랑 통화하다가 평화신문에 세계청년대회 주보성인이 실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요일 기도밥상에서 들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반 식구들과 주변 지인들께 신문을 주겠다고 미리 약속한 신문을 가지러 내일 명동 다녀온다고 하네요. 76세 나이가 무색한 언니의 열정에 감탄합니다. 아유, 100세 세대에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 76 뭐 괜찮습니다. 열심히 건강만 하다면 뭐 열심히 다니시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 되죠. 네, 밥상, 기도밥상에서 지금 현재 수요일마다 주보성인 지금 우리가 듣고 있죠. 네, 내일 모레도 또 네,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영희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 꼬물이에요. 너무 귀엽죠? 수녀님, 이런 꼬물이들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요. 어쩌면 좋아요. 이 꼬물이 네 마리가 지금 누워있네요. 너무 더워서 이렇게 누워있나요? 사진 찍으려고 눕혔나요? 아유, 정말 이 꼬물이들 너무 귀여운데 어디로 보내나요? 제 생각에는 어미 때문에 한 마리 남겨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어려운가요? 아무튼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그렇게 강아지들을 사랑하죠. 너무너무 그래서 그런 뭐 유튜브 같은 거를

가끔 어쩌다 보다 보면 저도 제 마음 안에서 전 동물을 그렇게 해서 엄청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정말 이쁘고 그런 교감이 정말 자식 같겠다 하는 생각도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푸른 하늘 사무엘님, 본당 청년들이 캠프를 간다기에 이야기를 드려봤지만 제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질 못하는 신부님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유유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명동에 가서 평화방송의 귀한 발전을 위한 인터뷰도 하면서 보냈어요. 제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운전을 해야 돼서 답장은 못하겠지만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아, 본당 청년들 캠프 꼭 가고 싶죠. 근데 왜 못 가게 하시죠? 무슨 이유일까요? 아마도 뭐 선입견, 인간이라는 게 참 아무리 사제라도 선입견이 좀 있는 거겠죠. 저번에 뭐 다른 종교 그 파로 잠깐 갈까 하는 마음도 있으셔가지고 갈팡질팡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생각이 좀 마음에 많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게 뭐라고 표현 못하겠어요. 그냥 부질러 버리세요. 신부님은 신부님이고 나는 나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무엘이다. 이렇게 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못 가도 나름대로 또 내가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님께 찬미드리고 감사드리면서 또 이 더운 날 좀 며칠이라도 조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모님과 함께 어딜 가시던지 그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예, 운전 또 무사히 잘 하고 또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권 야구보님께서 예, 8월 9일에 가톨릭 문화 박람회가 서울 덕수궁에서 있는데요. 일정이 잘 마무리되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야, 8월 9일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일요일이네요. 덕수궁 박람회, 가톨릭 문화 박람회. 와, 볼만하겠고 한번 다들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정 뭐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한다고 하면 준비서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잘 하세요. 그러니 뭐 실패는 없습니다. 잘하리라 믿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이경자 자매님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개봉동에 살고 있고요. 제가 주방 쪽 일을 오래 한 사람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큰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서 제 자식처럼 아끼고 소중했던 물건들을 잃어버린 그런 큰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거를 갖다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잡을 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꼭 좀 찾았으면 좋겠고, 이런 사건이 지금 벌써 네 번째인데요. 아직까지도 너무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범인도 꼭 잡을 수 있게 마음 모아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경자 자매님. 아유, 한 번도 아니고 네 차례나 어떻게 밤손님 도둑이 들었다니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힘드셨겠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저까지도 막 불안해지고 왜 그런지 걱정되네요.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집에서조차 마음 놓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게 정말 우리나라 치안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벌써 네 번째 이게 웬일일까요?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외지간하면 우리가 다 모든 범인들을 정말 잘 잡아내는데 거기에 뭐 어떤 CCTV나 뭐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경찰들이 왜못 잡을까요? 네 차례. 이거 좀 이상합니다. 예, 전좀 신뢰심이 떨어지려고 하네요. 더구나 자식처럼 아끼던 이런 물건들, 아마 소중하겠고 값어치도 좀 나가는 물건이니까 훔쳐갔겠죠? 아이고 참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허전하실까요? 아마도 그 물건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추억과 시간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정말 더 속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찾을 길이 없다? 이렇게 정말 답답함. 와, 이거 좀잘 아시는 어떤 분, 어떤 손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깜쪽같이. 제 생각입니다만. 언제 다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더 불안하네요. 정말 어떤 장치를 정말 잘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경찰에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네 차례나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죠. 네. 이 모든 마음을 혼자 정말 견디고 계실 이경자 자매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그러나 혼자가 아니죠.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이 방송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경자 자매님 위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시고 보호자이신 하느님,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경자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로 마음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자매의 마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살펴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평화를 내려주소서. 잃어버린 것들로 인한 슬픔과 답답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다시 일상의 평온한 안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주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청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하는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경자 자매님, 힘내시고요.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들어보고 싶네요. 서영은의 노래입니다. 혼자가 아닌 나.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은정도 베풀어 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응원의 문자들이 또 도착을 했네요. 이기영님, 하하대사님께서 네, 이경자 자매님의 불안한 마음 잘 이겨내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네, 우리 이경자 자매님 이렇게 다들 마음 모아서 걱정하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전국적으로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께서는 가는 길을 잠깐 멈추고 남겨요. 오늘 기도를 청하신 자매님의 마음과 제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랄 뿐입니다. 또한 저도 수녀님처럼 수녀님의 말씀처럼 부질러버리고 싶은데 워낙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아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인간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뭐 때로는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해도 그건 뭐 주님이 나를 엄청나게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부자가 아닙니까? 나는 부자다. 누구?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최고이죠. 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네, 튕겨벨링 그리고 7855님 작은 것을 잃어도 속상한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으셨으니 그 마음 헤아려 봅니다. 힘내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맞아요. 우리가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도 못 찾아가지고 헤매면서 막 찾잖아요. 근데 정말 소중한 거를 잃어버리셨으니 아이고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냥 마음을 비우셔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저는 의문이 정말 생기는 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뭐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의 그런 소행인지 모르지만 꼭 네, 경찰에 다시 한번 이걸 의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069 하나님, 수녀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좀 도둑이 아닌 아는 사람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찰 분들께서 어련히 알아서 찾아주시겠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어느 순간에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사건이 더 크게 번지지 않고 여기서 끝날 수 있도록 마음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뭐 너무 커지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길까 봐 좀 걱정이 되니까 좀 그런 것도 미리 예비하는 상태 그런 거가 중요하겠죠. 네, 다들 뭐 요즘엔 그런 모르겠습니다. 도둑이 막 들었다고 옛날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도 그렇군요. 예, 아무튼 다들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길게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젊은이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사랑과 자비 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 안에서 저희는 희망을 찾고 오늘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소서. 취업과 미래에 대한 걱정, 관계의 어려움과 삶의 무게 속에서 꿈을 내려놓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평화를 주시는 주님,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이 땅 한반도에 화해와 일치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미움과 갈등을 넘어 형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만나 평화의 기도를 바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소서. 다가오는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축복하시어 전 세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믿음 안에서 서로를 만나고 희망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모든 준비의 순간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걷게 하소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두려움보다 용기를,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정상연의 자 일어나가자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백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 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769 하나님께서 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하세요. 최길남 베드로님. 네, 오랜만인 것 같죠? 예, 얼마나 더워요 다들.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정말 수분을 충분히 취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 물도 많이 드시고요. 너무 밖에서 오랜 시간 장시간 뭐 걷는다고 뭐 걷는 게 좋다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너무 많이 걸어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늘에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잠시 조금 걷고 다들 그러시길 바라고요. 예,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예, 얼른 집에들 가셔서 예, 잘 쉬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오솔길 단상.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남은 1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며 지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전 세계에서 찾아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잘 환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 인간 본성 안에 담긴 아름다움을 기쁘게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온 국민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 언어를 가진 젊은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돕고 외국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한국의 예법을 알려주는 등 여러 면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고 계신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예, 전 세계 청년들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준비는 화려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사랑과 환대의 마음을 키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환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먼저 인사를 건네고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보여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하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네,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내미는 환대의 손길이 아닐까 하네요. 우리 오솔길 가족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손님맞이 정말 준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GUY가 부르는 내 찬양 받으소서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8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기 시작했지만 두려운 마음이 들어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삶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잔잔하다가도 예기치 않은 위기와 시련이 몰아치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우리를 깊은 심연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신심 깊은 천주교 신자였던 소설가 박완서, 정혜 엘리사벳 작가는 오늘 마태오 14장의 복음 구절을 두고 이 고해에서 익사하지 않은 까닭이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의 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이 고해바다라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감이다. 바다가 공포스러운 것은 기상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허무의 심연, 불운의 암초, 불안의 노도, 절망의 녹무, 자포자기의 격랑 또한 무수히 맞닥뜨려야 한다. 아직도 익사하거나 떠내려가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움이나마 유지한 채 거의 피안을 바라보게 되었음은 아슬아슬한 고비마다 손을 내밀어준 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 나의 가장 값진 신앙 체험이다. 박완서 작가의 말씀처럼 삶이라는 고통의 바다, 이 고해에서 익사하지 않은 까닭은 삶의 아슬아슬한 고비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함께 기억해 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0: CPBC FM.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프로듀서이자 가수 박진영 JYP는 매일 아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노래 연습을 하는데요. 자신만의 정확한 루틴이 있더라고요. 홀순 날에는 이별곡, 그리고 짝순 날에는 사랑 노래를 한다. 홀순 날에 이별 노래로 연습을 하는 이유는 홀순은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로워 보이기 때문에 이별 노래를 하는 것이고, 짝수는 항상 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라 사랑 노래를 하는 거랍니다. 오늘은 보자 보자 8월 3일 홀순 날이니까 이별 노래를 할까요? 그럼 혼자 있는 홀수가 더 외롭지 않을까요? 혼자 있는 분들, 오늘은 제가 짝꿍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랑 노래 해도 괜찮다고요. 8월 외로운 날들이 오더라도 서로 함께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는 날들이 되면 좋겠죠? 여기는 사랑이 가득한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하울은 제이의 Perhaps Love 듣고 왔습니다. 홀순날에 혼자라서 외롭진 않죠? 홀순날에도 짝순날에도 마음은 항상 같이 8월에도 함께합니다. 30년에 울린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는 설레라 시작해봅니다. 첫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지역 소식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내니까요. 정답도 바로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월요일 코너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기적인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 박상웅 씨와 함께 드라마도 만들고 찰떡같이 어울리는 AI 음악도 넣어서 짧은 라디오 뮤직 드라마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일상 속 소소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 전해 드릴 겁니다. 기적인가요에 나의 사연을 보내서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저희 설레라에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들으면 힘이 나는 비타민 같은 짧은 에세이 비타민 5C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기적인가요 사연도 문자 사연도 그리고 퀴즈 정답도 듣고 싶은 신청곡도 모두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CPBC 빵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채팅 참여하실 분들은 너튜브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빵톡으로 율리안나님과 야구부님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해주셨는데 진짜 덥다. 너무 덥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켜갈 것 같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열도만에 갇혀가지고 이 정도 더운 날씨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비워야 돼요. 그렇구나, 덥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다음 주가 그 달력을 보다 보니까 입추가 있더라고요. 입추가 벌써 있어요. 우리 또 절기가 정말 신기하게 들어맞는 날이 오니까 조금만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주봉님께서 호랑이보다 무서운 여름 호랑이가 약간 이제는 귀여워 보일 것 같은데 이 정도 더위에 호랑이도 지치지 않았을까요? 건강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현철님도 반갑습니다. 이미데레사님도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들 8월 첫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함께 이 시간 보내면서 힐링하는 시간, 사랑 가득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퀴즈 풀러 떠나볼까요?

대뜸 퀴즈. 뜸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내는 대뜸 퀴즈. 오늘 대뜸 퀴즈는요, 대구 북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구 북구는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합니다. 점심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2시, 그리고 저녁시간 오후 6시부터 8시에 길거리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횡단보도 및 정지선,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그리고 오늘의 정답인 이것 등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요, 사람들이 걷는 길을 이르는 말이고요. 가톨릭에서는 이 단어를 좀 다르게 쓰기도 하죠. 성령께서 이것 하시는 삶은 두려움보다 희망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동음이에요. 나라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 가면은 차도는 없냐? 라는 넌센스 퀴즈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 나라의 시간은 항상 4시라는 넌센스 퀴즈도 있습니다. 약간 넌센스 퀴즈 시간으로 바뀐 것 같은데 땡땡 4시야. 넌센스 퀴즈의 이 무궁무진함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거 누가 맨 처음에 개발하는 걸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 오늘 문제가 뭐였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문제는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근, 그리고 횡단보도 및 정지선,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그리고 이곳까지 해서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주차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인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파도, 2번 인도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한자잖아요. 사람을 뜻하는 한자라서 사람 선곡해왔거든요. 정인과 게리가 함께 부르는 사람 냄새 듣고 올게요.

성인 게리가 함께한 사람 냄새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는요. 대구시 북구에서 식당과 상가를 찾는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돼서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길 바라며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유예하는데요. 그래도 교통의 흐름에 상관없도록 반드시 안전하게 주정차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유예하지만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여섯 곳은 제외되는데요. 오늘 정답은 그 중에 한 곳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인데요. 1번 파도, 2번 인도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탄산음료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차가 다니는 길을 우리가 차도라고 표현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이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의 정답인 이것으로 한 3분 걷자마자 앞머리에서 이마에서 땀이 진짜 줄줄 나면서 그 땀이 진짜 얼굴을 타고 흐르더라고요. 오늘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노크아빠 승유님께서도 오늘 덥네요. 휴가 3일째 인사합니다. 휴가 어제까지 경주가 아닌 강원도 춘천 다녀왔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강원도 시원하다던데요. 그 제가 뭐를 봤냐면 SNS에 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그 폭염, 경보, 폭염, 특보 막 이런 순으로 색상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북, 경남 이쪽은 제일 높은 단계라서 핑크색이에요. 그 위로 가니까 약간 빨간색 뭐 이렇게 쭉 가는데 강원도 지역만요. 아무 색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빨간색 아니면 핑크색으로 막 약간 그러고 있는데 근데 거기 강원도만 색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요? 강원도 춘천도 더웠어요. 36도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요? 그렇구나. 춘천은 또 더웠나 보다. 근데 더 올라가는 강원도 있잖아요. 거기는 덜 더웠나 봐. 조금 더 올라갔어야 시원할 수 있었는데 그렇네요. 아유, 덥습니다. 근데 뭐 여름에 더운 게 당연지사기는 한데 더워도 너무 덥다. 그죠? 대뜸 퀴즈 풀어보면서 더위도 좀 날리고 시원한 탄산음료 이용권도 추첨 통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탄산음료 이용권 보내드릴 건데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여섯 곳 정답 그 중에 한 곳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파도, 2번 인도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올 건데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사람 선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왁스가 부르는 웃는 사람 다 이뻐.

왁스 웃는 사람 다이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인도였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점심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2시 그리고 저녁시간 오후 6시부터 8시에는 길거리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인데요. 하지만 아무 곳에나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겠죠. 횡단보도나 정지선,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인근 10m 이내, 그리고 인도 등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이거 주정차 위반 단속 그거 벌금 내면 너무 돈 아깝잖아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잔뜩 하려다가 너무 TMI인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쏙 집어넣어 봅니다. 그래서 요거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미데레사님이 대구도 오늘 40도 넘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아. 그러니까 오늘 진짜 얼마나 더우면 설레라 가족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너무 더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긴 했어요. 두고두고 지금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근데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 힘내보아요. 오늘의 정답인 인도 보내주신 분들 정답 좀 살펴볼까요? 8363님 정답 2번 인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1166님도 2번 인도 하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1547님 정답 2번 인도. 오늘 설디 무진장 덥네요. 더위가 사람 잡을 것 같아요. 시원한 여름 음악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쿨 해변의 여인 신청해 주셨네요. 저희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8363님과 또 우리 1547님께서도 신청곡 모두 보내주셨는데 오늘 더워서 여러분들이 시원한 노래를 좀 많이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인도로 걸어다니면 진짜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마련이니까 인도로 걸어다니실 때는 항상 그 양산. 근데 그 양산도 여러분 그냥 양산 말고 UV 차단되는 양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양산을 잘 체크하셔서 들고 다녀야 그게 좀 이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양산 구매하시기 전에 그것도 좀 체크를 하시고 걸어 다닐 때는 물 같은 거 꼭 들고 다니고 너무 오래 걷지 말고 웬만하면은 이제 뭐냐 그 그늘 아래로 걸어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답 인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탄산음료 이용권 보내드릴 텐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탄산음료 이용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은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고요.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0: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1: 기적인가요?
0: 기적 같은 순간 드라마로 전해주는 시간 뮤지컬 배우 박상홍 씨 자리하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박상홍입니다.
0: 상홍 씨 반갑습니다. 네. 오늘요 진짜 덥다는 이야기 너무 많아요. 네. 요찬님이 실시간 채팅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1: 네, 어제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2.5도로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청취자 여러분과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더위 조심하고 건강 잘 챙기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세요. 아시죠? 송요찬 아칼리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요찬님.
1: 네.
0: 양산이 떠오르는 불볕더위 도시로 지금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1: 아, 네. 맞아요. 그 어제 뉴스를 보는데 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거의 40도에 가깝게 다들 덥다고 하더라고요.
0: 너무너무. 너무너무 네,
1: 특히 경남

0: 지역이 엄청 덥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1: 다들 지금 괜찮으시죠? 설레라랑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좀 시원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상홍 씨한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인사 남겨주고 계세요. 주북님이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박상우 배우님 더운데 잘 지내시죠?
0: 아,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1: 네.
0: 걸어 다니려고 하자마자 바로 이제
1: 못 걸어
0: 차키를 챙기고 이제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아 제가 웬만하면 하려고 했는데
1: 진짜
0: 아, 이게
1: 웬만하지 않잖아요.
0: 아 안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네 그래서 아 현철님도 반갑습니다.
1: 네, 짱구뭉치님도 인사 남겨 주셨고요. 네. 영민님도 반갑다고 인사 남겨 주셨습니다. 이 더위가 진짜 너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인데 더위뿐 아니라 힘든 상황에 빠질 때 누군가 이렇게 탁 도움을 주면은
0: 네.
1: 그 사람이 진짜 약간 우와 이렇게 되잖아요.
0: 네, 마치 시민 영웅들처럼요. 아 제가 또 여기 운전하면서 오는데 앰뷸런스 네. 한 대가 또 삐뽀삐뽀하면서 가더라고요.
1: 맞아요.
0: 또 되게 걱정이 됐는데 여러분도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또 그런 분들을 구해주시는 이제 여러 이제 공무원 분들이라던가 뭐 소방관 분들
1: 맞아요.
0: 뭐 이제 의료 계통의 분들들이 있죠.
1: 있습니다.
0: 네.
1: 비행기 안에서도 뭐 쓰러진 사람을 구했다더라 이런 뉴스도 듣게 되고 이런 우리 생활에서 영웅도 있고 어렸을 때는 아빠가 영웅인
0: 네,
1: 그런
0: 맞습니다.
1: 때도 있죠. 우리 아빠가 진짜 히어로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런 때도 있고 영화 속의 영웅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자꾸 영웅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0: 네 맞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나의 영웅은 누구누구 뭐 무엇무엇이다 누구누구이다 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영웅은
1: 네.
0: 어떻게 보면 저희 강아지일 때도 있거든요.
1: 오.
0: 우리 버디일 때도 있고 그리고 저희 형 일 때도 있고 왜냐면 오늘 형이 생일이거든요.
1: 생일 축하드립니다.
0: 생일 축함. 네, 아무튼 항상 형을 보면서
1: 네.
0: 제가 조금 시행착오를 겪을 때 항상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서 그 어려움에서 저를 구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 네.
0: 저한테 영웅은 저희 형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형이 지금 이렇게 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영웅은 누구일지 문자번호 샵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버림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사랑했던 이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죽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서 가. 아, 저리 가라고. 아, 진짜 어디 강아지 새끼가. 아우, 귀찮아 죽겠네. 아, 저리 가라고. 진짜 혼나 봐야 정신이 차리지 너가. 어? 나는 강아지입니다. 그저 주인에게 꼬리치는 것만이 최선인. 사랑을 주면, 마냥 그렇게 마음을 주면 나를 사랑해 주리라, 내 가족이 되어 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매질과 폭력, 그리고 버려짐. 그렇게 난 거리의 개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리 와봐. 아이고, 왜 그렇게 다리를 절어. 에이, 겁먹지 말고 누가 널 버렸나 보구나. 이리 와. 괜찮으니까. 아이고, 이 다리를 어쩜 되냐. 나는 버려진 강아지입니다. 주인에게 버림받고 초라한 모습으로 버림받아 거리를 헤매던 그런 강아지입니다. 그러던 내게 희망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그래, 내랑 같이 가자. 괜찮다, 괜찮다. 자, 가자. 그 말은 힘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내가 이 세상을 더 살아보아도 된다는 그런 허락 같은 힘이었습니다.

0: 자, 이 지금부터 달려보는 거야. 어? 저 잔해 밑에 그 구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어. 자, 저쪽도 파헤치고. 이 사람들에게 여기 사람 있다고 이렇게 막 왈왈왈왈 이렇게 짖어야 돼.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겠지? 나를 구한 사람은 동물 구조 활동가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재능을 알아보고 나를 조련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련사의 따뜻한 보살핌과 함께 엄격한 훈련으로 나는 구조견이 되었습니다. 자, 너무 좋아. 어? 이제 니랑 내랑 이 호흡이 중요한 거다. 알겠지? 닌 이 타고난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다. 우리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응원 속에서 구조견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1: 지난 6월 24일 오후 6시경 베네수엘라 북부 해안가에서 규모 7.2와 규모 7.5의 큰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3천 명이 넘는 사망자, 4만 명이 넘는 실종자, 1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0: 달립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을 향해 달립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살아남은 이의 호흡이 없는지 냄새를 맡습니다. 혹시나 모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살려주이소. 저기 우리 애가 있어요. 아, 제발 살려주시소. 달려갑니다. 잔해의 발바닥에 상처가 생겨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 개도 저렇게 뛰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서 실종자를 찾아봅시다.
1: 저 개가 주인 잃은 개였다고 해요. 베네수엘라 국민과 닮지 않았나요? 미국에서 13년간 독재해오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이 축출되고 아직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인데 참 그 모습이 우리와도 닮았달까요?
0: 자, 우리 그럼 힘내서 다시 복구합시다.
1: 우리 영웅이네요. 화이팅!
0: 나는 구조견, 이름은 쓰나미. 9살 된 구조견이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힘을 냅니다. 내가 쓰러져 가던 때 나를 위해 달려왔던 그 사람들을 위해 나는 달립니다. 내 삶의 희망이 되어주었던 사람들을 위해 나는 또 다른 희망이 되어 달려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주는 희망, 그것이 기적입니다.
1: 나의 영웅은 누구인지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버림받았던 유기견 개가 구조견이 돼서 베네수엘라의 희망이 되었다는 소식. AI 드라마 오늘 기적인가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름이 쓰나미예요.
1: 네, 이게 실화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뉴스를 전해드리자면요. 큰 지진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에 구조견으로 활약하는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거대한 헤이. 를 뜻하는 쓰나미입니다. 이 강아지는 작은 발로 무너진 건물 속을 누비면서 30명 넘는 생존자를 발견해냈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 구조견에게 큰 힘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영웅, 희망의 상징,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0: 근데 사람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노래 나가면서 계속 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1: 맞습니다.
0: 생각해보면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누군가에게 손을 뻗기가 쉽지
1: 네.
0: 않은데, 이
1: 맞아요.
0: 유기견이 받았던 상처는 너무 컸을
1: 네.
0: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금 손을 뻗는 걸까요?
1: 그러게요. 트라우마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0: 네.
1: 심지어 이 구조견은 9살인,
0: 아.
1: 된, 그러니까 사람 나이로 한 5, 60대에
0: 네.
1: 해당하는 나이의 개라고 하더라고요.
0: 네, 사진을 찾아보니까
1: 네.
0: 보더콜리죠.
1: 네, 보더컬리 종으로 원래 유기견이었는데
0: 네.
1: 주인에게 학대당한 뒤 버림받고 이렇게 길거리를 떠도는 개를 동물구조 활동가들이 발견해서 조련사에게 보내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끔 이 개를 구해줬다고 합니다.
0: 이 강아지가 우리가 반려견 뭐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품어준다는 느낌에 우리가 기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영웅 그
1: 네. 또
0: 자체네요.
1: 이 보더컬리 종 자체가 제가
0: 네.
1: 알기로는 활동량이 엄청나거든요.
0: 오.
1: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반인 분들이 키우기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활동량이 워낙 많고
0: 네.
1: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런 그냥 무심코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입양을 하시다가는 정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종을 정말 잘 아시고 특성을 잘 아시고 이렇게 분양을 받거나 입양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0: 맞아요.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귀여워서, 그냥 내가 좀 외로워서, 이런 마음에 반려견을 내가 한번 키워봐야겠다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깊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그만큼 그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먼저 좀 성찰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 쓰나미 덕분에 베네수엘라 분들이 진짜 마음적으로 굉장히 위로를 많이 얻고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현재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서 체포되면서 정치적인 혼란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런 강진까지 발생해서 고난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국민들의 어떤 처지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이 이 버림받았던 유기견이었던 쓰나미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다시 일어나자. 쓰나미가 이렇게 우리를 구해주고 쓰나미도 해냈는데 사람을 구하는 이 쓰나미의 모습에서 희망을 더 얻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하는 손길이 또 다른 구원의 손길이 되는구나. 생명을
1: 맞습니다.
0: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 되는구나. 그런 실감나는
1: 네,
0: 소식이었습니다.
1: 쓰나미를 구해준 사람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또
0: 그냥
1: 그걸,
0: 이렇게 모른 채
1: 네,
0: 했더라면.
1: 그리고 또 이 강아지에게 또 그만한 역할을 주지 않았더라면,
0: 네.
1: 과연, 그로 인해서 구조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더 많았을 거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똑같이 항상, 그 틀에 맞추지 말고, 뭔가
0: 네.
1: 나랑 안 맞다고 막 배척하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그거에 맞는 이렇게 상황과 그런 재능을 이렇게 발휘해주면 엄청난 이렇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이 쓰나미가 아까 9살, 우리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5, 60대라고 했잖아요. 네. 이번 구조 활동이 마지막 대형 재난 임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쓰나미가 본인이 다시 살게 됐던 그런 힘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네. 가는 그런 온기를 전해주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대견하고 너무 마음이 네. 따뜻하고 그러니까 많이 손을 내밀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네. 저도 해봤습니다.
1: 이 작은 촛불이라도 네. 이렇게
0: 밝힐 수 있다면
1: 네, 서로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게 또 모이면 큰 불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이 작은 구해준 활동 이렇게 구조가 분들의 작은 촛불이 이렇게 쓰나미를 통해서 더 많은 이렇게 촛불이 불이 이렇게 붙여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주위 사람들에게 작은 불씨지만 이렇게 잘 줘서
0: 밝힐 모두 수 있도록
1: 네, 큰 불길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환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데레사님이 네. 영웅 나의 영웅 보내주셨어요.
1: 네, 저의 영웅은 오래전 저희 병명이 뭔지 알려준 의사 선생님이랍니다. 아들 낳고 2년 동안 병명을 모르고 지냈었는데 부인과 쪽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소문나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병명을 알려주셨어요. 암 전 단계까지 왔었지만 네. 2011년 가을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자궁 적출술을 받은 후로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진짜 영웅이라고 부를만 하네요. 이미대리사님께서 네, 어떻게 보면 네. 나의 이 건강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책임져 주신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1: 네.
0: 그게 벌써 10여 년 전이네요. 이미데레사님.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해주셔서 또 마음이 안심이 네. 됩니다. 우리 그 건강검진 항상 꼭 꼬박꼬박 받아야 돼요.
1: 네. 저번에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가장 안 하는 그게 뭐 건강검진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맞아요.
1: 뭔가 내 몸은 항상 모두가 후순위로 나도 아 귀찮으니까 다음에 하지 라고 하시지만 아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0: 맞아요.
1: 무조건 1순위로 하셔서 네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영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영웅이 되려면 건강관리가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상홍 씨 보내드리기 전에 어떠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1: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되게 작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기견 강아지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내는 거를 보고 우리 모두 사실은 내가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곳에서는 내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자신의 재능을 믿고 그 불꽃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상홍 씨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날 것을 기대를 해볼까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준비하는 것은 언제나 경쟁력이 되죠. 항공사들도 준비해 두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뉴스를 봤는데요. 1등석에서 좋은 와인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둔다고 합니다. 항공사들은 와인을 미리 사뒀다가 와인이 가장 맛있어질 때까지 보관을 한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석용은 8에서 10년, 그리고 1등석용은 12에서 15년간 프랑스의 온도 조절 창고에서 숙성을 시킨다고 하네요. 한 항공사는요, 이렇게 보관해둔 와인만 해도 약 600만 명, 이 가운데 일부가 2037년부터 기내에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기내에서 마시게 되는 와인 한 잔도 다 오랜 시간이 담긴 와인이었네요. 기다리는 시간도 경쟁력입니다. 기다림이 좀 길어질지라도 언젠가 꽃피울 그때를 위한 준비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8월도 잘 준비하고 잘 꽃피워 보기로 해요.

비타민 5시에 이어서 아이유 블루밍 듣고 왔습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내년 오늘이 되면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온 서울세계청년대회가 시작될 텐데요. 지금까지처럼 잘 준비해 봐야겠죠? 끝곡으로 1547님이 신청해 주신 쿨의 해변의 여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0: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3: 416-8989.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6: 김준일의 시사천국.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 직전까지 갔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하루 전인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 계획을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원래 미군이 일정 고도 이상으로 비행을 할 경우에는 우리 공군 작전사령부의 공문을 접수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저고도 비행을 하는 경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비행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1군단 실무자 역시 오판을 했습니다. 이 비행이 일정 고도 아래에서 이뤄지는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 판단해 미군 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전달했고 지휘계통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군이 미군의 연습비행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군 무인기가 예상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육군 지상군 작전사령부는 미 해병대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의 공중 위협이라 보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 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습니다. 다행히 군 당국은 이 비행체의 경로가 북한 미 무인기와 다르다고 판단했고 착륙 지점까지 추적한 뒤 미군 무인기라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늦었다면 미군 무인기를 한국군이 격추하는 사태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육군 1군단장을 오늘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사령관 견책으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최근 한미군 당국 사이에선 전시작전권 전환 속도,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대북정책 기조, 주한미군 작전구역 확대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사태가 그간 쌓인 감정이 분출된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견은 대화로 풀고 군사공조는 빈틈없이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월 3일 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이나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0: 천국 같은 세상 올 수 있을까?
1: 김준일의 시사 천국.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정평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표가 임박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그 정치적 파장, 보안수사권 폐지 후폭풍, 여기에 민주당 전당대회와 국민의힘 내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고의 김씨 3명이 다시 뭉쳤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온 김한 한겨레 시백 기자, 3김을 계속 지켜주던 우리 김종인 시사전역 기자, 그리고 저 김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김한 기자.
2: 네.
1: 아팠다고요?
2: 네, 뭐 수술하고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해서 슬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건강들 조심하십시오.
1: 아니,
2: 네.
1: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어디를 아파요?
2: 그러니까요.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허리랑 무릎이 동시에 타격을 받아갖고, 예. 네, 디스크랑 이제 무릎 연골 수술을 같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1: 뭐 운동선수세요 혹시?
2: 아니요, 김준희 앵커 운동하는 거에 비하면 저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건데,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1: 운동을 해야지, 네. 건강합니다.
2: 아, 네, 맞습니다.
1: 운동을 안 하다가 하려니까.
2: 네, 대신 이제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이랑 이제 보강 운동 꼭 하시는 거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그러니까요. 김종혁 기자는 건강하시죠?
3: 네, 저는 건강해서 김한 선배 없어도 외롭지만 네, 잘 지켰습니다. 네. 네.
2: 불방은 없다.
1: 삼김이 네. 계속 네. 다시 한번 재가동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노래로 지난 27일에서 30일에 만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인데 긍정평가는 45.9,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렸고요. 부정평가는 50.5로 처음으로 50%대를 넘겼습니다. ARS가 부정평가가 좀 뭐 높은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절반 이상이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이 41%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정평가가 50%가 됐다는 거는 국민 두 명 중에 한 명은 등을 돌렸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 예.
3: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선방이에요?
3: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결정적 분기점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녹아내리고 있고 부동산은 트리플 상승세잖아요. 전세, 월세, 매매 다 지금 오르고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민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뭐가 나아졌지? 라고 딱 질문을 했는데 성적표를 매겨보려고 딱 했는데 주요 과목 성적표가 매우 나쁨이야. 주가도 엄청 잘 되다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부동산도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신혼부부들이나 청년층들은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고 또 고개 돌려봤더니 여권은 또 겁나 싸워. 겁나 싸우는데 내 삶이랑 아무 상관없는 걸로 겁나 싸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맞이했다.
1: 그렇군요. 그 리얼미터가 자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했는데 증시 폭락, 레버리지 ETF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 이런 거가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한 기자 맞나요 이게?
2: 뭐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일 텐데 지금 이제 요 숫자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늘 당 지지율보다 한 20% 정도 높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뉴이재명 현상이라고 불리는 내 민주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이재명 괜찮네. 내 생각보다 일 잘하네. 이런 지지층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거의 이제 동조가 될 정도로 예.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1년 동안 누려왔던 어떤 이제 이득을 많이 지금 까먹었다. 근데 이 까먹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6월 3일 선거 지우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두 달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1: 예.
2: 이 두 달 사이에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됐다라는 거 그게 지금 리얼미터가 분석한 것처럼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증시는 늘 불확실했고 부동산은 언제나 잠재적인 리스크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결정적인 건 요 국면에 그 당의 어떤 갈등과 그 연임 발언 이게 결정타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고 정치적인 사안이 더 영향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2: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이슈만 있었으면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서 빨리 이렇게 돌아서진 않을 텐데 정치적인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게 굉장히 가속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이게 연령대별로 좀 분류를 해보면은 지금 제 덜 빠진 데가 40대예요. 지난주보다 1.2% 하락한 50.0.
2: 네.
1: 근데 제일 많이 빠진 데가 70대 이상입니다. 지난주보다
2: 아니죠. 70대 이상도 올랐어요.
1: 올랐네요. 네, 올랐네요. 네. 70대 이상은 8.1%포인트 상승한 49인데 네. 지금 제일 많이 빠진 데가 30대죠. 7.4%포인트 하락한 31.9. 긍정이 31.9밖에 안 돼요.
2: 네.
1: 그럼 30대가 이렇게 빠진 거는 정치보다는 경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3: 저는
1: 들어요.
3: 저는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경제가 엄청 어려워. 그 고개 돌려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내 삶과 아무 상관없는 걸로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 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신혼부부를 하려고 했는데 전세가 너무 비싸. 예.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금액으로 도저히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20대들은 너무너무 집 갚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이번 주식장에 너무 크게 올라탔어요. 신용을 져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빚을 져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예. 그게 지금 반대 매매까지 당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그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팀 회식을 할 일이 있었어요. 예. 저 포함해서 11명이었는데 이 20대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이 상실감이 어마어마해요. 반명이라는 이름으로 부족해요 지금.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으로 굉장한 불안 요소가 될 거예요. 물론 2030들이 주식 투자를 한 게 이재명 책임이냐? 이건 아니죠. 근데 이건 아닌데
1: 항상 이재명 대통령도 네.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네. 붙이긴 했어요.
2: 단임제 국가에서 뭔가 위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개를 돌려 대통령을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랑 같이 집권 여당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0대들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아 이거 서울에 집을 어떻게 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성실하게 일해서 뭐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약간의 종잣돈을 갖고 있어. 근데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자산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여기 주식에 넣었다가 돈이 좀 불어나면 그 다음에 부동산을 도모해야 되나? 이런 이제 말하자면 스텝을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긍정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확 고꾸라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이 투자를 한 건 개인들이 결정을 한 거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말하자면 기조전환이 있을 거라는 시사를 계속 강력하게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적 책임을 좀 필요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오늘 한 12시 이제 정오 정도에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네. 네. 대통령 모르겠어요. 제 저만 그렇게 본 건지 별로 표정이 밝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3: 아, 그럼요. 그 네. 거기서도 시시각각 지지율 보고 받았을 거고 국내 여론의 지지 보고 받았을 텐데 지금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2030들은 제가 만나본 2030들은 김용범 정책시장이 잘했건 못했건 예. 금융당국 그 수장들이 잘했건 못했던 이거는 일종의 어떤 쇄신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아니면 백약이 무효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분노에 휩싸여져 있다.
1: 그렇군요. 오늘 코스피가 또 엄청 빠졌어요 지금. 그 지난 금요일에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1000포인트가 올랐어요. 아, 네. 그랬다가 오늘도 또
2: 어지러지네요.
1: 예, 네. 6200대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한 8%대 하락. 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면은
3: 그러니까요.
2: 예. 이게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같은 삼성 같은 막 거의 천조 시총 천조 되는 회사가 상한가치고 어느 날 하한가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이거는 굉장한 불확실성인데
1: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65%를 차지해요 지금 금액적으로. 네. 그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8%가 빠지는 거는 지수가 그냥 8%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2: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정부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장밋빛 레드벌론을 띄워놓고 우리가 이제 대산업 더 대전환을 이룰 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기업 휘청 걸어버리면 경제 전체가 되게 블루스한 상황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이제 지금 정부의 역량이고 외신이라든지 해외 투자자들도 이제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없던 부분은 아니에요. 늘 얘기해왔던 부분인데 그게 위기가 되기 전에는 가시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리고 여전히 많은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요. 돈도 잘 벌고 수출도 잘하고 막 뭐 3년치 계약이 밀려 있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증시 주식에서는 그게 이미 다 선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동네방네 다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까지 눈 돌릴 여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1300조 정도의 투자를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확정 지어 왔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빵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야, 3700조인데 내가 1300조를 해결해 왔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1000몇 조를 넣으면 3분의 2는 이미 해결이 된 거다. 이러면 개미들이 되겠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런 분위기여야 되거든요. 제가 예. 생각할 때 지금 상황은 근데 전혀 지금 시장이 그게 먹히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3: 그렇죠. 가령 시사전환만 해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사를 엄청 적게 썼어요. 일반 국민들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갔다가 남미 갔다 왔잖아요. 예. 남미 정확하게 어느 나라 갔다는 정확하게 모르실걸요.
1: 반명입니까 시사전환은?
3: 아,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4: 반면인 것 같습니다.
3: 균형감 있게 하고 있는데 예. 그만큼 이번에 국내적으로 여권의 악재가 많았던 거죠.
4: 그 최근에 미디어 비평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순방 기사가 너무 많다. 이게 무슨 땡뉴스 뉴스냐. 그리고 박근혜 시절에는 무슨 옷 입은 것까지 다 기사화를 할 정도인데 지금은 예. 모든 언론사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도 해외 순방 갔는지도 보도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 달라진 국면이긴 하죠.
0: 그러니까 뭐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대통령 해외 순방만 나가면은 뭔가 터트린다 그래서 청와대가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조정식 친명이라는 조정식 국회의장도 나서서 연임 발언 뭐 이런 거에서 논란이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보면은 참 손발이 안 맞는다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김용범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금 형사 고발이 됐어요. ETF 도입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인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또 5개월 만에 올해 초에 운용사 대표들하고 간담회하고 5월 27일이었나요? 그때 지방선거 며칠 앞두고 이게 도입이 돼가지고 이게 조금 제대로 테스트가 안 된 거 아니냐. 오늘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트레스 테스트도 안 해봤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3: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당국자들은 메시지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김용범 실장이 참 페이스북에다가 이런저런 많은 장밋빛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 이거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면 진짜로 분란되다가 기름 끼얹는 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들이 지금은 세밀하게 팩트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거짓과 참을 가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론의 눈높이에 맞춰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0: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속보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지금 부동산 세제 개편한다고 예고를 해놨잖아요. 7월 말 8월 초에 3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의 주택자,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요. 공제가 과도했던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공제액도 10억 원으로 한도를 둡니다. 그래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32억 원 안팎까지는 세금이 변하지 않지만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4배가량 늘어날 전망인데 자, 뭐 자세한 거는 저희가 또 추후에 좀 이거를 해야 될 텐데 뭐가 됐든 세금 더 내라고 하면은 당장 내가 내지 않더라도 나도 혹시 내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도 좀 생길 것 같고
3: 그렇죠.
0: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타이밍 아닌가 약간 그 생각도 드네요.
4: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이라 제가 어디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나빠서 비판받는 게 아니라 비판받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를 해도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빠지거든요.
0: 이게 예전에 이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맞아요.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4: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세제 개편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는 거는 나름 굉장히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시장에서 이걸 우호적으로 봐줄 거냐 또 언론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순간 아까 뭐 결정적인 분기점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좀 아슬아슬한 순간인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악순환에 빠지는 건 뭐냐면요 일관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다가 오판을 결국 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직접 지금쯤 워낙 커뮤니케이션을 잘했던 대통령이니까 한번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했지만 정책 기조의 일관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대통령이 신호로 내줄 필요가 있는 타이밍에 와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3: 저도 완벽하게 동의하는 게 지금 정부가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매우 잘해야 돼요.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게 심리거든요. 애초에 설계한 대로 정책이 시장에 먹히려면 부동산 심리가 제대로 잘 먹혀야 되는데 프레임이 제일 중요해요. 방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발표했잖아요. 이게 초부자를 핀셋해서 부동산을 정상화하는 건지 내일 조관들이 한겨레가 세금 폭탄이라고 쓰는 건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어느 쪽으로 가냐는 정부 당국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76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좀 꺾일 수 있을지 뭐 다른 방식으로 좀 부동산 시장이 반응할지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소개한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해보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토요일에는 충청 그리고 일요일에는 부울경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1승 1패로 김민석, 정청래 지금 무승부 뭐 이제지만 종합적으로는 0.99% 포인트로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고 일단 이거 어떻게 보고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김종혁 기자.
3: 네 일단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제가 김민석 캠퍼한테 거꾸로 저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라고 해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신승한 거 아니냐 그리고 거꾸로 김민석 후보가 매우 선전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거기서는 거꾸로 김민석 후보가 막판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7% 포인트 지면 선전한 거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호남이랑 수도권에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그래서 엄사의 전략이 오히려 우리 지지층을 많이 결집시킨 게 맞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가 그런 전략을 이렇게 핀 게 기대치를 낮추면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쫙 우리 지지층 결집한 거 아니냐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뭐 정청래 후보가 지금까지 우리가 약자다 약간 네. 약자 프레임을 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김민석 후보가 조금
3: 그렇죠.
0: 가지고 있다.
3: 네, 그 언더독의 전략을 서사를 확 뒤집으면서 지지층들한테 긴장을 빡 줘가지고 확 몰리게 했다는 거죠.
0: 어떻게 보셨어요, 김원 기자는?
2: 저는 뭐. 결과론적인 분석인 것 같고요. 1인 1투표제는 결국엔 인크투표예요. 인크투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충청권에서 연고도 있고 못도하니까 정청래 후보가 이기지 않냐라고 예상이 많았지만 저는 뭐 충청이 서울 수도권에 동조화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뒤에 업은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승을 했고 부울경은 어렵다고 봤었죠. 왜냐하면 양쪽 캠프 다. 왜냐하면 친문 뭐 그 전에 멸칭 논란까지 포함해서 정청래 후보가 사실상 본인의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 근거지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봤는데 여기서도 사실 표 차이가 별로 안 났다. 이 부분이 오히려 중요한 것 같고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최악은 피했죠. 왜냐하면 첫 주에 2등을 해버리면 완전히 이제 굳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첫 주 1등을 했기 때문에 최악은 피했는데 뭐 예전에 유행했던 노랫말 빌리면 웃는 게 아닌 상황의 결과가 됐고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어차피 이게 서울 수도권 호남을 합치면 거의 7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 거의 원샷으로 나는 거다. 그게 한 주에 있잖아요. 그 주에 여러 지역에서 석패를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과 호남에서 대승해버리면 끝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에서 놓고 보면 첫 주에 굉장히 선방했다 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0: 그렇군요. 지금 그 충청권은 11% 정도 전체 권리당원에 네. 그리고 부울경은 7%, 그러니까 18% 네. 정도가 지금 투표를 한 것 같고 이번 주가 토요일이 제주 인천
2: 맞아요.
0: 네. 그리고 일요일은 강원과 대구 경북 네. PK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호남과
3: 수도권.
0: 그 이 수도권 그러니까
2: 서울
0: 예. 인천을 뺀 서울 경기 네. 이렇게 네. 되는데 일단 이번 주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일단 인천은 송영길 후보가 네. 인천을 근거지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인천 시장도 하고 그래서
2: 통당이
0: 약간
2: 뭐,
0: 처져 있는데 네. 좀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2: 정청래 후보 쪽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송영길 후보예요. 그러니까 연설도 보면 송영길 후보는 거의 1.4주 수준의 연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 그러면 내가 이 순위를 누구 찍어야 되는구나. 이게 되게 명확한 구도를 만들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민심을 들여다보는 차원으로 해석이 많이 될 텐데 예. 여기서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상당한 득표율을 보이지 못하면 그대로 서울 수도권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사실상 이번 주가 이번 주 결과가 1차 관문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3: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정청래 후보가 메시지가 매우 독해졌어요.
0: 예.
3: 김민석 후보한테 세 번의 배신을 했다. 이러면서 2002년에 그 후단협 노무현을 배신했고 2021년 지방선거 결과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그 당시에 배신했고 지금 신천지로 민주당 전체를 배신했다. 이게 자당 후보한테 그렇게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웬만큼 경선이 달아오르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0: 예.
3: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치고 나가서 지지층 결집시켜야만 판세가 뒤집히지 않는다라는 거.
0: 그렇군요. 그 다 계속 윤리위 보내겠다고 저쪽 후보나 뭐 이런 얘기 계속하더라고요. 정청래 후보도 그러고
2: 국민의힘의 전략인데 약간 돌림병처럼 예, 도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른바 팀으로 묶여있는 거잖아요. 팀 정청래라고 부르잖아요. 최고위원 후보 3명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3: 네.
2: 근데 여기가 지금 지난주 경선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노이즈가 많이 났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 쇼츠에서 최민희 의원의 불필요한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지은 전 대변인의 뭐 어떤 볼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제 말하자면 불필요한 노이즈가 많이 나버린 상태여서 이거를 이제 안고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네거티브에 뛰어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말하자면 팀 정청래 전체 정청래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이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0: 뭐 팀 정청래 이미지 하니까 특히 이제 최민희 의원이
3: 네.
0: 이제면은 서미화 의원이 얘기를 할 때 뭐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네. 주변 의원들이
3: 만류를 했는데
0: 뭐 만류를 하니까 네. 박선원 의원 옆에 있던 박선원 의원 뭐 김용 후보 뭐 이런 분들이 만류를 했는데 뭐 계속 지르고 뒤에 있었던 김용만 의원하고는 아예 설전해 버리고 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좀 뭐 안 좋게 좀 영향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3: 이거 양방향이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친정청래의 지지층들한테는 최민희 의원이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있다 예.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고 거꾸로 그 친 김민석 지지층에서는 이거 큰일이다. 그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어떡하냐부터 해가지고 역결집할 수 있죠.
0: 예. 지금 최고위원들 순위를 보면은 최민희 22.5. 박선원 16.4, 한민수 14.4, 서미화 13.7, 김용 12.4, 그리고 이성윤 11.3. 그래서 김용 후보까지 5위고 이성윤 후보랑은 한 1.1%포인트 차이가 네. 나는데 이 누가 들어가느냐가 그러니까 친명과 친청이 두 명 들어가는 거는 매우 유력해 보이고 마지막 그렇죠. 한 명이 누가 들어가느냐가 그렇죠. 되게 네. 관전 포인트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2: 이성윤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최민희 의원은 안정권에 들어갔으니 저랑 한민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최민희 후보가 당내 경선이든 전국 투표든 상대가 있는 경쟁인데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투표 동기는 뭐냐면 저쪽이 싫은 거예요. 근데 최민희 후보의 어떤 행동들이 그 점을 자극해요. 그래서 내가 뭐 당내 대표 누가 되든지 뭔 상관이야 이런 저관여층 당원들한테 내 찍어야겠다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예. 싫어져갖고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이런 정서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성윤 의원이 그런 전략을 막 쓰기가 어려워졌어요. 구조적으로. 최민희 의원도 어쨌든 수석 최고를 하려면 본인을 무조건 찍으라고 해야 되니까.
0: 예.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시적으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언론들이 많이 주목하는 거는 서미화 의원이 급부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미화 의원이 원래 이렇게까지 선전할 거로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이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까지 가면 또 막 연결이 돼서 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의외로 예. 이제 서미화 의원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예. 서미화 후보, 서미화 의원은 저희가 내일 인터뷰를 잡아놨으니까요. 네, 좀 그 직접 목소리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지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실에서 대국민 보고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원내대표실에서 하냐 대국민 보고를 광장에서 해야지 네, 뭐 저, 이런 네. 뭐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
2: 저 형식이 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최소한 국회 정몽 뭐 국회 소통관에 하든지 네. 소통관에서 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왜 원내대표실에서 했는지 좀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0: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여러 뭐 논쟁들 논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뭐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곽상원 의원이 지난번에 그 본회의장에서
3: 네.
0: 반대표를 던졌죠.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이소영 의원은 기권을 하고 근데 지금 노무현의 유산 논쟁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에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3: 네.
0: 노무현은 내가 이제 유산을 내가 해결했다 노무현 대통령 요청을 해결했다라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곽상원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어요.
3: 네, 곽상원 네. 의원 이건 국민의 고통이다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인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제 직격을 했죠.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 던진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검수완박 하라고 한 적이 없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한 적 하라고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꾸로 김 의원은 이게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 유지를 받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네. 당연히 정면 충돌하죠.
2: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보기에 예를 들어 무슨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정청래 의원도 긴 글을 썼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근데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를 자기 이름으로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기보다는 노무현이라는 이름에 기대서 이 부분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 대목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대목은 예를 들어서 이게 발생했을 때 뭐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발견되지 모니터링되지 않음으로써
0: 예.
2: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 이건 노무현의 유산을 우리가 해결한 겁니다라고 하면 그게 와닿겠습니까? 사실 안 와닿는 얘기거든요.
0: 예.
2: 그럼 차라리 김용민 의원이 그 글을 올린 거에 부산 이른바 이제 돌려차기 피해자가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
0: 그럼 뭐 지옥에나 가버려라 예. 이렇게 썼죠. 고투더해 예. 영어로 보통 영어로 쓰는 건데 고투더해 예. 예. 예. 예. 예. 한글로 쓰는 게 참 예. 특이하다 생각했어요.
2: 그래서 예. 그러면 김용민 차라리 이 법을 주도적으로 입법했던 입장에서 이 법에서 우려되는 지점들의 당사자들을 만나서 내가 이 법에서 그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접근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어야 이제 말하자면 정치의 순기능이 작동하는 거지.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이제 적통 논란과 함께 보면 아, 이 정당은 정말 그들만의 정당인가? 그들만의 리그인가? 뭐 이런 생각을 주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요즘은 민주당 얘기를 한

0: 정치 얘기 한 90% 정도 하고 네. 나머지 5% 뭐 요 미만을 국민의힘 얘기를 하는데
1: 그 당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0: 지금 한 2분 정도 네. 국민의힘 아, 얘기해 볼게요. 네. 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떨어지죠?
2: 여권에 이렇게 네. 악재가 많은데
0: 아, 이렇게 막 악재. 네. 아까 앞에 소개했던 거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네.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은 45점에 국민의힘 37.7인데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9%포인트 내린 거예요. 네. 민주당은 좀 올랐습니다. 3.8%. 그러니까 아마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왜 떨어지느냐 국민의힘은.
2: 국민의힘은 잘한 게 없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죠. 네.
0: 아니 지금 장도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가지고 지금 당원 주권, 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비전을 발표하겠다 이런 네.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1: 정청래 대표가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 워딩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2: 그러니까 요새 국민의힘을 보면은 장동혁 대표한테는 호재가 많아요. 좋은 일이 많아. 근데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보면은 호재는 단 하나도 없고 걱정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선관위 사태로 예. 장애투쟁의 동력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아 나 울고 싶어서 지금 친한 게 막 징계하고 싶은데 우리 원내대표가 멱살을 잡혀. 네. 징계 또 다시 세게 해야지.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입지를 계속 굳건히 하는 네. 이제 임기를 계속해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데 국민의힘 전체를 보면은 아 우리 부정선거 음모론에 끌려 들어가는 것 같고, 야 이거 계속 뺄셈 정치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개혁과 쇄신은 없잖아요.
0: 그 두 정당이 이제 당원 주권 정당이 되고 또 이제
1: 그 여의도 이런 말 있어요. 예. 국민의힘 전체가 진천계고 민주당 전체가 진장계라는 말이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징계도 서로 다 해주고 이러면은 네. 그럼 두 당이 보안 수사권에 대한 이견만 좀 해소를 하면 합당해도 되겠다. 전체적인 기조가 굉장히 비슷하다.
1: 당원 중심 정당.
0: 예, 당원 중심 정당.
1: 민주당은 윤리위 논란.
0: 예,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김한 한겨레 21 기자, 그리고 저 김준일이 삼김천국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노래로 이어갑니다. 데이빗 보이의 스타맨.

0: 우리 엔젤스 여러분, 영화 호프 보셨습니까? 나홍진 감독이 영화 곡성 이후 10년 만에 호프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개봉 전부터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혔는데 지금은 역대급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작이라는 건데요.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0만을 향해서 흥행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평론가 두 분 모시고 제가 이 호프를 완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 영화평론가 그리고 거의 없다 영화평론가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두 분은 또 그 매블쇼에서 예. 같이 하시지 않으세요?
2: 네, 저희 네. 같이 다니는 거 되게 많아요.
0: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세트로
2: 저희 예. 세트로 많이 부릅니다.
0: 한 명씩은 안 팔려서 세트로 혹시 같이 파시는 건가요?
1: 아니 한 명씩도 많이 팔리고 거의 없다님은 또 워낙 많은 방송을 나가시기 때문에 이 영화 비평뿐만이 아니라 네, 네. 시사 방송까지 되게 다 두루 섭렵하시는 분이시죠.
0: 예전에 제가 SBS 라디오에 대타 진행을 한 세 달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거의 없다님하고 계속 매주 한 예. 번씩 또 이렇게
2: 영화 얘기했었죠.
0: 영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2: 안 친해서 예. 아,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제가 특히 중년 남성이랑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0: 여성만 좋아하십니까?
2: 아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0: 아, 예. 더 이상 취향은 묻지 않고 이제 영화 예. 얘기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이분들의 예. 평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신뢰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어디까지 비슷하고 어디까지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궁금한데 일단 영화 호프 한 줄 평과 별점부터 시작해 보죠. 라이더 평론가님.
1: 아, 한 줄 평이요? 한 줄 평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한국 영화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밥상인데 밥이 들이었다.
0: 밥이 들이었다. 아, 아. 네. 가져보지 못한 밥상 하지만 밥이 들이었다.
1: 밥이 들이었다.
0: 별점.
1: 별점은 이게 5점 만점인가요?
0: 예.
1: 5점 만점이면은 저는 별이 몇 개여야 돼?
2: 어?
1: 한 개 반?
2: 한 개 반.
1: 두 개?
0: 한 개 반?
1: 예, 네, 그 정도.
2: 그 두 개 가자.
1: 두 개 될 것 같아요.
0: 예, 예. 다섯 개 중에 5개 만점에 두 개. 우리 거의 없다.
2: 저는 원래 꼬들밥을 좋아해요.
0: 예.
2: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0: 예.
2: 이게 뭐야? 이런 생각으로 극장을 나서게 돼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포장지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외계인이라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포장지를 벗겨보면 안에 내용물은 나홍진이 늘 하는 이야기예요. 늘 하는 이야기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관성 있는 작가주의 감독을 좋아합니다.
0: 예.
2: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이런 B급에 그냥 막 던지는 얘기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호불호 더해서 처음에는 3점 줬다가
0: 예.
2: 아 2.5점 3점 막 이러다가 아 그래 3점 이랬다가 아 근데 몇 가지 메타포나 이런 걸로 엮어서 봤을 때 아 이번에도 이 양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뚝심에 0.5점 더해서 3.5점
0: 3.5점 예. 별 그리고 이제 한 줄평은?
2: 한 줄평은 껍데기 벗기면 껍데기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벗겨내면 역시 그 나홍진 그대로다.
0: 예. 나홍진 감독이 예. 추격자
2: 네.
0: 그리고 황해
2: 네. 곡성.
0: 호프.
2: 네.
0: 와, 다 약간 스릴러 장르네요, 보니까.
2: 그렇죠.
1: 저는 이제 전작들이랑 비교하면은 예. 이제 호프가 제일 아래에 있다. 그렇게
0: 아,
1: 평가를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야심으로 보면은 완전 반대예요. 왜냐면 나홍진 감독은 아까 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상대는 계속 키워왔어요. 예를 들면 추격자에서는 인간이 상대였고요. 이 황해에서는 국경, 조직이 상대였고 곡성에 오면은 신인지 악마인지 모를 그런 존재가 상대가 돼요. 그리고 이제 호프에 와서는 우주까지 나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게도 칸 이력이랑도 닮아 있어요. 왜냐면 처음 첫 작품이 심야 상영으로 시작해서 주목할 만한 시선 거쳐서 이제 비경쟁 갔다가 이제 경쟁까지 왔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나홍진 감독의 야심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계속해서 커지고만 있었다.
0: 구라의 스케일이 커지는 건가요?
1: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커져서 이제 터져버렸다. 그래서 좀 아깝다. 이 작품이 너무 아깝다.
0: 아깝다는 게 어떤 게 아깝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작품은 사실 나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작비가 한 600억 정도 썼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0: 예.
1: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제작비를 쓴 것이고 그리고 10년을 기다렸고 이런 여러 가지 기대치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 기대치를 생각하면은 이 정도의 완성도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0: 거업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일단 나홍진이 각 분야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호프를 제외하고 세 편의 영화를 냈는데
0: 예.
2: 그 중에 두 개가 그 장르에서 거의 최고봉이란 말이에요. 스릴러 장르에서 추격자 이길 만한 영화 몇 개 없습니다.
1: 예. 국내에서는 예. 거의 없죠.
2: 거의 없다고 예. 봐도 되고요. 그리고 곡성, 오컬트 장르에서 곡성 누가 이깁니까? 깡패거든요. 그래서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요. 세 편의 영화를 냈는데 그중에 두 편이 황해는 뭐 그냥 평가가 좋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두 편의 영화가 그 해당 장르에서 거의 최고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감독인데 예. 아마 본인이 느끼는 중압감도 엄청났을 거고 그래서 스케일을 더 키웠겠죠.
3: 예.
2: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저 역시 호프를 아래쪽에 놓지만 황해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3: 아, 황해보다?
2: 예.
1: 황해랑 좀 비슷한 면도 있죠.
2: 예, 그렇죠.
1: 황해의 면정학 같은 경우는 이제 칼에 찔리든 뭐에 맞든 간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2: 아.
3: 그러니까 이게 소벽다구니 돼지벽다구니를 들고 네. 무쌍을 찍잖아. 다 때려
1: 그렇죠.
3: 찍잖아.
1: 그렇죠.
3: 그러니까.
1: 예, 예, 예. 그 뼈다귀를 들고 있을 때의 면정학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존재.
3: 김윤석 배우가
2: 네, 네. 그렇죠. 네. 거의 뭐 풀템 타노스 정도와야 막을
1: 그렇죠.
2: 수 있을 거예요.
1: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은 그 정도 칼에 찔렸으면 죽었어야 되거든요.
2: 첫 방에 죽었죠.
1: 아 그렇죠.
2: 예, 첫 방에 죽었죠.
3: 그럼 잘 안 죽. 이게 네. 이제 근데 영화가 잠깐만요. 네. 그 스포일러가 있기는 한데 네. 워낙 이제 많이들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스포일러가 있는 걸 감안하고 좀 들으셔야 되면은.
2: 네.
3: 거의 안 죽는 걸로 따지면은 면정하게 안 죽는 겁니까 아니면은 네. 우리 조인성 고성기. 배우가 안 죽는 예. 겁니까?
2: 저는 약간 장르가 달라요.
3: 예.
2: 제가 봤을 때 면정학은 자상의 예. 자상의 면역이 있습니다.
1: 원래 면역도 아니고 예. 그 중에서 자상 면역.
2: 자상 부분에 상당한 면역이 있어요. 아, 찔러서 안 죽게
3: 말씀하셨는데 소위 말 예. 칼빵에.
2: 예. 예. 칼빵에는 데미지 마이너스가 있다 이 사람.
3: 예. 예.
2: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돼요.
1: 근데 이제 조인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격과 낙상의 면역이 있는 거예요.
2: 아, 그렇죠.
1: 아무리 높은 곳으로 날아가서 부딪혀서 떨어져도
3: 아파트 10층 높이로 날아갔는데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1: 일어나서 이제 외칠 수 있죠.
3: 예.
1: 지구인은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대단한.
2: 거의 날아간 속도도 거의 한 10톤 트럭에 치는 속도로 날아갔거든요.
3: 예.
2: 근데 거기 쾅쾅쾅 세 번 부딪히면은 사실 첫 번째 타격에서 이미 일반인은 죽었죠.
1: 이미 죽는 게 자연스럽죠.
2: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저는 나홍진 감독이 이 영화를 일부러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연출을 해놨다라고 생각해요. 뭐 이제 나중에 할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3: 예.
2: 나홍진 감독의 영화는 언제나 그냥 인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좀 프루스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름이 성기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평화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3: 아, 괜찮습니다.
2: 예, 예, 예.
3: 안성기 배우도 괜찮지. 고 안성기 배우. 성기라는 이름이 그렇게
2: 예.
3: 뭐
2: 예. 고성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예. 조인성은 그러니까 그냥 고성기라는 인물이 아니고요. 인간의 어떤 면을 대비한 어떤 면에 대한 메타포예요.
3: 아, 불굴의 의지.
2: 그렇죠.
3: 그러니
2: 죽질 않는 거죠. 아무리 집어던져도 안 죽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거를 예. 다른 말로 하면 남근화된 인물이라는
2: 그렇죠.
1: 거잖아요.
2: 아니 저는 농담이 아니라 나홍진 감독 영화에는 언제나 거세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남자 주인공들이 항상 등장을 해요.
3: 그래요?
2: 그럼요. 추격자의 하정우는
3: 예.
2: 앞에 심리학자 뭐, 그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너 같은
1: 이미
2: XX가
1: 그렇죠.
2: 보통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3: 예.
2: 예. 그리고 황해의 하정우는 이상하게 둘 다 하정우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3: 그렇네요.
2: 자기 와이프를 다른 남자에게 뺏기는 걸 생생하게 꿈으로 꿔요.
3: 계속 꿈을 꾸면서 그거를
1: 군함이
2: 예.
3: 먹방으로 해소를 하네요. 그거를.
2: 그렇죠.
3: 예.
2: 그걸 계속 하면서 그게 어떤 공포냐 그러면 결국 내 짝을 다른 수컷에게 빼앗겼다는 공포잖아요. 내 성기가 쓸모없어졌다는 공포입니다. 예. 곡성 역시 마찬가지예요. 곡성의
3: 예.
2: 주인공은 그래도 좀 달라요. 여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성기거든요. 근데 자기 딸 자기 성기의 사용의 결과물인 자기 딸을 뺏기는 공포에 시달리게 되죠.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황정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세 공포는 처음부터 없었고
3: 예.
2: 아예 인간 전체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으로 봤을 때는 성기라 함은 자기 성기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남성성을 지키려는 어떤
3: 예.
2: 욕망의 총체로 봐야 되지 않나.
3: 물론
2: 이렇게까지 해석하게 만든 건 나홍진 감독이 잘못입니다.
1: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잘못했네.
2: 예.
1: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 먹는 거에 집착하는 것은 이제 프로이트적인 구강기적인
2: 그렇죠.
1: 효과 이런 것이다.
2: 예. 그 뭘 예. 먹으면 뭘 먹어요? 총각김치 먹잖아요.
1: 그러니까
2: 뭐가 연상이 됩니까?
1: 너무 갔어. 이제는 네.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
3: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모호함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 모호함.
3: 감독이
2: 네.
3: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를 구멍이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딱딱 맞아 떨어지거나 자연 물리 법칙에 딱딱 멀어 떨어지지 않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두 분은 그러면?
1: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모호함이라는 게 그 이게 정리되어 있는 모호함이 있고 네. 정리되지 않은 모호함. 그러니까 제가 신비와 뒤죽박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신비한 것과 뒤죽박죽인 것 이 차이가 있어요. 신비인 건 뭐냐면 그 안에 질서가 포함돼 있을 때 그래요.
3: 예.
1: 뒤죽박죽인 거는 모호한데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곡성이랑 비교하면 되게 명확한데 곡성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해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열쇠 해석을 열쇠라고 생각하면 열쇠로 문을 열면 열려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요소들이 그거에 맞춰서 집이 지어지듯이 다 의미를 갖게 돼요.
3: 예.
1: 하나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럼 다른 열쇠를 넣으면 어떠냐? 다른 방식으로 또 하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질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겉도는 조직들이 되게 조각들이 겉도는 게 너무 많아서
3: 예.
1: 이거는 어떤 해석을 대입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계속해서 남게 돼 있어요. 호프가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3: 그러다 외계인이 보니까 등장해서 이렇게 서사가 풀리는 게 조금 너무 그러니까, 많이 건뛰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1: 서사가 언더뛴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의 해석이 있잖아요. 해석을 갖다가 붙이면 곡성은 그걸로 다 말이 된다고요.
3: 예.
1: 근데 호프 같은 경우는 어떤 해석을 가지고 와도 분명히 이해가 안 되거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 계속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호함은 정리되지 않은 모호함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거죠.
2: 저는 의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이 다른데
3: 예.
2: 처음에는 나홍준 감독도 서사라는 형식을 빌려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이제 곡성에서 어느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맛을 본 거죠. 이게 적절한 미완성의 서사를 던졌더니 이게 마치 호수에 돌 던진 것처럼 난리가 나더라. 호수에 돌 던진 게 아니죠. 굶주린 물고기들이 잔뜩 있는 호수에다가 마치 먹이를 한 조각 한 덩어리 집어 던진 것처럼
3: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
2: 그렇죠. 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팔딱팔딱 뛰면서 막 내가 해석해 줄게. 내가 해석해 줄게. 가만히 있어 봐봐. 그 중에 몇 개는 아마 나홍진 감독이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해석도 많을 거예요.
1: 많겠죠.
2: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 괜찮네. 요거 괜찮아.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방식이 안에 내용물은 똑같은데 예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사로 A, B, C, D, E, F, G, H 뭐 이렇게 쭉 나갔다 이러면
3: 예.
2: 이제 중간에 몇 개 E를 다 빼버린 겁니다. A, D, G 뭐 이런 식으로.
3: 예.
2: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마다 그 안을 다르게 채우는 거예요. 근데 말한 대로 곡성은 여러 개의 열쇠로 다 열리는 방향이 달렸다면 여기는 약간 그거예요. 그 5핀 구부려가지고 이게 예. 문 따야 돼요. 거기다가 대부분은 안 열려 또.
1: 안 열려.
2: 그러니까 더 환장하는 거지.
3: 아.
2: 해석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환장해요.
3: 예.
2: 어떻게든 이거 말되는 해석을 만들어 보겠다 내가.
1: 그러니까 이제 곡성이랑은 되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3: 예.
1: 그러니까 곡성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했지만 그 해석의 결이 되게 비슷했습니다.
3: 예.
1: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더 지지하느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호프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거의 너무 자유로워요.
3: 예.
1: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다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님처럼 네. 방금 이제 저도 처음 들었는데
2: 프로이트적으로
1: 예, 네. 프로이트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거의 없다식의 저는 해석이 그러니까
2: 저는 성기론이라고
1: 성기론이잖아요.
2: 부릅니다.
1: 근데 이것도 되게 흥미롭잖아요. 들어보면
3: 예.
1: 되게 흥미롭지만 이게 맞는 답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거의 없다님도
2: 답지가 없거든요.
1: 왜냐면 네. 답이 없어.
2: 네.
1: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어떤 자신의 망상의 세계를 펼쳐냈다.
3: 네.
1: 그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맞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어떤 혼란의 시대가 도래했다.
3: 배운 돈의 시대. 알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3: 네. 좀 진도를 나가야 돼서.
2: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게 영화의 배경인 70년대 혹은 80년대 초
2: 네.
3: 뭔가 휴전선 근처에 있는 반공주의가 서사가 있는 뭐 이런 게 네. 굉장히 지배하는 그런데 그런 뭐라고 했나 그런 세트라든지
2: 네.
3: 이런 디테일들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2: 촬영과 미술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예. 다 입을 모아서 칭찬을 할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의 여지가 없죠. 홍경포 촬영 감독이 저는 분명히 상을 휩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1: 그럼요.
2: 하고 요 정도의
1: 예.
2: 촬영을 해냈다는 건 그런데 정작 이게 70년대 80년대 휴전선 근처 마을이라는 설명도 명확하게 없거든요. 나홍준 감독이 또 어느 GVN가는 와가지고 저는 여기가 지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3: 그렇게 봤어요. 예, 예.
2: 아,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3: 평행우주 설이에요.
2: 예, 예, 예. 그러니까 아. 아니 근데 그게 이게 평행우주라고 해도 이건 다른 평행우주의 지구여야 되는데
3: 예.
2: 지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이런 마치 다른 천체, 다른 행성의 다른 나라의 다른 마을이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너무 심했어 이거는.
1: 그런데 성기가
2: 네.
1: 지구인이란 말을 하잖아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조인성이.
1: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구인이란 말을 하거든요.
2: 지구인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1: 아, 그러니까 그렇네요. 감독이 하는 말이랑 영화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3: 아.
1: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나홍진 감독의 말을 아예 믿지 않거든요.
3: 예.
1: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전혀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2: 사실 그 영화 감독들이 특히나 이제 작가주의, 소위 작가주의 영화라고 하는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주부에서 하는 말은 다 걸러야 돼요.
1: 걸러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2: 어지간하면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1: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작가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 작품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어떤 효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 알지 못해요. 작가를 우리는 좀 끌어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이 질문하셨던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지 않냐. 당연히 미술 이런 건 너무나도 뛰어나고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력에 대한 이야기, 폭력에 대한 서사가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다.
3: 예.
1: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국가가 부재하거나 무능한 자리에서 마을의 사람들이 스스로 무장할 때 그 폭력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3: 그러니까 그 많은 무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니까요. 야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야 그, 묻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거기 그 배경에는 멸공 현수막이 있고요, 간첩신교 표지판이 있고 붉은 띠, 트럭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국가가 주민에게 위임한 폭력의 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70년대 80년대 한국이라는 게 어떠냐, 뭐 민방위 예비군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이름으로 폭력을 마을 단위까지 분산시켜 놨던 것이다. 그리고 그 폭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굉장히 잔인하게 보여준 게 호프의 전반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매우 훌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3: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에 대한 타자에 대한 공포가 여기에서 잘 드러났다라는 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외계인

0: 크리처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중간 정도 짧게 약간 어떤 외계 어떤 아 뭐라 그럴까요? 그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로 닥쳐든 우주적 공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그랬다가 마지막에 이제 외계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서사를 시작하면서 끝내버려요. 이게 이제 호프를 보고 나면 당혹스러워지는 가장 큰 문제인데 섞이지 않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섞이지 않고 병렬적으로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마무리 단계가 없는 겁니다. 시작 시작 시작이에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아,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서사를 만들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아예 이해가 불가능한 거죠.
1: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 작품이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도면은 나홍진 감독은 서사를 관객들에게 하청을 준 거죠.
2: 아, 알아서 니들이 네. 해석해?
1: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만들지 않고 해석을 하청을 줘서 우리가 머리를 쓰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이해를 해야 납득이 되는 이런 현상까지 옮게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2: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어쨌든 뭐 외계인이 나온다라는 거는 모두가 지금 알고 계시니까 근데 외계인이 저 정도면은요 네. 저 항성간 뭐 아니면 저 문화를 넘어서 온다면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1: 그렇죠.
2: 프레데터처럼 네. 뭔가 고도화된 무기를 써야 되는데 이 외계인들은 다 에일리언이에요.
0: 초광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애들인데 예. 정작 싸울 때는 몸빵으로만 싸우죠.
2: 그러니까 에일리언이 몸빵으로 예. 싸우는데 이거는 예. 프레데터가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1: 근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속을 넘는 속도로 왔는데 애들이 싸우는 걸 보면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 자체가 짐승만도 못해요. 그냥 달려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적 생명체의 문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처럼 보이지 않는 싸움 방식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해석이고 상식을 벗어나서 이제 나홍진 뇌를 머리에 넣으면 여기가 뭐 우주라고 얘기, 우리 우주라고 얘기했어? 지구도 아니야. 그러면 외계인이 바로 옆 행성에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빛의 속도로 굳이 올 필요도 없네.
0: 아 그럼 약간 뭐 아시아나 항공 정도의 속도
1: 아시아나 항공 정도 속도가 늘어도 되죠. 일단, 늘어도 되는 거죠.
2: 네. 일단 제가 오랜만에 네. 10분 정도 유튜브 연장 방송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다 얘기를 못 해가지고 네, 네. 라디오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뒷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넘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너 영화평론가 거의 없다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이게 마치 영화 호프처럼 끝내네요.
0: 그래서 중간 이상 갔어.
2: 예, 8월 3일 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고요.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0: 안녕.
3: Yeah.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0: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다녀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물 반 사람 반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정말 엄청난 인파 속에 외국인까지 많아서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하네요. 피곤은 하지만 그만큼 다채로운 추억을 쌓으며 전국 곳곳의 바다를 즐기는 모두의 휴가가 무조건 신나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떠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인파도 없고 주차 걱정도 없이 얼음 가득 채운 컵에 시원한 음료 하나 따르고 예약 필요 없는 우리만의 휴가지를 음악과 함께 이곳에서 함께 꾸며보시죠.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쿨의 맥주와 땅콩 들려드렸습니다. 와, 오늘 너무 더워죠 여러분. 이 더위와 함께 8월 시작하셨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걱정되네요. 정말 여러분들이 걱정될 정도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더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 경기 지역도 낮 기온이 37도를 넘어설 거라는 그런 예보가 있더라고요. 아우, 정말 너무 더운 이번 한 주 벌써 걱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보내고 계시고 또 병원이나 가게들도 휴가 떠나셔서 쉬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주말에 해운대 해수욕장 얘기 들어보니까 인파가 정말 가득했다고 하고, 특히 올해는 외국인들이 머리 찜질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해변인지 외국의 어느 휴양지 해변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이젠 정말 우리나라도 전 세계인들의 휴가지, 휴양지 리스트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휴가철에도 이 뜨거운 도심 한복판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네요. 방송하면서 열심히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 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물론 저는 재밌게 즐기면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아직 휴가 못 가신 분들 이 더위에 열심히 낮에 일하셨으니까 이 저녁만큼은 편안하고 시원하게 잘 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모어의 깊은 밤의 우리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그저 평범하고 소소했던 하지만 뜨거웠던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용유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주아품은 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참여해주신 음주아품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여행 선물도 있죠. 가격은 반인데 감동은 그대로인 고흥 반전 여행. 자, 고흥에 여행 가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득템 여행 상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 또 우리 음접풍 청취자들을 위한 스페셜 문화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극 살롬에, 오스카 와일드의 탄미주의 희곡을 우리 고유의 판소리와 창극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살롬에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열리는 이번 창극 공연, 이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만 신청해 주셔야 하고요. 성함 꼭 적어서 말머리에 창극 혹은 살롬에 이렇게 신청한다고 글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1인당 2매씩 총 5분께 티켓 보내드리니까요. 이 더운 날 공연 보러 가는 거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공연도, 재밌는 공연도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김명숙님께서 인사 주셨네요. 쭝디 안녕하세요. 네, 명숙님 어서 오세요. 윤을현님께서, 종대님 안녕하세요. 저녁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에어컨 종일 틀고 집콕했더니 답답하네요. 잠시 에어컨 전원 오프해봅니다. 감히 창문을 열지 못하고요. 내일은 일정 있는데 벌써부터 걱정돼요. 아이고, 정말 이렇게 더운 날 그래도 집에 있을 수 있으면 너무 다행이긴 한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아, 정말 너무 더워서 걱정됩니다. 물 틈틈이 수분 보충할 수 있게 물 한 병 들고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손풍기도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것도 꽤 도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들 이 더위 건강하게 이겨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김범님께서, 중대님 무더위 잘 견디고 계신가요? 너무 더워. 실내온도 34도라서 에어컨 온했어요. 아이고, 실내온도 34도면 이거는 그 위험한 수치입니다. 예, 이럴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에어컨 트셔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하고 그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같은 바람을 좀 회전시킬 수 있는,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거 같이 켜놓으면 훨씬 더 시원해진다고 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진님께서, 출첵합니다. 현지인은 여름에 해운대 안 가죠? 저도 휴가를 음접풍과 함께하고 있네요. 야, 영진님은 부산 분이시구나. 아, 약간 뭐랄까 되게 멋있다. 저희는 여름에 뭐 해운대 너무 흔해서 안 가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너무 부럽네요.
대체 그럼 부산 분들은 여름 휴가 어디로 가실까? 막 계곡 이런 데 가시는 거 아니야? 산? 계곡? 어쨌든 영진님도 이 더위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박인실님께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책 읽으면서 보내고 있어요. 아유 참 이것도 참 좋은 그 이 여름을 보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3014님께서 오늘 제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해주셨어요. 와 3014님 아유 너무 더운 날 태어나셨네요. 그러면 더위에 좀 강할까?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4922님께서 좀비 많은 분들이 강원도로 휴가 올 때 저희 가족은 서울로 가요. 아이가 동묘 완구거리 가고 싶대요. 좋아하는 축구도 볼 것 같고 또 뭘 하면 좋을까요? 날씨 생각하면 집에 있고 싶어요. 와 네 일단 그 서울로 휴가 보내러 오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서울 이 제가 있는 이 명동 스튜디오가 있는 명동 거리 쪽은 정말 관광객들 뭐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과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넘쳐나서 정말 북적북적 됩니다. 하지만 너무 더우니까 이 관광하실 때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 더위 조심해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뭐 서울 오면 일단 동묘, 경복궁, 뭐 덕수궁 갈 데 많죠. 그리고 서울에 생각보다 맛집이 많아요. 맛집 투어 하시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축구도 너무 좋겠네요. 자, 이 밖에도 이렇게 더운데 박진경님, 강금성님, 이지영님, 박인실님, 이미혜님, 박효진님, 정예호님 등등 많은 분들이 또 빵톡으로 출첵까지 해주셨네요. 모두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추억의 여름 노래 두 곡인데요. 진검다리가 불러준 여름 그리고 건아들의 젊은 미소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저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리는 쭝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김장훈 씨의 대표곡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은 원곡이 따로 있는 노래 두 곡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같은 노래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운명을 맞기도 하죠. 자, 오늘 소개할 두 곡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먼저 들어보실 곡은 1998년 가수 김장훈을 무명 가수에서 일약 인기 가수 반열에 올려놓은 히트곡 나와 같다면입니다. 이 노래는 워낙 김장훈 씨의 노래로 유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김장훈 씨가 오리지널 가수인 것으로 다들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원곡 따로 있습니다. 바로 1995년 신인 가수 박상태 씨가 발표한 곡입니다. 박상태 씨의 곡은 그의 데뷔 앨범 Ladies Man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대로 홍보도 하지 못한 채 묻히고 말았어요. 3년 뒤 김장훈 씨 특유의 절절한 감성으로 다시 부르면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그의 대표곡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들으실 곡은 김장훈 씨의 또 다른 히트곡 오페라입니다. 김장훈 씨가 1999년에 부른 이 곡 역시 그의 개성이 강하게 담겨 있어서 원곡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곡은 문관철 씨가 1987년에 발표한 1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수록된 곡입니다. 문관철 씨는 이 노래를 음반이 나오기 전인 1984년부터 이미 무대에서 즐겨 불렀다고 해요. 그만큼 강한 애착을 가진 노래였죠. 하지만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훗날 김장훈 씨가 다시 부르면서 비로소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럼 김장훈 씨의 목소리로 익숙했던 명곡들을 오늘은 원곡 가수들의 음성으로 한번 감상해 보시죠. 박상태 나와 같다면, 문관철의 오페라.

음악 있는 찬양 풍경 김형중입니다. 아, 김장훈 씨의 히트곡 중에 사실은 원곡이 따로 있던 두 곡, 원곡 가수 버전으로 만나봤습니다. 신동철님께서 오, 원곡으로는 오랜만이네요. 새롭네요. 윤을현님께서는 박상태님 좋아하는 곡인데 원곡 감성 찐 최고. 오페라 원곡도 목소리 진짜 좋네요. 장재희님께서는 중대의 가족분들 모두 찬미예수님, 전 박상태님 곡 더 좋아했어요. 뭔가 순한 청년이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느낌? 김장훈님은 좀 더 성숙된 것 같은 아주 깊었던 사랑. 전 순한 남자 편 크크크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재진님께서는 중대 저희 집 에어컨 없이 잘 견뎌보고 있어요. 저는요 여름에 태어나고 축일도 있어서 여름을 좋아해요. 이열치열 바로 느끼고 있습니다. 와, 재진님이 대단하신 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재진님은 그래도 에어컨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산 같은 게 집하고 같이 붙어 있거나 산 중턱에 뭐 집이 있거나 아니면 중턱까지는 아니더라도 집 뒤에 앞에 산 있으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사실 도심에서는 이런 여름에 에어컨 없이 못 견디거든요, 정말. 네, 어떻게 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네요. 황상현님께서 쫑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휴가라서 청취합니다. 내일 식구들이랑 계곡 1박 2일 놀러갑니다. 와, 아유 너무 좋으시겠네요. 시원하고 행복한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광열님께서 쫑디 형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요즘 너무 바빴어요. 오늘도 제주 SK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하루 앞두고 오픈 트레이닝 행사가 있어서 경기장에 왔어요. 김미지의 선수도 봤어요. 진짜 저 성덕인가 봐요 하시면서 직접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김민재 선수 사진이랑 뭐 저는 지금 광렬님 사연 보고 알았네요. 바이에른 뮌헨하고 우리 K리그 팀이 친선 경기 하나 봐요. 와, 대단하다 진짜. 아유, 너무 재밌겠네요. 부럽습니다 광렬님. 신유진님께서 노래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애기 아빠가 일찍 온다고 해서 신나는데 여름은 너무 좋네요. 사랑의 계절입니다. 기왕 여름 노래 나온 김에 바다도 가고 싶고 바다새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좋네요. 이 분위기 이어서 우리 신유진님이 아주 찰떡같은 선곡으로 신청해주신 바다새 함께 시원하게 들어볼까요?

0: 음자푼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510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쫑디, 어제 제가 언니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요. 밤 9시쯤 귀여운 6살 조카를 재워준 뒤 집에 오려고 호기롭게 침대로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자기 전에 책을 읽는 게 습관이라고 해서 읽어주면 금방 잠들 줄 알았지만 책이 재밌는 건지 조카가 잘 생각을 안 하고 한 권 끝날 때마다 이모 딱 하나 더 하나 더 이러면서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심지어 안 읽었다는 새 책까지 꺼내서 읽어줬는데 조카는 갈수록 초롱초롱해지고 제 눈꺼풀은 실시간으로 무너졌어요. 결국 밤 11시가 가까워지고 너무 졸려서 조카에게 이모가 너무 졸려서 눈이 안 떠져 오늘은 여기까지 읽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조카가 초롱초롱하게
1: 이모 그러면 눈 감고 읽으면 되잖아
0: 이러면서 저를 계속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언니가 방에 들어와서 아직도 안 자냐며 저를 구해줘서 그제야 집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조카에게 휘말린 것 같고 오늘 출근해서 피곤했지만 그래도 같이 동화책 읽은 그 기분 좋은 기분이 한참 남아서 힘낼 수 있었답니다. 스탠딩 에그의 여름밤에 우린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5108님의 신청곡 스탠딩 에그의 여름밤의 우린 듣고 왔습니다. 아유 참 정말 이렇게 귀여운 조카 밤새 읽어주고 싶은데 읽어달라는 책 밤새 읽어줄 수도 있는데 아이를 위해서도 적당히 읽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도 출근해야 되고 근데 정말 행복하죠. 나를 좋아해 준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그 아이는 반대로 아 내가 우리 이모한테 혹은 이모부한테 고모한테 삼촌한테 엄마 아빠한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또 그런 느낌을 받는 아이들이 또 행복하게 잘 자라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른들은 또 그런 아이들한테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감정인 것 같고 아이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아마 본능대로 하는 건데 얼마나 큰 사랑을 주는 건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아, 조카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둘만의 둘만의 추억들 행복한 기억들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러자. 그러면 아, 이모랑 얘기하고 싶어 이러면서 아, 살짝 좀그 삐진 포인트가 되긴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면 저도 조카와 대화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벌써 됐네요. 김범님께서 김경호님의 비정 듣고 싶어요. 힘들고 마음 아플 때 들었어요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봄님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날이 더워서 그냥 다운되는 거 그런 거이길 바랄게요. 자, 신청해주신 노래 1부 끝곡으로 틀어드릴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의 비정. 자, 오늘 2부 음악과 함께 시간여행 떠나는 차토포 뮤직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

0: 구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전경철님은 20년 넘게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돌봐온 60대 싱글 대디입니다. 아들 재원 씨는 27살이지만 사회성 연령은 2.3세에 불과한데요. 전경철님은 아들에게 피터팬이란 별명을 붙여주며 세심하게 돌봤고, 지치는 줄 모르고 지냈지만 알게 모르게 몸에는 큰 피로가 쌓이고 있었나 봐요. 전경철님은 지난해 4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의사로부터 약 6개월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아빠는 홀로 남겨질 아들 재원씨의 거처를 찾으려 고단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1000곳이 넘는 보호시설에 연락했지만 상담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어렵게 들어간 시설에선 재원씨가 돌발적인 공격성만 보이면 곧바로 입소 불가를 통보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말했던 6개월은 속절없이 지나버렸는데요. 절망 끝에 선 전경철님은 지난해 11월 허탈한 마음으로 글쓰기 플랫폼에 이 모든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기적같은 일을 만들었는데요. 글을 읽은 독자 후원 성금이 약 8천만 원이나 모였고요. 올해 3월엔 방송에도 소개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경철님이 인터넷에 쓴 글을 모아 출간된 책 안녕 피터팬은 현재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는데요. 전경철님은 책 인쇄 수익금 전액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장애인들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24시간 돌봄 공동체인 피터팬 네버랜드 조성이 전경철님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저는 아빠 전경철님이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아들과 오래오래 더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또 하나의 소망을 더해보고 싶네요. 힘내시길 응원드립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마이클 잭슨이 불러준 Heal the World였습니다. 자,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키워온 전경철님의 이야기. 아, 이제 전경철님 베스트셀러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려야겠죠? 편의신 책 안녕 피터팬이 출판계에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전경철님과 아들의 사연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것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아, 우리가 미처 평소에 잘 마음을 쓰지 못했던 발달장애인 가족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이 전경철님의 글이 마련해 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책이 베스트셀러도 되고 방송에도 또 소개되면서 너무 다행인 게 아들 재원 씨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죠. 이제 한시름은 놨는데 이제 진짜 신경 써야 될 거는 전경철 씨의 건강인 것 같아요. 작년 4월에 6개월 시한부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벌써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책도 쓰시고 출판 사인회도 다니시고 방송 출연까지 하시고 그렇게 지내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서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그 두 분을 응원해주는 이 세상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이 전경철 씨 몸에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두 분 모두. 박진경님께서 아 TV에서 봤어요. 건강을 되찾으셔야 할 텐데 이렇게 또 응원 보내주셨네요. 양수정님께서 더위에 지쳐서 퇴근하자마자 아파트 헬스장으로 달려왔는데 여기가 낙원입니다. 추울 정도로 시원하네요. 아이 그러니까 더울 땐 진짜 시원한 헬스장에서 땀도 좀 흘려주고 시원하게 샤워도 하고 그러고 나면 이 더위를 조금은 잊을 수 있죠. 개운하고 건강에도 좋고요. 2214님께서 저는 올여름 낮에 에어컨 가동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방법은 해가 드는 쪽 창은 닫고 반대편 창을 30cm쯤 열고 선풍기를 틀고 조금 지나면 추워서 반바지를 못 입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란다 창을 열면 더운 공기가 유입돼서 몹시 덥습니다. 이일사님 어디 사는 곳이 어디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법은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절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감히 얘기하건대 아, 이 방법 도저히 안 통하는 지금 더위입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도 진짜 이일사님은 이런 곳에 살고 계셔서 아유 참. 4922님께서 제가 아까 조카가 저하고는 몸으로만 놀고 대화하는 건 이모랑 한다고 제가 섭섭하다고 그랬더니 4922님께서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이모부 고모부는 몸으로 놀아주고 지갑만 열면 돼요. 크크크크. 지갑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은 너무 아이에게 이 돈에 대해서 너무 그 옛날 마인드인가? 어쨌든 저는 제 욕심은 돈보다는 이 어른들의 사랑을 더 좋아하고 찾는 그런 아이로 만들고 싶네요. 그게 제 욕심입니다. 정영화님께서 전 올해 5월 지공녀가 됐는데 지하철 공짜 내일 오전 친구들과 골프 치러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아가요. 미친 것 같아요. 하지만 잔디가 있어서 생각보다 덥진 않지만 열사병 안 걸리고 무사히 돌아와서 신고할게요. 와 진짜 조심하세요.
정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위 먹기 딱 좋은 이 스케줄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무리 그 숲속에서 잔디 위에서 이 공놀이를 한다고 해도 이 더위는 걱정됩니다. 영화님 진짜 조심하시고 수분 보충 틈틈이 많이 하시고, 그리고 왜 그 골프 치러 갔을 때 비 오면 우산 쓰잖아요. 그 우산을 내일은 양산으로 꼭 쓰고 다니세요. 그렇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 더위에 운동하러 가신다는 분들 얘기 들으면 너무 걱정돼요. 자, 오늘 월요일 2부 차트 없고 뮤직고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또 어떤 노래를 함께 즐기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볼게요.

폭염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음악에 실으면서 그때 그 시절을 향해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차트 업고 뮤직 고! 매주 월요일 2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종 가요 그리고 팝 차트를 소개하는 시간 차트 업고 뮤직 고! 자, 오늘은 1998년 11월 셋째 주 뮤직박스 차트 탑 10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뮤직박스 차트는 1982년부터 뮤직박스 출판사가 주간 단위로 발표했던 음악 순인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스트리밍이나 온라인 차트가 없던 시절이었죠. 음악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은 라디오와 TV 그리고 동네 레코드샵이었는데 이 뮤직박스 차트는 매주 전국 8천여 개 레코드샵을 통해 배포가 됐습니다. 음반과 테이프 판매량 70%, 방송 횟수 30%를 기준으로 순위를 집계했어요. 특히 1990년대 후반은 IMF 외환 위기로 사회 전체가 힘든 시기를 보내던 때였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음악으로 많은 위로와 즐거움을 얻었죠. 자, 그 시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들 1998년 11월 셋째 주 뮤직박스 차트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10위부터 만나봅니다. 10위입니다. 핑클의 루비. 1998년 데뷔한 4인조 걸그룹 핑클의 첫 정규앨범 수록곡이죠. 타이틀곡 블루레인과 함께 사랑받은 곡인데 풋풋한 소녀의 이미지와 서정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지면서 당시 10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9위입니다.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 변화무쌍한 음악 스타일을 보여주던 엄정화 씨의 또 다른 매력을 담은 노래죠. 발라드와 댄스 음악을 자유롭게 오가며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던 그녀의 음악적 성장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자, 이 두 곡 중 9위를 차지한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 함께 듣고 갈까요?

음악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차트워커 뮤직 고. 자, 오늘은 1998년 11월에 사랑받았던 음악 베스트 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금성님께서 숨은 그림 찾기 애창곡, 이주호님께서는 늦은 주차갑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이제 8위부터 또 만나봐야죠. 8위입니다. 김종서의 감성 발라드 러브송. 애절한 보컬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인데요. 발표 당시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명곡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7위는요, H.O.T의 빛.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던 대표적인 노래죠.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의 환희를, 환희의 송가를 샘플링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H.O.T는 이 곡을 통해 단순한 아이돌 그룹을 넘어 세대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이제 6위입니다. 여성 3인조 그룹 에코의 마지막 사랑. 이 집에서 행복한 날을 히트시킨 에코가 여세를 몰아 발표했던 3집 타이틀곡이죠. 화려한 기교보다 떠나간 사람을 붙잡고 싶은 절절한 마음에 집중한 그런 곡입니다. 이미 끝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심정을 담담하면서도 애절하게 표현한 곡이죠. 이 곡의 매력은 그 마지막 사랑이라는 제목이 주는 역설에 있습니다. 사랑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랑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별 노래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중 두 곡 함께 들어보죠. 8위를 차지한 김종서의 러브송, 6위를 차지한 에코의 마지막 사랑.

4922님께서 설거지 하려다 못하고 앉아서 갬성에 젖고 있어요. 아 흑. 박진경님께서 김종서 이런 애절한 락발라드 너무 좋다. 근데 쫑디 오늘 노래 안 불러주시는 겁니까? 라고. 네. 참 창피하게도 지금까지 제가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한 노래가 안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그런 곡이 나올지 저도 기대하고 있는 중. 월요일 저녁에 떠나는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고. 오늘은 1998년 11월로 날아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음악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5위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올

사랑해. 잭스키스의 커플. 강렬한 퍼포먼스 중심이었던 잭스키스가 보여준 또 다른 매력의 댄스 발라드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수줍게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청춘의 노래였습니다. 당시 10대 팬들에게는 아 나도 이런 사랑하고 싶다 이런 설렘을, 20대 이상 청취자들에게는 풋풋한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 노래였습니다. 흡사 웸의 Last Christmas를 연상시키는 이 곡은 잭스키스의 대표곡 중 하나가 됐습니다. 자, 4위입니다. 김동률의 노래죠. 배려. 특유의 깊이 있는 멜로디와 진솔한 감성이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김동률 씨의 노래에는 늘 사랑이 등장하지만 배려가 말하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 곡에서 사랑은 붙잡는 것도 소유하는 것도 아닌, 상대가 떠나야 한다면 그 마음까지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곡 안 들어볼 수 없네요. 5위를 차지한 잭스키스의 커플, 4위를 차지한 김동률의 배려.

이재진님께서 네 배려 오랜만에 들었는데 역시 가사 더 집중해서 들었어요. 좋아요. 신유진님께서 그 시절 그 겨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정말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가득가득해서 즐거웠는데 딱 들으면 아

하는 개성적인 목소리들도 너무 그리운 시절입니다. 양수정님께서 배려, 이 노래 진짜 많이 울었는데. 이주은님께서는 노래가 다 옛날 노래가 계속 나와 좋네요. 20대 때 생각나요. 강금성님께서 군대 포상에서 하도 불러서 외웠어요. 잭스키스 노래. 자, 월요일 저녁에 음악 차트 시간이 차트워커 뮤직고. 오늘은 1998년 가을로 날아가 뮤직박스 차트 탑10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위 만날 차례입니다. 아우, 3위입니다.

0: 속에 찾아와 제자되던 너.
1: 조성모의 데뷔 히트곡이죠. To Heaven. 당시에는 보기 드물었던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와 애절한 멜로디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신인 가수였던 조성모를 단숨에 스타로 만든 곡이자 1990년대 후반 발라드 열풍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자, 2위입니다. 리아의 그 노래 흐라.

같아서. 리아의 눈물. 강렬한 보컬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았던 리아 씨의 대표곡이죠. 리아 본인이 겪은 이별의 아픔을 바탕으로 만든 록 발라드입니다. 리아의 허스키하면서도 폭발적인 음색은 당시 여성 발라드 가수들과 뚜렷한 차별점을 만들었었죠. 감정을 예쁘게 포장하기보다 그대로 토해내는 창법은 많은 청춘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 이 두 곡도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조성모의 투 헤븐, 리아의 눈물.

생겼어요. 사랑에 빠진 순간에 들뜬 마음을 담은 밝은 러브송이죠. 거창한 사랑의 서사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이 달라 보이는 순간을 표현합니다. 터보 특유의 경쾌한 리듬과 김종국의 감미로운 보컬이 어우러진 곡인데 당시 뮤직박스뿐 아니라 지상파 가요 차트도 모두 석권했습니다. 자, 그 1위 곡 터보의 애인이 생겼어요.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내일은 김광현 편집장님 함께하는 우리 노래 전시회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에 뵐게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 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어렸어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0: 추천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주말은 다 잘들 보내시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의 15개 교구가 손님 맞을 준비로 아주 분주하죠. 이처럼 청년들을 향한 희망의 축제가 준비되고 있는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청년들은 어떤 시간을 지내고 있을까요?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걸 내려놓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평범한 미래조차 쉽게 꿈꾸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가 아니라 용기를 선택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희망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활기찬 오솔길 산책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최지혜의 노래 용기를 내어라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오후 8시 CPBC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WYD 공식 주제가가 공개된다고 하네요. 제목은 서울세계 청년대회 주제 성구와 같은 콤피디떼 에고 비치 문둠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말씀은 이번 대회를 관통하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곡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27년 세계 청년 대회는 서울 세계 청년 대회는 5일간의 교구 대회를 시작으로 개막 미사와 함께 6일간의 본 대회 여정이 이어진다고 해요. 개막 미사는 꼭 1년 후 오늘 8월 3일입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순간 중에 하나는 아마 누군지 아시죠? 네. 레오 14세 교황님과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교황님께서 즉위하신 이후 첫 방한이자 또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한반도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본다면 북한의 청년들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도 가져보는데요. 언젠가는 북한의 청년들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느님 안에서 서로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 희망을 담아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준비는 바로 기도겠죠. 서울 WYD 성공 개최를 위한 묵지기도 10억단 봉헌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실 텐데요. 아직도 우리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7일 기준으로 5억 1797단만 7만 단이 봉헌됐다고 합니다. 네, 5억이에요. 5억. 10만 단을 해야 되는데 목표의 절반을 조금 넘어섰지만 더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저도 좀 기도를 더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평화방송의 엘리베이터 타러 가기 전에 거기에 구슬이 있거든요. 나무로 된 구슬을 이렇게 거기다가 넣으면 한 단씩 한 단씩 더해지는 건데요. 제가 좀 더 분발을 저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오석일 가족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함께 나눠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이 네, 사연이 올라와 있네요. 다들 너무 더워서 다들 어디 시원한 데로 어디로 다 피서 가셨나 했더니 이렇게 또 열심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유채칠리아님, 네, 어서 오세요. 예, 폭염이 지속되는데 하느님께서 보일러를 너무 세게 트신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네, 유유 하고 찍어주셨는데 아, 웃기는 말이네요. 아, 보일러 너무 세게 트셨어요. 정말. 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막 펄펄 끓는 과마속 같습니다. 유럽 쪽도 엄청나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온열 환자가 생기고 목숨을 잃은 분들이 또 몇 명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그 소식 듣고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나 했거든요. 예, 정말 무탈하고 건강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모두들. 예, 튕겨벨님. 날씨가 압력솥에 김을 빼는 곳에 갇혀있는 듯 숨이 막힙니다. 모두 모두 탈 없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진짜 그 표현이 아주 구체적이네요. 압력솥 김 빼는 곳에 갇혀있다. 정말 그렇죠? 햇빛 쨍쨍 나고 지금 공기가 숨을 못 쉬게 될 만큼 정말 뜨거워요. 밖에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나오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선풍기나 아니면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좀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하대사님, 무더위가 징하구만요. 맞아요. 징해요. 징해. 방송국에는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주말에 제속 프란치스코 회에서 포르치온쿨라 전대사 축제에 참여해서 전대사 은총 받았네요. 아유, 이 더운 여름에 또 프란치스코 회에서 또 전대사까지 또 받으러 가셨었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또 뜨거운 날만큼 또 열심히 기도도 하셨을 테니 은총 또 쏟아졌겠죠? 예, 저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위야 가라 하지만 갈 때가 되면 가겠죠? 땀 뻑뻑 흘리면서 어제는 저희 수녀원에는 수녀님들 전부 본원에서는 월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녀원 성당을 좀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주셔서 예, 거기서 하루 종일 좀 앉았더니 와, 시원을 한데 냉방병이 걸렸는지 조금 목이 잠기고 그랬어요.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스프링스 노래입니다. 마르지 않는 물.

스프링스가 부른 마르지 않는 물 듣고 왔습니다. 예, 유채질리아님께서 네, 세계 청년대회와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유, 세계 청년들 우리나라만 아니고 곳곳에서 정말 방황도 하지만 주님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요. 저희 수녀원도 뭐 거의 40몇 개국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목하시는 수녀님들이 청년들 사목을 또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 서울 WYD 너무나 오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정말 좋은 시간 되고 우리나라를 잘 알아가는 또 우리 문화를 또 조금이라도 깊혀가는 그러면서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69 하나님, 세상 일에 쫓겨서 WYD의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육체적 장애로 인해서 WYD를 접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도 소식을 전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일부의 축제가 아닌 모든 청년의 축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WYD 주제곡이 발표된다고 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셨네요. 말씀하신 거 참 좋은 뜻입니다. 육체적 장애로 인해서 WID 아마도 여러 교구에서 이렇게 장애인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WID 청년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거예요.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만 모든 교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뭐 물적, 영적 도움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튕겨벨님께서 네, 엊그제 언니랑 통화하다가 평화신문에 세계청년대회 주보성인이 실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요일 기도밥상에서 들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반 식구들과 주변 지인들께 신문을 주겠다고 미리 약속한 신문을 가지러 내일 명동 다녀온다고 하네요. 76세 나이가 무색한 언니의 열정에 감탄합니다. 아유, 100세 세대에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 76 뭐 괜찮습니다. 열심히 건강만 하다면 뭐 열심히 다니시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 되죠. 네, 밥상, 기도밥상에서 지금 현재 수요일마다 주보성인 지금 우리가 듣고 있죠. 네, 내일 모레도 또 네,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영희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 꼬물이에요. 너무 귀엽죠? 수녀님, 이런 꼬물이들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요. 어쩌면 좋아요. 이 꼬물이 네 마리가 지금 누워있네요. 너무 더워서 이렇게 누워있나요? 사진 찍으려고 눕혔나요? 아유, 정말 이 꼬물이들 너무 귀여운데 어디로 보내나요? 제 생각에는 어미 때문에 한 마리는 남겨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어려운가요? 아무튼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그렇게 강아지들을 사랑하죠. 너무너무 그래서 그런 뭐 유튜브 같은 걸 가끔 어쩌다 보다 보면 저도 제 마음 안에서 전 동물을 그렇게 해서 엄청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정말 이쁘고 그런 교감이 정말 자식 같겠다 하는 생각도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푸른 하늘 사무엘님, 본당 청년들이 캠프를 간다기에 이야기를 드려봤지만 제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질 못하는 신부님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명동에 가서 평화방송의 귀한 발전을 위한 인터뷰도 하면서 보냈어요. 제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운전을 해야 돼서 답장은 못하겠지만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아, 번당 청년들 캠프 꼭 가고 싶죠. 어, 근데 어구 왜 못 가게 하시죠? 무슨 이유일까요? 아마도 뭐 선입견, 인간이라는 게 참 아무리 사제라도 선입견이 좀 있는 거겠죠. 저번에 뭐 다른 종교 그 파로 잠깐 갈까 하는 마음도 있으셔가지고 갈팡질팡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생각이 좀 마음에 많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게 뭐라고 표현 못하겠어요. 그냥 부질러 버리세요. 신부님은 신부님이고 나는 나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무엘이다. 이렇게 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못 가도 나름대로 또 내가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님께 찬미드리고 감사드리면서 또 이 더운 날 좀 며칠이라도 조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모님과 함께 어딜 가시던지 그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예, 운전 또 무사히 잘 하고 또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권 야구보님께서 예, 8월 9일에 가톨릭 문화 박람회가 서울 덕수궁에서 있는데요. 일정이 잘 마무리되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야, 8월 9일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일요일이네요. 덕수궁 박람회, 가톨릭 문화 박람회. 와, 볼만하겠고 한번 다들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정 뭐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한다고 하면 준비서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잘 하세요. 그러니 뭐 실패는 없습니다. 잘하리라 믿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이경자 자매님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개봉동에 살고 있고요. 제가 주방 쪽 일을 오래 한 사람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큰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서 제 자식처럼 아끼고 소중했던 물건들을 잃어버린 그런 큰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거를 갖다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잡을 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꼭 좀 찾았으면 좋겠고, 이런 사건이 지금 벌써 네 번째인데요. 아직까지도 너무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범인도 꼭 잡을 수 있게 마음 모아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경자 자매님. 아유, 한 번도 아니고 네 차례나 어떻게 밤손님 도둑이 들었다니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힘드셨겠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저까지도 막 불안해지고 왜 그런지 걱정되네요.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집에서조차 마음 놓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게 정말 우리나라 치안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벌써 네 번째 이게 웬일일까요?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외지간하면 우리가 다 모든 범인들을 정말 잘 잡아내는데 거기에 뭐 어떤 CCTV나 뭐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경찰들이 왜못 잡을까요? 네 차례. 이거 좀 이상합니다. 예. 전좀 신뢰심이 떨어지려고 하네요. 더구나 자식처럼 아끼던 이런 물건들, 아마 소중하겠고, 값어치도 좀 나가는 물건이니까 훔쳐갔겠죠? 아이고, 참,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허전하실까요? 아마도 그 물건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추억과 시간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정말 더 속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찾을 길이 없다? 이렇게 정말 답답함. 와, 이거 좀잘 아시는 어떤 분, 어떤 손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깜쪽같이. 제 생각입니다만. 언제 다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더 불안하네요. 정말 어떤 장치를 정말 잘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경찰에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네 차례나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죠. 네. 이 모든 마음을 혼자 정말 견디고 계실 이경자 자매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그러나 혼자가 아니죠.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이 방송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경자 자매님 위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시고 보호자이신 하느님,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경자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로 마음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자매의 마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살펴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평화를 내려주소서. 잃어버린 것들로 인한 슬픔과 답답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다시 일상에 평온한 안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주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청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하는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경자 자매님, 힘내시고요.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들어보고 싶네요. 서영은의 노래입니다. 혼자가 아닌 나.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은정도 베풀어 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응원의 문자들이 또 도착을 했네요. 이기영님, 하하대사님께서 네, 이경자 자매님의 불안한 마음 잘 이겨내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네, 우리 이경자 자매님 이렇게 다들 마음 모아서 걱정하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전국적으로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께서는 가는 길을 잠깐 멈추고 남겨요. 오늘 기도를 청하신 자매님의 마음과 제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랄 뿐입니다. 또한 저도 수녀님처럼 수녀님의 말씀처럼 부질러 버리고 싶은데 워낙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아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인간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뭐 때로는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해도 그건 뭐 주님이 나를 엄청나게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부자가 아닙니까? 나는 부자다. 누구?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최고이죠. 네, 더 바라.

밖에 없습니다. 네. 튕겨벨링 그리고 7855님 작은 것을 잃어도 속상한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으셨으니 그 마음 헤아려 봅니다. 힘내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맞아요. 우리가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도 못 찾아가지고 헤매면서 막 찾잖아요. 근데 정말 소중한 거를 잃어버리셨으니 아이고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냥 마음을 비우셔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저는 의문이 정말 생기는 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뭐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의 그런 소행인지 모르지만 꼭 네, 경찰에 다시 한번 이걸 의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069 하나님, 수녀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좀 도둑이 아닌 아는 사람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찰 분들께서 어련히 알아서 찾아주시겠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어느 순간에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사건이 더 크게 번지지 않고 여기서 끝날 수 있도록 마음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뭐 너무 커지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길까 봐 좀 걱정이 되니까 좀 그런 것도 미리 예비하는 상태 그런 거가 중요하겠죠. 네, 다들 뭐 요즘엔 그런 모르겠습니다. 도둑이 막 들었다. 옛날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도 그렇군요. 예, 아무튼 다들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길게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젊은이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사랑과 자비 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 안에서 저희는 희망을 찾고 오늘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소서. 취업과 미래에 대한 걱정, 관계의 어려움과 삶의 무게 속에서 꿈을 내려놓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평화를 주시는 주님,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이 땅 한반도에 화해와 일치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미움과 갈등을 넘어 형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만나 평화의 기도를 바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소서. 다가오는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축복하시어 전 세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믿음 안에서 서로를 만나고 희망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모든 준비의 순간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걷게 하소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두려움보다 용기를,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정상현의 자 일어나가자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백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769 하나님께서 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하세요. 최길남 베드로님. 네, 오랜만인 것 같죠? 예, 얼마나 더워요 다들.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정말 수분을 충분히 취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 물도 많이 드시고요. 너무 밖에서 오랜 시간 장시간 뭐 걷는다고 뭐 걷는 게 좋다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너무 많이 걸어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늘에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잠시 조금 걷고 다들 그러시길 바라고요. 예,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예, 얼른 집에들 가셔서 예, 잘 쉬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오솔길 단상.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남은 1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며 지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잘 환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 인간 본성 안에 담긴 아름다움을 기쁘게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온 국민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 언어를 가진 젊은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돕고 외국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한국의 예법을 알려주는 등 여러 면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고 계신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예, 전 세계 청년들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준비는 화려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사랑과 환대의 마음을 키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환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먼저 인사를 건네고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보여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하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네,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내미는 환대의 손길이 아닐까 하네요. 우리 오솔길 가족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손님맞이 정말 준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GUY가 부르는 내 찬양 받으소서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8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뭍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기 시작했지만 두려운 마음이 들어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삶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잔잔하다가도 예기치 않은 위기와 시련이 몰아치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우리를 깊은 심연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신심 깊은 천주교 신자였던 소설가 박완서, 정혜 엘리사벳 작가는 오늘 마태오 14장의 복음 구절을 두고 이 고해에서 익사하지 않은 까닭이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의 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이 고해바다라는 것은

0: 최소한의 인간다움이나마 유지한 채 거의 피안을 바라보게 되었음은 아슬아슬한 고비마다 손을 내밀어준 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 나의 가장 값진 신앙체험이다. 박완서 작가의 말씀처럼 삶이라는 고통의 바다, 이 고해에서 익사하지 않은 까닭은 삶의 아슬아슬한 고비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함께 기억해 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1: 연중제 18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창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가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심코 나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 생각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구나.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다를 뿐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어쩌면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위대한 쇼맨 OST 케알라 세틀의 This Is Me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는 것 같아요. 뭐 흔히 우리가 가장 많이 쉽게 이야기하는 MBTI만 해도 16가지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즘에는 더 늘어서 64개의 성향으로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INFP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때로는 되게 사회 부적응자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그런 MBTI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만 세상이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성향 하나하나를 읽다 보면 가끔은 내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적혀있는 게 다른 성향의 특징으로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아 이게 원래 당연한 건가? 나는 굉장히 이게 너무나 못마땅한데 그 글만 읽어도 가끔 약간 화가 날 때가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아 그게 다 세상 안에 그게 정상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는 게 어떤 그런 성격 유형 검사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나를 건들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것도 그리스도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엄청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바오로사도의 서관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모두 다른 지체고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참 많죠. 이해되지 않은 말 한마디, 기분이 상했던 행동 하나 때문에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이 이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쪽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너무 많은 마음을 쓰며 살아가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8월 3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엠블랙의 Why?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8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책에는 유명 브랜드와 커피 전문점이 협업해서 만든 한정판 텀블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는 매일 들고 다니면서 정말 아껴 썼는데요. 최근 1-2년 사이엔 집에 뒀는지 회사에 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아무튼 둘 중 한 곳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7월에 입사하신 분이 제 것과 똑같은 그 텀블러를 들고 다니신 거를 봤습니다. 순간 기분이 이상하게 싸해지면서 집에 가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저기 샅샅이 찾아보고 어머니께도 여쭤봤는데 집에서 본 적 없다고 하시고, 저는 원래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 성격이라 어디 가져가서 잃어버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눈 딱 감고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쓸 만큼 썼다 생각하고 새 텀블러를 사야 할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한정판 텀블러를 다른 직원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사연자님과 달리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실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그냥 포기해야 하는 편이 많아요. 우산의 경우가 가장 곤혹스러운데 마음에 드는 우산을 사고 싶어도 금방 잃어버리곤 해서 이거 참 좀 그렇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조금 울적하니까 조금 이렇게 예쁜 우산을 쓰고 나가면 기분이 좀 좋아서 그런 우산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또 금세 없어져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인데요. 근데 잃어버린 물건과 똑같은 것을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구나 한정판이고 사연자님께서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시라고 했으니까 혹시 저게 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한 번은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지 않고 계속 마주치게 되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의심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그 전에 내 마음이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내 물건일 거라고 단정한 채 물어보면 말은 조심스럽게 하더라도 상대를 의심하는 마음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정말 내 텀블러일 수도 있고 우연히 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는 거죠. 내 것이라면 돌려받으면 되고 아니라면 의심을 거두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7월에 입사하신 분이니까 뭐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가져가고 이런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이 여기 있던 걸 쓰셨던 거라면 약간 공용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쓰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너무나 그 사람을 약간 범인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어떤 저도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구하셨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가볍게 물어보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대답을 먼저 듣고서 혹시 회사에서 주었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사용했던 흔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자유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답을 듣더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의심을 사실로 만들지 않고 그렇다고 마음속에 오래 묻어두지 않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그 텀블러가 내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마음에 두고 동료에게 언제 구한 것인지 가볍게 물어보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심은 당연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의심만으로 누군가를 계속 판단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매일 지옥을 오가는 어떤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내 마음도 상대방의 관계도 지키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바다의 Find the Way.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2862님, 꽃다발을 사야 할 일이 생겨서 꽃집에 갔는데 요즘 꽃다발 왜 이렇게 비싼가요? 제가 소위 말하는 감성 꽃집에 가서 그랬던 걸까요? 사기당한 기분이 듭니다. 네, 요즘 꽃이 엄청 비싸죠. 꽃만 비싼 건 아니지만 정말 비쌉니다. 근데 제 주변에 꽃집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꽃의 문제는 꽃집을 한다고 해서 꽃을 도매가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는 것과 꽃집 하는 분들이 사시는 거랑 가격 차이가, 그 도매업장에 가서 사는 게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엄청 싸지 않게 사오는 게 문제고,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수익을 내려면 꽃값이 엄청 비싸지고, 또 꽃은 시가다 보니까 비쌀 때가 있고 쌓일 때가 좀 있더라고요. 또 그것과는 반대로 지하철에서 꽃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나올 때마다 보면 가끔은 굉장히 싸게 파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정말 예쁜 꽃의 모양이, 꽃다발의 모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방식으로 또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꽃이라는 게 너무나 소중하긴 하지만 아 이런 일도 있구나 라는 것도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런 일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593님, 엄마 환갑 생신 선물로 서프라이즈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근데 엄마 생신은 10월이에요. 교환권을 받았는데 기한이 15일이래요. 마음이 너무 앞섰나 봐요. 신부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선물을 미리 드리는 게 감동이 덜하지는 않을까요? 저라면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한 가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일단은 이게 환불이 된다면 환불을 하고 나서 조금 가까운 시기에 다시 가서 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방이라는 게 뭐 그냥 드려도 되는데 명품 가방은 좀 많이 비싸니까. 또 반대로 명품 가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두 가지 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니 평소에 성향이 어떠신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자기 성향이 확고하신 분이라면 저는 환불이 가능하면 우선 환불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어떤 그때쯤 돼서 다시 사서 환불이, 그 교환이 가능한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 같고요. 어머니께서 평소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 안 쓰시는 건데 내가 선물해 드린다면 지금 그것을 나중에 선물해 주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4024님, 회사의 사장님 따님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팀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팀장이네요? 백두혈통이 우리 팀에 오다니. 매일 늦잠을 주무셔서 제가 모닝콜을 합니다. 9시 반에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게 아닐까요? 손담비 미쳤어 듣고 싶어요. 네, 회사의 사장님, 따님이 같은 팀으로 입사하셨군요. 제 주변에서도 F&B 쪽에서 일했던 친구가 있는데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약간 회사의 사장님 따님이 운영하는 약간 놀이터 같은 개념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사회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참 어려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9시 반 백두혈통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속히 그분께서 빨리 더 승진하셔서 다른 팀으로 가시길 기원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손담비의 미쳤어.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에 새길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의 양식. 내 마음의 지표가 되는 주님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든든한 양식이 될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미국의 가톨릭 사제 선교 공동체인 파울리스 파더스 소속 리키 마날로 신부의 Transfiguration, 우리말로 거룩한 변모 듣고 왔습니다. 영혼의 양식 이번 주에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오복음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8월 6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주기를 복음 한 구절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얘졌습니다. 이어서 구름 속에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뽑은 구절이 그 찬란한 빛보다도 바로 그 다음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쓰러진 제자들에게 직접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다시 오늘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따뜻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리비아 옹의 Close to You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90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배달 판매를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된 신생업체입니다. 아시다시피 배달 앱에서는 별점과 리뷰가 정말 중요하다 보니 저희도 나름대로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뷰를 남겨주시면 서비스나 사이드 메뉴를 챙겨드리는 식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먹튀 고객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리뷰를 남기겠다고 하고 서비스만 받아가시고 정작 리뷰는 올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매출 대비 손해가 쌓이다 보니 아내는 이제 그만 이벤트를 접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막상 그만두려니 고민이 되는 게 분명 약속대로 성실하게 리뷰를 남겨주시는 좋은 고객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이벤트를 아예 없애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하자니 먹튀 고객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요. 작은 가게라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이는데 리뷰 이벤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가게 별점 관리를 위해 서비스를 챙겨주는 리뷰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이른바 먹튀 고객이 많아 리뷰 이벤트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본당에서도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 신청한 사람이 모두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식사를 준비하거나 무언가를 주문할 때에는 힘이 빠지기는 하지만

0: 몇 퍼센트 정도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는데요. 장사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리뷰를 쓰겠다고 한 모든 사람이 실제로 리뷰를 남겨주지는 않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보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하지만 장사가 아니라 사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을 사람의 양심에 관한 문제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일정한 로스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명에게 서비스를 드렸는데 그 가운데 6명이 리뷰를 남겼다면 리뷰를 남기지 않은 네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 6개의 리뷰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 전체 비용이 우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리뷰가 실제 주문과 매출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계산해 보는 거죠. 물론 그래도 마음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리뷰를 남기지 않은 고객을 한 사람씩 확인하다 보면 약속을 어긴 사람이 계속 마음에 남게 되겠죠. 개별 고객을 확인하기보다 한 달 전체의 작성률만 살펴보고 그 비율을 처음부터 예상 가능한 손실로 정해두는 것도 마음을 덜 소모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도 부담이 크다면 서비스의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고도 이익이 된다면 이벤트를 계속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비스를 줄이거나 이벤트를 그만두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숫자로는 조금 이익이 되더라도 리뷰를 남기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이 배신감이 너무 많이 쌓인다면 그건 역시 사장님이 감당하고 있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까지 포함해서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지난 한 달 동안 이벤트에 사용한 전체 비용과 실제로 작성된 리뷰의 수를 계산해서 리뷰 한 개를 얻는데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기입니다. 루카복음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계산을 하지 않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리뷰에 따른 이익을 생각한 것이라면 경영적인 계산을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정말로 이 장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행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리미와 감자의 홍콩 반점 듣고 올게요.
1: 여보세요?
2: 세세.
1: 홍콩 반점이죠?
2: 여기가 홍콩 반점.
1: 여기 풍림 1차 908호인데요.
2: 풍림 1차 608호?
1: 풍림 1차 908호요.
2: 몇 동이에요? 몇 동? 몇 동이에요?
1: 동 하나예요.
2: 그러니까 몇 동이냐고요?
1: 동 하나예요.
2: 에이, 1동.
1: 908호.
2: 908호.
1: 아저씨 단무지가 안 와서요.
2: 단무지.
1: 젓가락도 안 왔는데.
2: 젓가락.
1: 나무 젓가락.
2: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쳐먹어.
1: 우리 집에 젓가락 없는데.
2: 젓가락 없는 집구석이 어딨어.
1: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2: 말이 되는 소리를 내야지.
1: 그럼 짜장면 환불 안 돼요?
2: 환불되는 짜장이 어딨어.
1: 왜?

0: 돼?
1: 왜 끊어요?
0: 너 안 끊었어?
1: 왜 환불이 안 돼요?
0: 짜장은 환불이 안 돼.
1: 환불 안 되는 게 어딨어요?
0: 짜장은 환불이 안 돼.
1: 너 지금 나한테 짜증내니?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울랄라 세션 아이유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가 어느덧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전 세계의 청년들, 각 교구로 파견돼서 교구 대회를 치른 후에 서울로 다시 모이게 되겠죠. 조직위는 내년에 수십만 명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치르는 첫 번째 대회인 만큼 신경 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걱정과 우려도 있지만요. 용기를 내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용기를 내어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WID D-365 특

17이다의 용기를 내어라로 8월 3일 월요일이죠. 그대에게 평화를 WID D-365 특집 서울에서 만나요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 우리나라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WID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도 광화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집결했다가 또 미사가 끝나자마자 깨끗하게 치워서 사라졌던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랑은 달리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어떤 모습일지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함께 얘기 나누실 수 있어요. 샵 1053, 우물정 1053. 유료 100원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쪽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7598님이 제가 계속 여쭤봤잖아요. WID 홈스테이 신청하셨어요? 이러면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말씀드렸었는데,

7598님이 대전교구 산속이고요. 저는 또 무교인 시어른과 살아서 홈스테이 신청을 못했네요. 아쉬워하시면서 저는 학생 때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과 체조 경기장에서 젊은이 성찬집 이사 드린 적 있어요. 우와, 너무 좋으셨겠다. WID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장미비안나님 보내주셨고요. 또 2851님은 2027 세계 청년대회 성공적 진행을 위해 꾸준히 묵주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10억 단 묵주기도 봉헌도 또 하고 있죠. 많이 묵주기도 하고 계시죠. 다른 기도할 때 WID 기억해도 단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본당 가서 이렇게 묵주 알 있잖아요. 넣으시는 통에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WID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어떤 추억도 좋고요, 앞으로의 기대도 좋고, 또 어울리는 곡들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WID죠. 2023 리스본 WID 주제곡이었던 아프레사누아 먼저 듣고요. 2013년에 리우 WID 주제곡은 더 프레젠트가 한국어 버전으로 부른 음원이 있어요. 그래서 밝아오는 희망의 빛두곡 듣고 올게요.

네, 여는 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본대회를 기준으로 하면요.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가 딱 1년 남았습니다. 내년 8월 3일이죠. 서울에서 5박 6일간의 본대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본대회 이전에는요. 교구대회라고 해서 교구에 파견된 세계 청년들이 우리 한국천주교회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각 교구가 프로그램을 직접 준비하기 때문에 그 교구의 특색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교구 대회가 끝나고 나면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서울로 이동합니다.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함께할 본 대회에서는 개막 미사와 교황 환영 행사, 또 성삼위를 상징하는 3일간의 전례 교육, 십자가의 길 등 주요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또 교황님의 주례로 폐막 미사를 드리고 나면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는데요. 세계 청년대회, 가톨릭이 보편교회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르더라도 같은 전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서울대교구는 호스트 교구로서 세계의 수많은 청년을 초대하는 입장입니다. 순례자로 한국을 찾는 청년들, 뜨겁게 하느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에드윈 킴이 부른 용기를 내어라 함께 들었습니다. 그대게 평화를 WID D-365 특집 서울에서 만나요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모아 모아서 오늘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126님이요. WID 관련 정보 한 번에 볼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전 WID 대회 정보, 그리고 대회 과정, 모든 게 궁금합니다. 각 본당에서 또 WID 담당 맡으신 신자분들은 어떤 역할 하시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WID 담당을 맡으면 솔선수범한 모범이 되어야 할 텐데, 홈스테이 신청부터 여러 가지 담당자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또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지혜를 발휘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우와, 되게 적극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1226님. 일단 WID 관련 정보를 한 번에 볼수 있는 곳은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WID 공식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들어가서 WID의 의미나 또 역대 대회들 어디에서 열렸는지 주제가들 이런 것들도 함께 찾아보실 수 있어요. 한국어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네,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각 본당에서 WID 담당 맡으신 분들 어떻게 솔선수범해서 또 홈스테이 신청받고 하시는지도 궁금한데 맡으신 분들 있으시면 지금도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4873님은 홈스테이 신청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번 연말에 전세 연장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되겠죠? 하시면서 여성 4명으로 신청했는데 우리 딸이요. 어떻게 손님들을 거실 바닥에 재울 생각하냐고 타박하네요 하셨어요. 그래서 또 만들어진 영상이 있어요. 홈스테이 안내 영상. 예. 너튜브에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저도 놀란 게이 청년들이 침낭을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거실에 이불 같은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거기서 잘잘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집 공간을 내어주는 것과 식사를 조금씩 준비해 주는 것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용기 내서 한번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1228님은 1288님이시군요. 2027년에 서울에서 WID가 열린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대한민국 방구석에서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을 만날 수 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올 수많은 청년들에게 K컬처의 매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한국인의 정 듬뿍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벌써부터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서울 WID 파이팅 하면서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그쵸. 저도 그 리스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셨죠. 그때 WID 다음 개최지는 서울, 코리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도 생방송으로 들었는데 막 소름이 끼치면서 괜히 벅차오르는 1288님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어떤 모습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동안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도 생각하는 시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 한곡 이어드리려고 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곡인데요. 이 곡이 사실 2000년에 열렸던 로마에서 열렸던 WID 주제곡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인데요. Jesus Christ, You're My Life. 이사야 53의 버전으로 띄워드립니다.

이사야 53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죠. 내년에 열릴 2027 서울 WID 주제가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틀어드리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뛰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저희 방송에서도 조만간 빨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이 또 선정됐을지도 궁금하고요. 그 곡이 이제 내년에 여기서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될 거 아니에요. 문자 메시지로 3675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니 2008년에 시드니 대회를 다녀왔어요. 오, 그때는 한국이 지금처럼 알려진 때도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환한 얼굴로 맞이해 주셨던 본당 신자들의 모습, 또 시드니에서 백팩을 메고 지하철을 타시던 주교님 모습, 순례자라는 이유만으로 친해졌던 청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시드니에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서울을 찾는 청년들도 뜨거운 신앙 체험할 수 있길 바라면서 봉사도

하고 있답니다 하시면서 그때 그럼 다녀오셔서 이번에는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와 진짜 감동일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가서 받았던 환대를 내가 돌려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와 너무 내년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고 감동의 시간들 보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자세히 겪었던 경험을 설명해 주시니까 저한테도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시드니에서 백팩 메고 지하철 타시던 주교님의 모습 갑자기 주교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상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도 나중에 우리 전세계 청년들에게 서울 참 좋았지 참 따뜻한 나라였어 라는 느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652님도 몇 년 전에 저는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갔었어요. 그 뜨거웠던 열기 아직도 생생합니다. 언어도 피부색도 다른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 부르고 기도할 때 느꼈던 그 전율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길바닥에서 노숙하면서 고생도 했지만 그마저도 소중한 추억입니다. 이제는 우리 서울에서 그 감동 다시 느낄 수 있다니 그때 그 멤버들 다 모아서 현장으로 출동할 거예요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어요. 652님 우와 리스본 다녀오셨군요. 벌써 3년이 됐네요. 2023년이었죠. 이 추억을 또 그 멤버들 다 모아서 내년에 서울에서 느낀다면 또 색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요. 파나마 청년대회였죠. 2019년 파나마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의 주제곡입니다. Here I am, the servant. 당신 말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곡 듣고 올게요.

네, 오늘 2027 서울 WID에 대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특집으로 마련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직 소개 못 해드린 사연들도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오는 오늘 용기를 내어라 주제가도 빠른 시일 내에 들려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복음은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을 전합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걷다 겁에 질려서 결국 물에 빠지고 말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하고도 주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신앙인이면서도 곧잘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여정 중에 체험했던 주님을 신뢰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르부르의 흔들리지 않으리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놓치지 말고 꼭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의 성인 오늘 소개 못해드렸죠. 성 마르티노 그리고 성 가말리엘 등 10분 축일인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0: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4일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오늘 미사는 인천교구 국내연학 정호철 바오로 신부 집전입니다.

0: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1: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입니다. 주님, 당신의 사제들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환호하게 하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0: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복된 요한 마리아 사제에게 놀라운 열정으로 양떼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그의 모범과 전구로 저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많은 형제들을 얻어 그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예레미야서 3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적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심하다. 내 종기에 치료약이 없고 너에게 새살이 돋지 않으리라. 내 정부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찾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내 원수를 시켜 너를 내리쳤으니 그것은 가혹한 훈계였다. 너의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컸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내가 다쳤다고 내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소리치느냐? 내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커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야곱 천막의 운명을 되돌려주고 그의 거처를 가엾이 여겨 그 언덕에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제자리에 서게 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흥겨운 소리가 터져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고 내가 그들을 영예롭게 하리니 그들이 멸시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자손들은 옛날처럼 되고 그 공동체는 내 앞에서 굳건해지며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모두 내가 벌하리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통치자가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도록 하여 나에게 다가오게 하리라. 그러지 않으면 누가 감히 나에게 다가오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주님은 시온을 세우시고 영광 속에

0: 주님 이름을 세상 모든 임금이 당신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주님은 시온을 세우시고 영광 속에 나타나시어 헐벗은 이들의 기도를 굽어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리라.
1: 주님은 시온을 세우시고 영광 속에 나타나시리이다.
0: 오는 세대를 위하여 글로 남기리니 새로 창조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이 두 높은 성소에서 내려다 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리니 포로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음에 붙여진 이들을 풀어

당신 종들의 자손은 편안히 살아가고 그 후손은 당신 앞에 굳게 서 있으리이다. 주님이 시온에서 당신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당신 찬양을 전하시리라. 그때 백성들과 나라들이 주님을 섬기

0: 스승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1: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바리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2: 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문득 아빌라 성녀 데레사의 영혼의 성의 일부분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궁방 1장을 설명하는 그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풍습은 허영에 들떠 있고 세속은 이러한 허영밖에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죽어버렸으니 신앙이 가르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인데 실상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찾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은 처참한 불행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독사가 사람을 물 때 그 독이 온몸에 퍼져 몸이 퉁퉁 붓는 것처럼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낫기 위해서는 갖가지 약을 써야 할 것이고 죽지 않는 것만도 하느님의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네, 율법에서 손을 씻는 이유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결법은 외적인 청결보다는 영혼의 청결에 그 정신을 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죄의 상태에 또는 더러운 것들과의 접촉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야 함을 항상 인식시키기 위한 법이죠. 부정한 상태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만지는 것 또한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것을 먹는 사람 또한 주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에게는 정결법의 정신보다 정결법의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을 하나의 규칙이나 풍습으로 전락시켜 버렸죠. 규칙이나 풍습으로 전락된 정결법에는 아까 데레사 성녀가 이야기하였듯이 죽은 믿음과 죄의 독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을 다음과 같이 깨우쳐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 바리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묻는 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사이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명명하시죠. 즉 눈에 보이는 형식과 규칙 또 규율에만 얽매여가지고 이들은 그러한 규칙과 규율 그 너머에 있는 숭고한 정신을 바라보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특히 많은 규칙과 규율은 어떠한 정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러한 규칙과 규율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규칙과 규율을 지켜야지라는 어떠한 당위성만 남아있고, 그 정신을 바라보고 그 정신을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 삶 안에서 눈먼 인도자가 될 따름일 겁니다. 뭐 교회적인 측면으로 말해보자면 박학한 교리적 지식이 하느님께 대한 알을 키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학한 교리적 지식이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느님께 우리로 하여금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열심한 기도만으로는 우리가 성덕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매우 부족하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가 성덕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교회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교리적 지식이든 우리의 기도든 어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랑으로 열매 맺지 않는다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 거대한 사랑이라는 정신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다양한 정신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며 그 가치들을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틀들이 존재할 거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 또는 규칙과 규율이 담아내는 그 정신을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살아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정신들을 사랑의 다양한 형태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관조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느님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선생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오늘의 전해님 찬미받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0: 주님, 거룩한 신비로 복된 요한 마리아를 영광스럽게 하셨으니 그를 기억하여 주님의 제대에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 모시고 저에게 용서와 평화를 베풀어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 요한 마리아의 축일을 지내는 기쁨을 교회에 주시어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호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오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에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에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입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피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마음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복되도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돌아와 보실 때에 깨어 있는 종, 주님은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기시리라.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요한 마리아를 기리며 받아모신 천상 음식으로 저희가 힘을 얻어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며 구원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1: 아멘.
0: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시옵소서.

0: 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2: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독일어에는 페른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익숙한 곳을 그리워하는 향수병과는 정반대의 말로요. 가보지 않은 먼 곳에 대한 동경을 의미하는데요. 일상에 지치는 순간이나 휴가를 기다릴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왠지 낯선 곳에 가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생기잖아요. 무더운 여름 날씨와 또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다면 그렇게 기분 좋은 상상하면서 휴가를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뭐 휴가를 떠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곳에서의 일화를 나눠주셔도 무척이나 반가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8월 4일 그대에게 평화를 김수래입니다.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으신 곡 어떤 곡인지 벌써 아는 분도 계실까요? 네. 네, 2027 서울 WID 주제곡입니다. 제가 아마 가장 먼저 들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젯밤 발표됐죠. 어젯밤 저녁 8시부터 이 곡이 이제 발표돼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대회 공식 너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콘피디 때 에코 비치 문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의 라틴어이죠. 예, 한국인 김지윤 프란체스코 작곡가가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어제 대회를 1년 앞두고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국내에 140곡 정도 또 해외에서도 294곡이 접수돼서 1차 조직위 심사를 하고 조직위원회 그리고 2차는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곡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김지윤 작곡가도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청년인데요. 되게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이 곡도 들어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예, 약간 한국적인 분위기가 나기도 하면서 또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어라는 부분이 들리기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서울 WID의 대표 상징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어봅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이 곡 가끔 들려드릴게요. 자주 들려드릴까요? 신청해 주시면 항상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 꾸밉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고요. 어제는 우리가 WID 특집으로 D-365 특집 서울에서 만나요로 함께 했는데요. 네, 그래서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또 WID를 추억하고 기대하는 시간 함께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기 좀 아쉽지 않아요? 휴가 가신 분도 계실까요? 여는 말처럼. 휴가 가셨다면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안 될 텐데 휴가 가셨다면 네, 사연 보내주시고요.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사연들 저희 아고르게 보내주시고요. 우물정 1053 샵 1053이에요.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함께하기 전에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신나는 분위기 이어가서 알마의 나와 가자 듣고요. 같은 중창단 축제까지 이어드립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 일상의 자리를 떠나는 모든 이들의 여정을 지켜주시길 청합니다. 익숙했던 일상은 뒤로하고 무겁게 진 책임감도 내려놓은 채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사랑 안에서 쉬면서 몸과 마음 모두 회복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함께하는 이들과는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며 추억을 쌓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자연 속에서 당신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아끼고 돌보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게 하십시오. 또한 여러 사정으로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이들과 휴식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이들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도 당신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새로운 힘을 얻은 후에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합니다. 아멘.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이어서 DES 워십의 여정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또 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얼마 전에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당분간 휴가 계획은 힘들 것 같고 저못 만나시면 우리 그대평원 가족들도 섭섭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닌가요? 어제 놀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제 이제 달콤한 5시 함께하는 신나라 아나운서가 휴가라서 제가 2주 동안 이제 대신하게 돼서 2주 동안 오후 5시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만 듣지 마시고 오후 5시에도 혹시 생각이 나시면 네, 달콤한 5시 함께해 주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클라라 베스님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가톨릭 문화박람회에 모두 모두 오셔서 미리 WID 맛보기 하셔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이랑 주일 양일간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덕수궁 돌담길 일대랑 또 서울시청 소소문 별관 4층 호생동 강당에서 가톨릭 문화박람회 2016 가톨릭 문화박람회가 열립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일단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는요, 수도회와 신심사도직단체 홍보 체험 부스가 있어요. 아마 뭐 히히히라는 행사나 또 이렇게 다녀가신 분들은 수도회 부스, 어떤 성소주일 행사 요런 데 오셨던 것과 비슷한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도회 공동체마다 지닌 고유한 영성 활동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평신도들이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여러 사도직도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케이션 카페라는 것도 운영되는데요. 이 카페에서는 수도자와의 대화 또 부부와의 대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화해공원에서는 화해의 길을 체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강당에서는 서울시청 강당에서는 이틀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도회 청년 공동체 이주 사목 공동체 문화 공연이 열리는데요. 서울 일대에서 이렇게 또 문화 체험 행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특별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클라라베스님은 이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걸까요? 모두 오시라고 한거 보니까 분명히 가실 것 같은데요. 또 2037님은 인용슬디 반가 반가.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월요병이 있겠지만 아름다운 성가 들으면서 극복해 보아요. 늦은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어제 나눠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월요병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일부러 월요일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월요병 극복하려면은 주일에 출근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월요병의 극복이란 어려운 것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 선교사로서 지금 또 활발히 활동을 하는 분이죠. 추준호 형제님의 목소리로 열일곱이다. 나 너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노코아빠 승유님이 신청하셨어요. JFM의 새 노래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17이다에 나 너를 들었고요. 이어서 JFM 새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성인 중에는요.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가 있습니다. 이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혁명이 일어났고 이때 많은 성직자가 박해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 시대의 어목함 속에서도 사제가 되길 꿈꿨던 그는 징집 명령을 받아 학업을 중단했을 때도 성소를 내려놓지 않았죠. 마침내 사제품을 받은 후에 아르스라는 아주 작은 본당에 부임했는데요. 냉랭한 주민들의 집에도 방문하고 또 예비 신자들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사목 활동을 했습니다. 점점 이름이 알려져서 몇년 후에는 매년 2만여 명이 비안네 신부를 찾았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고해 성사를 주고 또 순례자들을 맞이하면서 사목 활동을 이어갔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은요 73세의 나이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분들 성녀 페르페투아 등 10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은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위에 기억나는 축일 맞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화살기도 함께 받쳐주셔도 좋겠습니다. 나무와 숲이 부릅니다. 축복송 듣고 올게요.

나무와 숲의 축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전통을 강조하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전합니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에서 전통은 잘 지키지만 타인을 탓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발견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부족함에만 또 시선이 머물렀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미사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지만 함께 미사 드리는 동료를 미워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형제자매를 조금 시기 질투한다거나 이랬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쉽지는 않지만 타인보다 내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한 번씩 되새겨 보면서 나도 그런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송송이가 부르는 새 계명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바리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마주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정결례 예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추궁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외적인 정결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정결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바라보라 이르시며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 곧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은 교우들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도록 고의 사제로서 한평생 충실히 살아가신 분입니다. 1818년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인 아르스 본당에 부임하신 후 1859년 손종하시기 직전까지 온 힘을 다해 고의 성사를 집전하셨습니다. 동시대 인물인 목자 슈브리에 신부님은 참다운 제자라는 글에서 아르스의 본당 신부 곧 비안네 신부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병자를 방문하러 수프 냄비를 들고 광장을 가로질러 가며 음식을 드시는 아르스의 본당 신부님은 얼마나 훌륭하고 모범적인 분인가. 복음의 사도들처럼 그분에게는 느긋하게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 사도들은 가난한 이들처럼 일을 하거나 길을 가며 음식을 먹었고, 이러한 모습은 잘 차려진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인을 회개시켰다. 음식을 먹을 때왜 손을 씻지 않느냐고 묻던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의 질책, 즉 외적 정결만을 따지는 물음은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잘 차려진 식탁에서 외적 정결례를 따져 묻는 식사보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광장에서 수프를 드시며 걸어가시던 비안네 신부님의 모습이 훨씬 더 고귀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의 성덕을 기리며 겉모습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창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0: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릴 적 여름방학이면 동네 냇가에서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며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천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안전을 위해 출입이 제한된 곳도 많고요. 발 한번 담그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가까운 우리 청계천을 보면서 저기에 발 담그고 놀면 좋겠다 상상했던 일이 이번 주 현실이 됐어요. 바로 청계천 물 첨벙첨벙 행사 덕분인데요.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이 공간이 열흘 동안은 시민들의 여름 놀이터가 된 거죠. 도심 한가운데서 잠시 더위를 잊고 어린 시절의 여름을 떠올려 볼 수 있다니까 우리 청계천에 안 갈 이유가 없겠죠? 이 여름 더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즐기는 자가 최고인 거 아시죠?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페퍼톤스 바이크로 2026년 8월 4일 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2026년 청계천 첨벙첨벙 행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청계천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7월 31일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까지 즐기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네요. 청계천 모전교에서 광통교 사이 구간이라고 합니다. 여름철에 특히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잠깐 나왔는데 막 땀이 주룩주룩 진짜 뭐 얼마 몇 걸음 걷지도 않고 땀이 주룩주룩 나는 그런 날씨잖아요. 뭐 더위도 식히고 또 약간 지친 일상에서 활력을 더하기 위해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라고 마련된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 안전하고 재미나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낭만이잖아요. 아니 대낮에 청계천에 그냥 아무나 들어가도 뭐야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 안 듣고 그냥 어린 시절 돌아간 것처럼 직장인들 이렇게 바지 걷고 들어가면 얼마나 재밌어요. 아니에요? 아 저만 재밌어요? 김마태호님. 첨벙첨벙 축제가 있는 줄은 오늘 복디님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노코아빠 승윤님께서도 마음만 가서 첨벙첨벙 하러 갈게요. 김마태호님께서는 오른발을 치료 중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 가더라도 한쪽 발만 담그고 있어야겠네요. 라고 문자해 주셨네요. 오른발 왜 다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뭐 이렇게 상처가 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가 봅니다. 여러분들 안전이 최고인 거 아시죠? 낭만도 좋고 또 우리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추억여행도 좋지만 일단은 안전이 최고라는 거. 7408님, 참예수님, 중랑천에 수영표가 띄워졌던 1964년을 떠오르게 하는 복디의 멘트로 무지무지하게 더운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진짜 덥습니다. 아 그냥 너무 더워요. 오늘 아침 기온부터 벌써부터 날씨 체크해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더운데 이 더운 여름날 우리 또 아침에 이 뜨거운 여름날 불쾌지수 올라갈 수 있지만 복디의 목소리로 또 복디가 준비한 코너로 우리가 준비한 코너로 좀 더위 마음만큼은 시원하게 뽀송뽀송하게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나의 결심 다짐 복이들이랑 같이 외쳐보는 다 힘내볼 지니. 여러분들 오늘 이 뜨거운 여름날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날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짜증 덜 내게 해주세요. 얼른 얼른 업무 잘 처리하고 칼퇴하게 해주세요. 이런 다짐 미리미리 사연과 함께 다짐송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할 김리온 대표님과 함께 이리온 서재 준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이 복디에게 뭐 소통해 주실 수 있는 창구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돼요. 사연도 좋고 축하할 일도 좋고요. 뭐 위로받을 일 아니면 신청곡도 좋습니다. 선물과 함께 신청곡 또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디가 토닥토닥 한 말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환인제약 제공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한낮의 기온이 36.7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근데 오늘은 오늘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됐고 광주, 전남 지역에도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9.1도, 서귀포 30.5도, 전주 29.6도, 청주와 부산은 29.3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 38도까지 오르겠고 경기도 하남과 오산, 여주는 39도까지 올라서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극심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청주 36도, 전주 37도, 부산 3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서울은 3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의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현재 기온이 29.1도라니 3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있는 아침입니다. 아우, 요즘 더워도 정말 너무 더운데 날이 갈수록 더 더워진다고 하니까 아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벌써 지치는 느낌인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물 자주 드시고 또 무리한 야외 활동 자제하세요. 또 계속해서 강조드리죠. 주변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나 또 더위에 취약한 분들은 없는지 매일매일 안부 챙겨주세요. 우리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요. 아셨죠? 이렇게 더우니까 눈이나 펑펑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첫눈 올 때 처음 연락하게 되는 사람, 이거 분명 의미 있는 사람인 거 맞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연락하게 되는 사람도 뭐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배우자처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보기들의 어떤 기쁨이나 의미 있는 일이 생겼을 때,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람 누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뭐 시험에 합격한 거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람? 승진 소식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람? 아, 첫눈이 내릴 때 이 낭만적인 날 제일 먼저 연락하고 싶은 사람? 자, 복디에게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한스밴드 오락실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 의미 있는 일이 생겼을 때 제일 처음으로 알려주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으신가요?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북디가 선물과 함께 읽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듣고 오실 곡은 자두 놀자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생일을 맞은 사람입니다. 촛불도 축하 노래도 가장 큰 박수도 모두 그 사람을 향하죠.

그런데 브라질의 생일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가장 먼저 잘라낸 케이크 첫 조각을 생일자가 먹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 그 첫 번째 조각을 건네는 겁니다.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평생 곁을 지켜준 친구,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생일은 내가 축하를 받는 날이지만 브라질에서는 가장 먼저 사랑을 전하는 날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살면서도 막상 표현하는 데는 참 서툽니다. 언젠가 말해야지, 다음에 전해야지. 그러다가 그 마음이 진짜 마음속에만 남는 날도 많죠. 케이크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도 케이크가 놓여 있다면 가장 먼저 잘라낸 첫 번째 조각, 누구에게 건네고 싶으신가요?

브라질의 생일 전통 너무 멋있지 않나요? 케이크 첫 조각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다니. 어릴 때는 부모님께 드리겠죠? 그러다가 이성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주고 또 배우자에게 주고 다시 자녀에게 주고 뭐 그러려나? 자, 우리 보기들이라면 누구에게 내 생일 케이크의 첫 조각을 주실 건가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하실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화이트의 화이트 들으면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문자 많이 왔는데요. 8685님, 참 예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전 행여와 복디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할 거예요. 더운 오늘도 힘내고 있어요. 복디도 건강하삼. 감사해요. 의미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일이 생기면 의미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먼저 전한다고 하는데, 복디랑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신다고요? 너무 감동이다. 그렇게 전해주시면 복디가 어느 때보다 가장 큰 목소리로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할 일 생기면 꼭 알려주세요. 자, 5849님, 의미 있는 사람, 지금 출근 중 남편이 운전해줘서 편하게 출근하고 문자도 보냅니다. 누구냐고요? 당연 옆에 있는 사람이죠. 라고. 아우, 사랑꾼, 사랑꾼. 의미 있는 사람, 지금 옆에 있는 남편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다라는 5849님의 사연이었고요. 가을 여자님께서는 좋은 일이 생긴다면 아들, 딸에게 제일 먼저 알릴 겁니다. 제발 좋은 일이 생기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수고하세요. 자녀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행복한 일, 기분 좋은 소식 먼저 전하겠다라고 보내주셨고, 김마태우님, 원하던 시험 혹은 취업에 합격하면 확인하는 즉시 아내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같이 오락실에 가서 인형을 뽑아주고 싶습니다. 뭔가 드라마 속에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부부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아내분이 인형 뽑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마테오님께서 인형을 뽑는 걸 좋아해가지고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인형 뽑으러 간다, 이거 아니겠죠? 뭐 케이크를 산다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해 선물을 사보시면 어때요? 선물을 사주시면 어때요? 인형 뽑는 거 진짜 좋아할까? 과연. 시험에 합격했어. 여보, 나 시험 합격했어. 아싸, 막 승진했어. 이랬는데 인형을 뽑는다고요? 선물이 더, 그날은 선물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형 뽑는 거는 그냥 두 분이 외식 갔다 오는 길에 인형 뽑고요. 아까 오락실 노래 들으면서 생각하신 걸 수도 있구나. 아이, 그래도 선물. 아우씨님, 저도 아내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저의 승진 소식을 올해 11월 말에는 꼭 아내에게 먼저 알리고 싶습니다. 간절하면 이뤄진다는데 정말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라고 문자하셨네요. 우리 아우씨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는 행복을 여는 아침 가족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죠. 정말 올해 11월 말에는 승진하실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요.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기도 좀 해주세요. 아우씨님이 정말 예전부터 승진 소식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드릴게요. 2214님, 저는 제 아내 라파엘라에게 주겠습니다. 암투병하면서도 뇌출혈로 쓰러진 저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도 괴롭고 힘들 터인데 오직 저 하나 살려내겠다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준 고마운 아내, 제일 예쁜 아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내에게 제일 먼저, 아니 모두 다 주겠습니다. 라고 애틋한 사연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일단은 2214님 건강 괜찮으신가요? 라파엘라님 건강도 괜찮으세요? 너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2214님 그리고 아내분 라파엘라 두 분 다 얼른 나 괜찮아지시기를, 건강 되찾으시기를 복디가 기도할게요. 또 라파엘님, 김갑중님께서 문자하셨네요. 입사 8년 만에 첫 승진을 했을 때 아내가 정말 기뻐했어요. 주변 분들에게 자랑을 정말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두 번째 승진을 못하고 있어서 아내에게 정말 미안하네요. 저의 모든 기쁨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 아내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어요. 입사 8년 만에 첫 승진이면은 행복했겠다. 너무 기뻤겠다, 진짜로. 이제 두 번째 승진을 향해 라파엘님 화이팅입니다. 복디가 응원할게요. 자, 오늘 의미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복이들에게 드릴 의미 있는 선물 받으실 분 뽑아봅니다. 자, 복디가 마음
아주 담아서 응원하는 의미에서 2214님 두 분 다 건강 꼭 되찾으시기를 바라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스페비스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노래 듣고 다 힘내볼 지니로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의 다짐, 오늘의 자기 암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얼른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이 노래 들으면 다짐이 이루어질 것만 같다 싶은 다짐송도 받겠습니다. 샵 1053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다짐 기다리면서 르세라핌 문발라. 나도 골프 빨리 기어 막아내 나도 골프 빨리 날라 내려가고 싶어 나.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과 다짐송까지 지금 만나볼게요. 3368님 곤히 자고 있는 세 딸들과 아내 강아지를 보면서 오늘 하루 잘 견뎌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잘 견뎌보겠다. 아우, 안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진짜 잘 견뎌야 돼요. 이기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잘 견디고 얼른 더위에게 져주고 얼른 더위를 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3368님 화이팅입니다. 0840님 오늘은 자기 전 꼭 성경 일독하기. 1월부터 시작한 필사 아직도 구약 성경에 멈춰있는 나 반성하자 라고 하셨는데요. 아, 0840님 위로 하나 해드릴까요? 복지는 매번 다짐하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0840님 그래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0840님이 복디보다 훨씬 더 나은 분이신 거예요. 자, 오늘 다짐하신 대로 자기 전에 꼭 성경 일독해서 복디에게 또 자랑해주세요. 또 언젠가는 0840님께 자극받아서 복디도 성경 일독 필사 시작할지도 모르잖아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 힘내볼 지니 다짐과 마음속 외침 만나보고 또 오늘의 지니도 뽑아볼 테니까요.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종이 비행기. 아, 17이다. 종이 비행기.

보기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스피비씨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인데요. 런던, 마이애미, 뉴욕을 사로잡은 화가 심리적 초상의 주인공 자비솔라가 한국 첫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 자비솔라 미술전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티켓이라고 말머리 다시고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복디가 티켓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류채칠리아님, 오늘의 다짐, 짜증내지 말고 오늘 웃으면서 즐겁게 지내자. 그쵸, 오늘 날씨 때문에 짜증내지 말자라는 다짐이 진짜 필요한 하루입니다. 류채칠리아님, 분명히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웃으면서 즐겁게, 마음만은 즐겁게, 마음만은 뽀송하게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정배님, 오늘의 다짐, 나는 정말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를 머릿속에 저장하자. 그쵸, 이 다짐이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딱 들으면은 할 수 있다 이 말, 어렸을 때는 되게 만만하게 생각했거든요.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고 마음먹으면은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이 용기가 조금씩 부족해져서 그런가, 할 수 있다라는 이 네 글자가 어찌나 무거운지, 복디도 항상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되게 실천하기가,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김정배님,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할 수 있다, 우리 머릿속에 꼭꼭 깊이 새겨두자고요. 2903님, 복디에게 하는 말 아니죠? 오늘은 아우 더워, 이 소리 그만하자,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맞아. 아우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이런 말 요즘 계속 입버릇처럼 하게 되죠. 근데 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우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안다고 뭐 안 더워져?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또 이거 듣고 아유 뭘 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우 더워 그만 소리하고 그냥 받아들이자. 받아들이고 피하는 수밖에. 권순모 다니엘님, 오늘은 화내지 말고 웃자. 유리상자 웃어요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그쵸, 맞죠. 웃자. 우리 계속 입으로 육성으로 내면은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다짐이 뭔가 실천이 되는 거, 실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웃자. 자, 웃읍시다. 이사구하나님, 어머나, 이제 여름휴가 앞두고 있으신가 봐요. 오늘만 버티면 쉽니다. 아흥! 이라고. 아흥은 뭐야, 아흥. 아흥! 자, 오늘만 버티면 여름휴가 들어가시는 이사구하나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자, 그러면은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뽑아볼게요. 오늘의 진이는요? 2903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03님, 아우 더워, 이 소리 그만하자,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라고 하셨는데 복디가 크게 공감하면서 선물 드립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권순모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유리상자 웃어요.

웃어요. 유리상자가 부른 웃어요 듣고 우셨습니다. 마태오님께서도 아, 노래가 정말 좋네요. 웃음이 나요. 5529님 평화를 빕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경산도 너무 많이 덥네요. 그래도 출근은 해야겠죠? 오늘도 모든 분들 힘내시고 라고 문자 하셨습니다. 경산 진짜 덥죠. 경산이 항상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데 아, 이번에 경산 어제도 기온이 상당히 높게 올랐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대요. 그 충분한 휴식도 취하시고 물도 자주 드시고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니클라라님, 아가다 복디 말하는 그대로 할 수 있다. 어제 치과 다녀와서 긍정의 그 마음으로 하루 시작했어요. 제 아침 루틴은요, 오래전 정리해둔 굴을 찾아보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오늘도 복디 진행 들으니까 힘이 팍팍 감사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아침에 힘이 날 수 있게 응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응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특별하지 않아도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복디가 더 힘을 받는 느낌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767님께는 축하할 일이 있네요. 오늘은 아들 가브리엘, 아들 로우니 생일과 축일입니다. 축일 축하해 주세요. 늘 평화 방송을 잘 듣고 있는 순천의 김순식 안나입니다. 아우 더워. 이 더위 빨리 나가게, 지나가게 해주시라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일단 아드님 축일 축하드리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문자 보내주셔서 같이 축하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4814님, 복디언니, 저 저번에 국립국악중 다닌다는 중1 여학생이에요. 언니 맞아요?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이면 이모인데? 언니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입시 발표나고 우용 선생님이 아닌 제 옆에서 지지해준 콩쿨메이트 혜리나라는 친구한테 가장 먼저 전화를 했어요. 지금은 둘 다 학교에 붙어서 사이좋게 다니고 있네요. 나의 소중한 친구 혜리나야, 나랑 같이 무용 열심히 해보자. 와, 대단하다. 국립국악 중 벌써부터 이렇게 멋있는 학교에 다니고 아주 무용을 잘하시나 봐요. 복디 이모가 항상 응원하고 우리 4814님 종종 이렇게 복디 이모에게 안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SBS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는요,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준비했어요.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0: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세피비스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신혜원님, 복디 오랜만이에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 힘들겠지만 언제나 그렇듯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복디 휴가는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친구 넷과 함께 이웃나라에 놀러 갔다 왔는데요. 친구들도 이제 특히 저희 친구들 중에 그 두 명은 자녀가 있는 바람에 이렇게 여행이 쉽지가 않은데 오랜만에 그 친구들도 여행을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그런지 굉장히 기분 좋아해가지고 저도 같이 행복했습니다. 대신 이게 다들 여행 스타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복디는 약간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 사람이고 또 좀 이렇게 뭐 하다가 숙소 들어와서 잠깐 쉬다가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데 나머지 이제 몇몇 친구들은 정말 숙소는 잠만 자는 곳이다. 한번 나가면 들어오지 않는 곳이다 하면서 엄청 달리더라고요. 정말 앞만 보고 경주마. 그래서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복디가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복디가 이제 이번 휴가 기간에 주일이 있었어서 그 성당에 갔어요. 그 현지의 성당을 갔어요. 일본 성당을 갔다 왔는데 주교자 성당이래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2차 대전 때 그 성당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무너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훼손되는 바람에 새로 지었대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지었나 봐요. 그래서 겉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어가지고 반딱반딱 되게 현대식이에요. 완전 현대식이어가지고 바깥에서 빛이 햇빛이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 이 성당의 외형이 조금씩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근데 속 안은 그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이게 나무로 만든 목조 건물 겉에서 봤을 때는 무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목조로 세운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멘트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좀 유명한 건축가가 그 건축 양식을 써가지고 좀 익숙한데 노출 콘크리트하고 우리는 콘크리트 한 다음에 그 위에다 페인트를 바르거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걔네들?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 노출 콘크리트를 노출시켜가지고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되게 특이하게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있고 위에 천장에 십자가 모양으로 창을 내가지고 빛이 십자가 모양으로 들어오고 약간 그 제주도의 방주교회라고 해 빛의 교회라고 했나 뭐 이런 그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건축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미사 직전에 계속 정말 관광객 모드로 계속 두리번 눈 굴리면서 왔어요. 너무 멋있었고 특히 또 거기 그 주교자 성당에 12시에는 한국어 미사가 있어요. 한국인들, 한인들이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그 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편하게 미사 드리고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혜영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더 웃는 하루 보내세요. 라고 저희 청취자들과 함께 다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평화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여러분들, 평화를 빕니다. 자, 우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굶주린 마음에 양식까지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김리온 대표님 모셔서 이리온 서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한바이오 제공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Bok-jak.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시크릿의 별빛, 달빛입니다. 자,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어디가 그렇게 좋으신가요? 사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 너의 성격이 좋아, 너의 손맛이 좋아, 너의 큰 키가 좋아, 여러 가지 좋아하는 요소들이 다 각자 있으실 텐데, 자, 우리 보기들 청취자분들은 누구의 어디가 그렇게 좋으신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 또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성격, 내 배우자의 성격이 좋아, 내 아들의 뭐 큰 키가 좋아, 또 우리 엄마의 손맛이 좋아, 누구의 어디가 그렇게 좋으신지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복디가 최고의 사연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크릿 별빛 달빛 듣고 올게요.

북적북적 시크릿의 별빛 달빛 듣고 오셨습니다. 자, 너는 내 어디가 좋아? 나는 내 모든 게 좋아.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어디가 그렇게 좋으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7277님. 저는 복디님의 재치가 넘치고 끼끄리 같은 음성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외치고 싶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사구 하나님. 6살 딸아이의 싱그러운 미소가 너무 좋아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요? 아빠요? 아, 딸 바보예요? 6살 딸아이의 싱그러운 미소. 아, 그쵸. 딸아이가 막 까르르 웃는 거, 막 깔깔깔깔깔 웃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옆에 있는 아들. 우리 아들은. 아들은 누가 챙기나? 엄마가 챙기나? 자, 0980님. 자, 너는 내 어디가 좋아? 하셨는데, 남편의 카드가 좋아. 남편의 카드 좋아요. 아, 그치. 엄마 카드, 아빠 카드, 남편 카드. 최고죠? 7963님. 하나밖에 우리 없는 며느리 상냥하고 착해서 좋아. 막내 아들 며느리 예쁘게 살고 있어서 고맙고 사랑해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며느리 사랑. 어머나, 시아버지랄라나 시어머니랄라나 며느리 사랑을 이렇게 또 사연까지 보내주셨네요. 라디오에. 크,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8140님. 울 아들의 모든 면이 좋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씻을 때 음악 틀어놓고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열창하는 대딩이 너무 좋네요. 이게 이제, 와우. 이게 집에서 샤워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옆에 음악 틀어놓고 물소리에 잘, 자기 목소리 잘 안 들리니까 엄청 목소리 크게 막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화장실에 있으면 그 에코, 자연스러운 에코 때문에 나는 잘 들리, 나는 잘 부르는 것처럼 들리지. 근데 밖에서 들었을 때는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우리 엄마가 들어도 아빠가 들어도 우리 아들 노래는 잘 못하지만, 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아, 귀엽다. 이것도 귀엽죠, 뭐. 자녀분이 그러면 귀엽죠, 뭐. 자, 4023님께서는 너는 내 어디가 좋아? 나는 있는 그대로가 좋아.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8685님. 저는 막내 실비아의 미소가 좋아. 자, 딸바보가 된 내가 좋아요. 와이프 요한나에게는 미안하지만 막내 실비아의 미소가 너무 좋습니다. 와일드싱의 난 네가 좋아. 이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자, 오늘 복작복작 시크릿 별빛 달빛 듣고 어디가 누구의 어디가 그렇게 좋은지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장원 어렵다. 아, 오늘의 장원 누구를 뽑아볼까요? 8140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 화장실 효과로 에코 틀어놓고 에코 목소리, 에코 처리된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열창하는 아들 너무 좋다고 보내주신 8140님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복작복작 마무리하고요. 우리 8685님께서 신청하신 최성곤 니가 좋아 이 노래 듣고 화요일 코너 이리운 서재로 돌아올게요.

0: 배고픈 건 참아도 마음이 고픈 건 못 참으시겠다고요?
1: 굶주린 마음 든든하게 채워드릴게요.
0: 일연 서재. 매주 화요일에 좋은 책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행복을 여는 아침의 여신님을 모셨습니다. 김리훈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리훈입니다.
0: 리훈 대표님, 날이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1: 그러게요. 근데 제가 더위도 많이 타고 추위도 많이 타는데 그래도 밤에 자다가 더워서 깨지 않거든요.
0: 원래 평소에는
1: 잘 때는 그래도 그렇게 덥다고 느껴본 적 없는데 어제는 더워서 깼어요.
0: 계속 깨요. 오늘 아침에 기온이 30도 가까이 29도던데요.
1: 저 뭐가 잘못됐나 했어요.
0: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너무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저 아까 방금 2부 처음에 저 일본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도 제가 가기 전에 일본에서도 막 다 녹아내린다. 네. 40도 폭염이 이어졌다 막 이랬는데 솔직히 한국이 더 더워요.
1: 이게 참.
0: 솔직히.
1: 저도 항상 이게 걱정인데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한국이 가장 덥다, 한국이 가장 춥다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0: 막 폭염에 일부 뭐 일본에선 폭염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하고 막 이랬다 그랬는데
1: 맞아요.
0: 한국이 훨씬 더워요.
1: 서울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0: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기 자체가 그 무거운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리온 대표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뭐 똑같이 일 열심히 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저 이제 한 1년 전부터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이키즈 콘서트를 갔다 와가지고
0: 어머어머어머.
1: 너무 기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0: 따님도 좋아하시죠? 스트레이키즈.
1: 네. 근데 저도 가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니까 되게 기대를 하면서 갔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 보는 즐거움이 또 있더라고요.
0: 그래요? 콘서트가 몇 분이었죠?
1: 거의 3시간 했어요.
0: 정말요? 네. 그럼 3시간 내내 좋아했어요, 아이가?
1: 저 처음 봤어요. 3시간 내내 그렇게 흔드는 사람 처음 봤어요.
0: 아, 정말요? 그렇게 좋아했다니까 왠지 상상만으로도 같이 행복해진 느낌이네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왜 아이를 키우면은 자신

0: 어린 시절과 뭐 미래를 다시 경험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신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중학교 때부터 콘서트를 다니고 그때부터 그게 뭔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기대되고 즐겁고 이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딱 그럴 나이여서 그런 건지 이제 자신 좋아하는 아이돌이어서 그런 건지 한 시도 안 쉬고 응원봉을 흔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면은 계속 점프 점프를 해서 제가 줄넘기 배운 걸 이런 데 써먹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1: 아, 줄넘기도 나오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이 더운데. 그게 또 야외 경기장이었을 거
0: 아,
1: 아니에요?
0: 아니, 체조 경기장에서 야외는 아니었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거의 뭐 2만 명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1: 지금 스트레이키즈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0: 아유,
1: 사람들이.
0: 아니, 훨씬 더큰 데서 해야죠. 얼마나 티켓 구하는 게
1: 아,
0: 전쟁이었는지.
1: 정말요? 그래도 성공하셨네요. 아,
0: 그러니까요.
1: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이키즈의 정기를 받고, 기운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돌아오신 리온 대표님,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나요?
0: 네, 오늘은 최근에 그 대장암으로 별세하신 작가님이죠.
1: 네.
0: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이란 책을 가져왔습니다.
1: 이분 한국에서 진짜 사랑 많이 받았던 분이잖아요.
0: 그렇죠. 워낙에 책,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 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1: 네.
0: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자리에 있고 그래서 저도 워낙에 인기가 많다 정도는 알았는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 작가래요.
1: 정말요?
0: 그러니까 한강 소설가의 작품 말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작품이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이래요.
1: 그래요?
0: 네.
1: 복디 반성합니다. 전한 번도 이분의 작품을 읽어본 적이
0: 오늘을
1: 없거든요.
0: 시작으로 한번 입문을 해보세요.
1: 그러니까요. 그래야겠다. 안 그래도 이분이 무슨 신작을 되게 많이 발표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맨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0: 거의
1: 나와요.
0: 1년에 두세 권씩 해서 지금 40여 년간 그 활동하시는 동안 100권 이상을 내셨어요.
1: 그래서 나오는 족족 다 베스트셀러 항상
0: 맞아요.
1: 올라가지고 이게 옛날 책이 또 다시 역주행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만큼 신작이 많이 나왔군요.
0: 네.
1: 자,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와서 히가시노 게이고 7위 소설 용의자 X의 헌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온 대표님 기분 더 좋아지시라고 기운 더 내시라고 스트레이키즈 잘하고 있어 선곡하셨네요.

0: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리온 대표님과 이리온 서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스트레이 키즈 잘하고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 맞나?
1: 히가시노 게이고
0: 히가시노 게이고 용의자 X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가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1: 네, 작가는 1958년생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주위에 그 병을 말씀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투병 사실을 알려지지 않아서 독자들도 깜짝 놀랐고 그 한국 출판사도 굉장히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책 얘기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별세 소식이 들려왔다고. 근데 그 독자들이 추모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게 독서의 기쁨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는 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0: 사실 저도 저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동화책, 그림책, 아기 때 엄마 아빠가 사주고 그런 걸로 읽다가 또 학교 들어가서 책 읽는 걸 소홀히 했었는데 다시 책 읽는 재미에 빠지게 된 게 추리 소설이었거든요.
1: 그렇죠. 아무래도.
0: 네. 근데 또 이 히가시노 게이고도 추리 소설의 대가잖아요.
1: 그렇죠. 네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40여 년 동안 100권 이상을 발표했잖아요. 1985년도에 방가우라는 작품으로 에도가 람포상을 수상하면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모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0: 그건
1: 네,
0: 읽었죠.
1: 네.
0: 그건 읽었죠.
1: 네, 네. 그 영화로도 있는데 이게 네. 이제 뭐 200만 부 이상 우리나라에서만도 200만 부 이상 팔렸고 여러 나라에서 영화 되기도 했고요.
0: 그건 추리 소설이 아니죠?
1: 추리 소설은 아니죠. 약간 공상과 과학까지는 아니고 약간 환상 소설 네, 같은 네, 느낌. 네. 근데 이게 그 굉장한 이야기꾼이고 히가시노 게이고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대체불가한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데 히가시노 게이고가 어느 수상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책을 읽기 싫어하고 책을 안 읽었냐면 국어 성적이 하도 안 나서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서 히가시노 게이고에게 만화책만 보지 말고 책도 좀 읽으라고 좀 집에서 지도를 해달라 했더니 어머니께서 얘는 만화책도 안 읽는 애예요. 라고 할 정도로 책이라면은 아주 멀리 했었는데 본인이 그 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술술 읽히고 재밌는 책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책을 많이 내주신 것 같아요.
0: 이분의 대표작이 뭐가 있었죠?
1: 일단 그 갈릴레오 시리즈라는 게 그 연작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 물리학 그 가르치는 교수를 갈릴레오라고 불러요. 약간 셜록 홈즈 시리즈 같은 이분은 그 물리학적인 사고로 사건을 풀어내는. 근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거나 형사는 아닌데 네. 물리학 교수인데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즈가 유명한데 이 용의자 X의 헌신도 사실 최근작은 아니고 좀 나온 지 십몇 년인데 오래된 작품인데 이 갈릴레오 시리즈 중에 가장 유명한 세 번째 작품이에요.
0: 저는 추리소설을 잘 쓰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사람들이 궁금하게끔 사람들을 막 이끌잖아요. 길을 그렇죠. 만들어서 뭔가 궁지로 몰아가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과학적인
1: 그렇죠.
0: 이런 지식도 있어야지 그렇죠. 이게 술술술술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1: 네, 어떤 트랙이 완성되려면 그 구조를 짠다는 게
0: 맞아.
1: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읽으면서 쉽게 추측이 되면 안 되고.
0: 그러니까요.
1: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잘 쓰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어쨌든 트릭의 구조가 굉장히 훌륭하다, 뛰어나다 그런 작가입니다.
0: 자, 용의자 X의 헌신 이 책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1: 네, 사실 이제 좀 나온 지 오래되고 워낙 유명하고 이 작품도 영화화되기도 했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영화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간단하게 이제 앞부분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기에는 수학 선생님인 이시감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네. 이 이시감이라는 주인공은 수학 천재라고 불리기도 하고
0: 네.
1: 수학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0: 오타쿠네.
1: 그렇죠.
0: 수학 오타쿠.
1: 네, 외모나 그런 이 사람의 성격을 그리는 거 보면은 그런 오타쿠에 가까운데 아침마다 그 강변을 따라서 노숙자들이 있는 어떤 강변을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면 학교가 나오는데 항상 약간 돌아서 그 도시락 가게에 들려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출근을 한다고 해요. 이유는 그 도시락집에서 일하는 야스코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0: 네.
1: 그분을 좋아해서예요.
0: 아이, 너 우리 덕후도 수학 천재도 짝사랑하고 있는 여자가 네. 있군요.
1: 이분은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 이제 중학생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 여성인데요. 네. 이분의 도시락 가게에 들려서 도시락을 사서 출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 옆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분 이 여성분 여자 주인공 야스코의 출퇴근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야스코의 전남편 도가시라는 전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도시락 가게에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 딸의 친아빠도 아니고 그 첫 번째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고요. 네. 그 이후에 재혼을 했는데 멀쩡한 사람인 줄 알고 재혼을 했는데 속였던 거고 사실은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회사도 관두고 그때부터는 폭력도 휘두르고 뭐 도박도 하고 돈은 벌지 않고 여자를 괴롭히고 그래서 겨우겨우 힘겹게 이혼을 하고 탈출을 한 건데
0: 뜨레기네 뜨레기
1: 맞아요. 근데 이 여자에게 왜 왔겠어요?
0: 그러니까 돈 네, 달라고 했겠지?
1: 그렇죠. 또 괴롭히려고 온 거죠. 네. 그래서 도시락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인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막 빨리 가라 이랬는데 그날 밤에 집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0: 아이고.
1: 딸이 올 시간이 아닌데 하고 문을 열었는데 이 전남편이 왔고요. 네. 이제 뭐 싸우다가 아무래도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아서 돈을 던져주면서 가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진짜 오지 말아라 하는데 딸이 이제 집을 온 거예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 남편이 딸에게도 성추행 비슷한 말을 합니다.
0: 아이고 진짜 뜨레기.
1: 예, 이제 참기가 힘들어지죠. 근데 그 와중에 딸이 집에 청동 도자기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 이 남자 머리를 공격해요.
0: 참다 참다 못해서.
1: 네. 근데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엄마도 참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 일본의 코타츠라고 하는 낮은 그쵸, 난로 같은 거 있죠. 예, 네. 테이블 같이 생긴. 네. 그거의 전선으로 이 남자의 목을 조르고 딸이 도와서 그러니까 둘이 함께 남자를 살해를 하게 되는 거죠.
0: 어머나.
1: 그 우당탕탕 얼마나 힘겹게 살해를 했겠어요. 네. 근데 그 옆집에 이 야스코를 좋아하는 수학 선생님 이시가미가 살고 있잖아요.
0: 주인공.
1: 네. 이시가미가 갑자기 문을 두드립니다.
0: 왜요?
1: 그 우당탕탕 소리가 나니까.
0: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으세요. 온 거예요. 근데 당황스러우니까 문을 조금만 열고서 그 바퀴벌레가 나와서 너무 소란스러웠죠. 바퀴벌레 잡으려다 딸이랑 너무 이렇게 소동을 피웠네요. 이러고 이제 그 이시가미도 뭔가 집을 좀 둘러보는 것 같았는데 알겠다고 돌아갔어요. 그러고서 막 수습을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본인이 죽였다고 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딸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0: 그렇죠. 네,
1: 사실 처음 때린 것도 딸이고 경찰 수사가 들어오면 딸도 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던 찰나에 옆집에서 또 전화가 옵니다.
0: 이시가미가?
1: 네. 그래서 그 바퀴벌레 사체는 치우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0: 되게 의미심장하다. 그쵸? 바퀴벌레 사체.
1: 네.
0: 바퀴벌레.
1: 네. 그래서 이분이 막 망설이고 있다가 이러는데 이 이시가미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사체 치우는 거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됩니다.
0: 어머.
1: 그래서 넘어와서 어떻게 알게 됐냐고 하니까 이 남자가 수학 천재잖아요. 어떤 네. 그런 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0: 어머 나 어떻게 이 뭐야?
1: 뭐 책에는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문을 살짝 열었는데 남자 담배 냄새가 났고 근데 신발이 이렇게 구석에 숨겨져 있었고 코타츠가 불룩하게 있는 게 저건 자의로 숨은 게 아니라 뭔가 숨기는 장면이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추리가 됐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자수를 한다면은 딸까지 의심을 받을 그러니까 딸까지 연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경찰들이 그걸 모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체를 치우고 이걸 좀 숨겨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짤 테니까 내 말을

0: 따라달라 하면서
1: 셋이서 공범이 되네.
0: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모녀의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줍니다. 모든 대응 방식을 만들어서 그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1: 이것은 과연 찐사랑일까?
0: 그렇죠. 그런, 저도 그런 생각이 이제 책 읽는 내내 들었는데 네. 어쨌든 이 사람이 대응을 하면서 며칠 뒤에 강변에서 신원불명의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요. 네. 책의 표현대로라면 얼굴이 뭉개진 수박 같았다고 얘기를 해요.
1: 뭉개진 수박.
0: 그러니까 얼굴의 형태가 없었다는 네. 얘기겠죠. 네. 이가 다 빠지고 손가락의 지문이 다 불로 지져지고 옷이 다 벗겨진.
1: 잔인해라.
0: 그렇죠. 그러니까 한눈에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끔
1: 만들어놓은 거죠.
0: 신원불명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경찰이 수사를 맡았고 아무래도 이 야스코 모녀가 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1: 아, 그 사체가 그 나쁜 네. 놈 쓰레기인 네네, 걸로 밝혀졌군요.
0: 네. 사체가 밝혀지는 순간, 신원이 밝혀지는 순간 이제 그 전부인을 이 남자가 찾았었네, 이 남자가 찾아갔었네 막 이러면서 그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 모녀에게는 그날의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1: 야스가미?
0: 네네. 이시가마.
1: 이시가미.
0: 영화를 봤고 그 후에 라멘 가게에 가서 라면을 먹었고 그 다음에 노래방을 가서 좀 밤늦게까지 놀다 왔다. 이런 알리바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1: 네.
0: 이제 이거부터는 책으로 보시는 게
1: 궁금해. 너무해 정말.
0: 예,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읽은 지 오래되셨다면 다시 네. 읽어보는 것도 재밌으실 거예요.
1: 그러면 용의자 X의 헌신, 용의자 X는 이시가미일까요? 아니면은 야스코일까요?
0: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용의자는 야스코 같은데
1: 그렇죠.
0: 헌신이라고 하니까
1: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이래서 추리소설이 진짜 재밌고 또 추리소설 덕분에 책을 읽게, 문자를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0732님, 와 용의자 X의 헌신 완전 재밌게 본 소설입니다. 선물도 많이 한 책이기도 하고요. 책장에 히가시노게이고 책들만 있는 존이 따로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잊고 있던 설레는 마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작가님의 팬이기도 하고 이 작품의 팬이기도 네. 하십니다. 그죠? 자, 이쯤에서 우리 보기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퀴즈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이것은 미스터리 소설이라고도 불리는 소설의 장르 중 하나로 주인공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이 이것을 통해 의문의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무슨 소설이라고 할까요?
1: 1번
0: 로맨스 소설,
1: 2번
0: 무협 소설,
1: 3번
0: 추리 소설.
1: 주인공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이 이것을 통해서 의문의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소설은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1번
0: 로맨스 소설,
1: 2번
0: 무협 소설,
1: 3번
0: 추리 소설.
1: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브 궁금해.

0: 네, 아이브 궁금해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김리훈 대표님과 함께 이리온 서재 히가시노 게이고 용의자 X의 헌신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5455님, 아우 뒤가 몹시 궁금해지네요. 읽어봐야겠어요. 추리소설은 잘 안 읽었는데 급관심이라고 문자하셨습니다. 추리소설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긴 하죠.
1: 그렇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추리소설을 굉장히 흥미나 오락의 소설 장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쵸. 사실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게 조금 알게 모르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안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추리소설은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 나름의 재미가 있고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놓을 수가 없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잘 안 보려고 하긴 해요.
0: 아, 너무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1: 놓기 싫으니까. 근데 이 용의자 X의 헌신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릭의 완성도도 높지만 그 인간 감정을 그 이 미스터리한 구조 안에 완벽하게 결합을 시켜놨어요. 제가 이걸 사실 들고 온 이유도 나온 지 오래됐지만 히가시노 게이고 책 중에 뭐 문학적으로나 뭐 그 이런 구조적으로나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제품 작품이라서
0: 제품 그렇죠 제품이죠 만들었으니 제품이죠. 자 5983님 지금 이 책 읽고 있는데 진짜 재미나요. 오늘도 방송 들으며 행복을 시작합니다. 라파엘님께서는 추리소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일하다가 빠져들었네요. 바로 책 찾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가자마자 이 책 읽어보려고요.
1: 네, 이건 진짜 추천이에요.
0: 도무지 그 뒤에 어떤 결말이 가져올지 너무 궁금해. 자, 7277님. 매주 화요일은 클래식 기타 수강을 하는데요. 가는 길에 차가 막혀도 이렇게 방송 친구가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하트까지 붙여주셨고요. 오늘 처음 참여해주신 9347님께서는 설명이 너무 재밌어서 무거운 출근길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책과 거리가 멀었는데 구매해서 봐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책과 담 쌓고 살았는데 이 책 이야기 너무 궁금해서 책을 사봐야겠다. 라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일본 역사상 가장 슬프고 정교한 소설이라는 설명이 있대요. 네. 이 책이 우와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감정이 가장 오래 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1: 슬프고 정교하다는 게 정말 적합한 얘기 같은데요. 이게 해석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에요. 각자 이제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감정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슬프다 못해 먹먹하기도 했지만 조금 불편하기도 했어요.
0: 어떤 부분이 불편하죠?
1: 그 위대하기도 하고 비극적이기도 한 그 헌신이
0: 네.
1: 아 이게 정말 헌신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0: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찐사랑인가?
1: 네 그렇죠.
0: 헌신이라는 키워드가 포인트군요. 아 그럼 추리소설로 용의자 X의 헌신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이게 대부분 추리소설은 우리가 범인이 누굴까? 이러면서 추적하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근데 이거는 초반에 사건 윤곽을 다 보여주고 범인을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도 끝까지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는 게 이게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이게 다 알고 시작하는데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라는 궁금증을 계속해서 갖게 되고
0: 어떻게 될까?
1: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리고 뭐 인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설계 능력이 진짜 탁월해요. 그래서 뭔가 복선 하나하나가 되게 마지막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다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네. 그 추리 재미에다가 그런데다가 그 인간 드라마 감동이 동시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비극적이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하지 않나 싶습니다.
0: 혹시 우리 리온 대표님이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을 처음 읽는 분에게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 책으로 입문하세요. 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실까요?
1: 이게 히가시노 게이고가 진짜 많이 내가지고 사람들이 뭐부터 읽어야 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그 추리소설 얘기할 때 이 강점이 가장 균형 있게 들어가 있는 작품이 아닐까.
0: 우리 대표님께서 제품이라는
1: 제품을
0: 단어가.
1: 만드는 사람이라.
0: 그러니까.
1: 그래서 이 그 이런 작품이라서 들고 왔는데 만약에 추리 소설이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우리 복디도 읽었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있죠.
0: 맞아요. 그 되게 훈훈한 이야기 아니었나요? 맞아요.
1: 따뜻한 위로와 감동이 네, 있는 그런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런 소설도 쓰는구나 뭐 이러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표작은 추리 소설이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뭔가 다 좀 부담스럽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영화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0: 아, 영화부터. 네. 그 일본 영화겠죠?
1: 네. 아, 용의자 엑세현 씨는 우리나라에서 그 류승범 씨가 나오는 영화로도 개봉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로 보셔도 되지만 일본 영화가 더 원작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의자 엑세현 신이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그 두 개 다 영화로 먼저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영화를 영상으로 보면은 또 사람이 집중하는 게 또 다른 느낌이니까요.
1: 그렇죠.
0: 이 추리소설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래 듣고 올게요. 박재범 좋아.

0: 박재범의 좋아 듣고 오셨습니다. 자, 스콜라 민정님께서 용의자 X의 헌신 15년 전에 읽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정말 몰입해서 읽었어요. 독특하게 진행되어서 더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리온 작가님 매주 화요일을 기다린답니다. 마루님께서는 심지어 용의자가 둘 뿐인데 범인을 끝까지 안 알려주는 소설도 있어요. 작가님 진짜 짓궂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퀴즈의 정답을 한번 발표해 볼게요. 자, 주변 인물들이 이것을 통해 의문의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설은 무엇일까요?
1: 3번 추리소설입니다.
0: 정답 맞히신 분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BBS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화요일 코너 김리원 대표님과 함께 오늘은 용의자 X의 헌신 책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한 말씀 남겨주세요.
1: 이번 주가 막 38도까지 올라가고 진짜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시원한 곳에서 책 읽으면서 별탈 없이 보내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런 의미에서 또 추리소설을 가져오신 우리 리온 대표님의 네. 센스에 감탄하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즐거웠습니다.
0: CBBS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 감정식당 이어가는데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은요. 원슈타인의 비밀의 화원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6: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